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숙종대의 문신 남구만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우리 눈에 비치는 자연의 모습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어딜 가나 눈을 잠시 돌리면 산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늘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산의 빛깔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연한 연두빛 일색이었지만 그 빛깔은 어느새 벗어났고요. 이젠 편안한 초록빛이 됐습니다. 일부 성급한 나무는 벌써 진초록이 돼서 건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계절의 자연이 이 계절마다 참 빛깔이 풍성한데요. 자연의 초록빛 하나만 해도 이렇게 연두에서 진초록까지 참 다채롭죠. 빛깔의 향연이라 해도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자연입니다. 언제 보아도 그 좋은 자연의 빛깔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새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이야기 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5월 17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금과 단소병주의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이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조유회의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 지난해에 출반된 양금 단소 병주 음반

의미를 담긴 양금단소병주 영산회상 전곡 감상입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하면서 그간 풍류방 시리즈 음반을 이미 두 차례 낸 바 있는데요. 바로 양금풍류와 가야금풍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로서 양금과 단소가 함께 연주하는 현악 영산

부터 군악까지를 담았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가야금 외에 양금 연주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늘 자주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음반으로 내

부터 군악까지를 담았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가야금 외에 양금 연주자로부터 군악까지 영산회상 전곡 듣겠습니다. 조유회의 양금, 곽태규의 단소 연주고요. 전체 연주 시간 55분 30분은 마음은 좀 다를 듯한데요. 그리고 단소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하는 연주라서 두 악기의 조화를 더 많이 생각해 주고요. 전체 연주 시간 55분 32초입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다령, 군악 이렇게 아홉 곡, 영산회상 전곡을 전체 55분 32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조유회의 양금, 곽태규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금과 단소 두 악기 모두 맑은 소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맑지만 결이 서로 다른 맑음이죠. 쇠소리 악기 양금의 맑음, 그리고 대소리 악기 단소의 맑음. 그래도 결은 달라도 쾌청한 소리를 들려주어서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음원은 조유회 풍류방 세 번째 음반으로 지난해에 출시됐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가야금과 양금 연주자로 활동했고요. 올해 정년을 하셨습니다. 단소를 연주한 곽태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국가무역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해에 조유회의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 나온 양금과 단소 병주 중에 수록된 양소병주 영산회상 전곡 감상해 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향악정제의 하나 처용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처용 이야기는 신라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신라 49대 헌광왕 때의 처용설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고려사 기록에도 처용희를 즐겼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처용가라는 노래가 민간에서도 불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무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려시대의 처용 가무가 왕실의 벽사 의례에서 의례적 측면과 오락적 측면이 연합해서 이미 고려시대 때에도 왕실의 나래 의식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성현의 용제총화의 기록을 보면 원래 한 명이 흑포 3호를 착용하고 추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대에 학무 연화대 처용무 합설이 이루어져서 악학괴범에도 학연화대 처용합설무가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처용무 반주음악만 감상하겠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은 첫 시작곡이 수제천이고요. 신라성대 소성대를 노래하는 전대창사와 향당교주, 또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삼현도들이 반연불, 그리고 산하천리국을 노래하는 후대창사, 마지막 끝부분이 송구여지곡 웃도들이죠. 이런 순으로 음악이 연주됩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합니다.

서영모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12가사의 하나인 매화가 듣겠습니다. 매화야 옛 등거래 봄철이 다시 돌아를 온다. 옛 피었던 가지마다 피엄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하분분하니 필지 말지 한오매라 하는 선조대 기녀 매화가 지은 걸로 알려진 시조시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매화와 춘설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매화꽃 그리고 봄눈으로도 볼 수 있는 춘설이죠. 그런데 이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두 기녀 매화와 춘설의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그려진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래는 음악적으로 12가사 중에 거뜬거뜬하게 들을 수 있는 유절 형식의 노래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매화가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있습니다. 높은 음역대를 소리내기 위해서 대금의 역취로 힘껏 불어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갈대청 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긴 호흡의 화려한 장식 부분은 곡의 다양한 색채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청성곡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면서 양주풍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박용호의 대금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릴 음악 가곡 골랐는데요. 남창 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입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까투리가 매를 만납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죠. 또 큰 바다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배도 고장나고 이런 상황에 처한 도사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임을 잃은 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마음 다 힘들 텐데요.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 듣겠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외에 매에게 휘쫓긴 까토레 안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끊고 용총도 걷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저뭇 천지정막 까치 노을 떴는데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임여인 나의 안이사 얻다가 가을 허리요. 내 마음이 가장 힘들다 하는 내용 노래했죠.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4월 1일입니다. 음력 4월이면 맹하, 여름 석 달 중에 첫 번째 달입니다. 맹하답게 날씨도 부쩍 더워졌는데요. 봄은 너무 짧았지만 여름이 주는 여름맛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슬슬 여름을 위한 준비 하나하나 해가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음력 4월 1일 맹하 첫날 시원한 양금과 단소 연주에 영산회상 전곡 감상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산책길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중에 읽어봤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공감하며 안다고 생각했다가도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니까요. 공감도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한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린 아직도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외롭거나 뭔가 부족할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비연애인구를 위한 독립잡지를 발행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개간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5월 3일 일요일이었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 팀장님 얘기 듣고 뒷자리 4510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어요.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도서관 카페에서 라떼를 마셨습니다. 아, 너무 친절하고 맛있었어요. 장애인 직원들이 음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산대 앞에도 있더군요. 근데 저희 집 달력에 4월 장애인의 날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에 만들 때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달력 제작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게 반갑고 고맙네요.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거 결국 이런 마음들인 거겠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거 또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뭐든지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어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께 이거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 하시면서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방송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재방송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수아의 소금 연주 즐거운 생각 듣겠습니다.

0: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족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아직 관계를 말할 때 익숙한 형태 안에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 잡지를 발행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개간 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개간 홀로의 발행인이시면서 또 미디어 비평가이자 칼럼니스트시고 현대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직함이 너무 많은데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진송입니다. 저는 독립잡지 개간 홀로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향신문에 이진송의 아니근대라는 미디어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서론 이제 찬여입합이나 연애하지 않을 자유 등을 썼고요. 네. 지금은 대학에서 현대문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채점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사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문제 내고 채점하는 거 이거 교수님들이 더 싫어합니다. 맞지 않나요?
1: 아, 저희도 싫어합니다.
0: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연애 얘기 되게 재밌잖아요.
1: 네.
0: 누구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맨날 오늘 뭐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1: 아, 맞아요.
0: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연애 얘기가 참 즐거운데 심지어는 비연애 얘기도 참 즐겁다는 거예요. 비연애 얘기에 대해서도 너무 재밌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애는 연애나 비연애나 다 재밌는 얘기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 뭐 가족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모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또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5월의 풍경에 대해서 네. 워낙 가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때요?
1: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네.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 자체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일인데 다만 이제 가족이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처럼 여기고 조명을 하는 게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네. 가족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가족 자체가 되게 상처인 사람도 있고 네.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가족을 밝힌 것만으로 조금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런 다른 삶을 잘 상상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인식이나 이런 관점이 좀 문제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0: 네. 개간 홀로는 어떤 잡지예요?
1: 네, 개간 홀로는 네. 벌써 이제 13년이 됐네요. 2013년에 창간한 독립 잡지입니다. 2013년에 창간을 했고요.
0: 네,
1: 제작자가 혼자서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담당하는 걸 독립 출판

0: 연애로 규정하고 또 어떤 건 연애 아닌 걸로 누락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네, 연애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의 한국 국적의 이성애자들의 2030의 비슷한 계층의 관계만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연애로 제안을 하고 권장하는 점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1: 우리 편집장님 개간 홀로랑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거의 그렇게 됐죠. 국가와 네. 결혼한 왜냐면, 여왕처럼 네,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연애로 제안을 하고 권장하는 점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1: 우리 편집장님 개간 홀로랑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거의 그렇게 됐죠. 국가와 네. 결혼한 왜냐면, 여왕처럼.
1: 네, 왜냐면은 13년 동안 혼자 네. 글 쓰고 편집하고 발행하고 유통시키려면 거의 그 아주 최전성기 연애처럼 하지 않으면은 안 네. 되는 거잖아요.
0: 사실 그래서 이름은 개간인데 네. 1년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1: 네 번 발행하시려면은 학교 못 가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근데 그래도 이름은 개간 홀로로. 네.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거를 너무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에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셨어요?
0: 일단 잡지를 창간하기 전에 네. 제가 그때 25살이었는데 네. 그때까지 연애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한간에는 이제 25살까지 연애를 안 하고 모태솔로면 학이 된다. 남자는 마법을 쓸 수 있게 된다. 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요즘엔 잘 안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유명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왜 연애를 안 하냐. 네가 이제 뭐 눈이 없냐 코가 없냐 이런 말들을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설명을 요구받거나 나의 어떤 정상성을 좀 증명하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왜 네. 연애를 안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인간이 아니라 학이 된다고까지 하는지 그런 좀 궁금증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애를 하는 게 정상이고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아 잠시 쉬는 중이야 뭐 이렇게 네. 물어본다거나
0: 네.
1: 아니면은 이제 글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간 거야라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0: 네, 그렇죠. 사실 제가 20대 때는 해마다 덕담이랍시고 너도 이제 연애해야지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솔로 탈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항상 탈출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에 전 좀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혼자인 사람을 곧 연애할 사람,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난 사람,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개선되고 노력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넓게는 뭐 비혼의 삶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정상 체중을 벗어난 사람들한테도 그 몸을 탈출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어떤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한 현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항상 벗어나야 하는 감옥 같은 상태로 여겨지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죠.
1: 근데 사실 있잖아요. 연애하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재미도 있고 막 좋은데 막 비타민 안 먹어도 비타민 먹은 것 같이 막 힘이 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제가 요즘 20대를 보면 직접 연애하는 것보다 보는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뭐 그런 TV 프로그램 굉장히
0: 맞아요.
1: 많잖아요. 그냥 보는 거 보면서 뭐 얘가 이렇고 제가 저렇고 그래서 이제는 연애조차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0: 네.
1: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0: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연애가 좀 많이 어려워진 네. 상황이고 그럼에도 인간은 좀 본능적으로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1: 네네네.
0: 누군가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우리가 좀 창피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서툴고
1: 네.
0: 어색하고 나도 몰랐던
1: 네.
0: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감당하기에는 또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하고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좀 안전한 위치에서 그걸 좀 보고
1: 네.
0: 감정은 감정대로 좀 편하게 즐기고 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는 좀 피하고 싶은
1: 네.
0: 그런 마음들이 좀 연애 예능에 대한 인기로

0: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1: 맞아요.
0: 돼요.
1: 간접 체험으로 보면 즐겁고
0: 네.
1: 나는 안전하게 있고.
0: 맞아요.
1: 네. 어떠세요? 여전히 사람을 관계 여부로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선을 지금 언제 제일 많이 느끼세요?
0: 사실 일상적으로도 많이 느끼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이제 연애의 어떤 전성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이가 들었기
1: 네.
0: 때문에 13년 동안 잡지를
1: 아니 근데 요즘에 80도 연애 전성기던데.
0: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특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평가이자 지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애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지 그 나이에 해야 할 경험을 잘 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그런 지표로서 등장을 해서 왜 연애를 안 하냐, 결혼 생각 안 하냐 이런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가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 저래서 연애 못하는가 봐라는 생각을 할까 봐 굉장히 움츠러들고 그럴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1: 저는 그냥 제가 저를 볼때 우스개로 내가 이래서 혼자인 거지.
0: 자존은 재밌죠. 네, 자존은 재밌어요.
1: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0: 네.
1: 왜냐면 나 저거 잘 못할 뻔했어.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혼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말이 항상 외롭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혼자가 꼭 외로운 건 아닐 수도 있는데.
0: 네.
1: 어떠세요?
0: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도식적인 상상 같아요. 아무래도
1: 네.
0: 외롭지 않냐는 질문을 저도 많이 듣는데
1: 네.
0: 그래서 되려 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연애하고 결혼하면 안 외로운가요? 그러면 또 쉽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1: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둘일 때 더 외로워. 이러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 결국 인간이 자기는 누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외로움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관계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1: 네.
0: 관계로 해소하려고 할 때 오히려 비극이 좀 발생하지
1: 네.
0: 않나. 상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되고
1: 네.
0: 나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점을 상대한테 요구하게 되고
1: 네.
0: 그런데 사실 혼자 산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나 동료 이런 이웃처럼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1: 네.
0: 많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형태가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꼭 연애나 가족으로만 설명되지는 않고 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자기 외로움은 자기가 좀 돌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자기 자신이랑 싸우기도 바쁘고 잘 지내기도 바쁘고 돌보기도 바빠가지고요. 네. 개간 홀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만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0: 네.
1: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큰 몫을 또 하는 거고요.
0: 그럼요.
1: 네. 그런 질문 맞죠?
0: 네, 맞습니다. 연애나 결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1: 그럼요.
0: 사람들이 흔히 하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면 또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아, 그럼 연애를 반대하는 거야? 연애를
1: 라고.
0: 거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만 또 가능한 친밀함이 있고 그걸 갈구하는 것도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개간홀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연애나 결혼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1: 네.
0: 않았든 인간은 자기가 추구하는 최선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그 방식과 관계와 형태를 좀 인정하자
1: 네.
0: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1: 네.
0: 무엇이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관계나 선택에 가두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고정관념이나 인식의 틀을 좀 넘어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잡지입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혼자 얘기 되게 좋아한다고 청취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예은의 우리 여기 듣겠습니다.

0: 안예은의 우리 여기 들으셨습니다. 개간홀로의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이 실리나요?
1: 개간홀로는 이제 제가 매호 원고 모집을 해서 다양한 필진들이 자유기고를 해주시고 그 글들로 채워지는데요. 잡지 이름처럼 연애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삶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 사회의 연애 각본이나 연애 정상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들도 있고요. 동성애자거나 트랜스젠더거나 장애인이거나 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여서 우리 사회의 연애 규범과 충돌한 경험이라던가 우정과 사랑의 갈등, 결혼을 한 뒤에 느끼는 우리 사회 결혼 제도의 문제점,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험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사회의 연애와 결혼 정상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기고 있습니다.
0: 반응들이 어때요?
1: 사실은 제가 네. 이 잡지를 처음 창간할 때 그 네. 최소 금액으로 300부를 찍어서 네. 이제 무료로 뿌렸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이 이야기를 알아본 독자들이 있을까라는 어떤 반은 의심, 반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잡지를 오래 낼 수 있는 동력이 사실은 독자분들의 어떤 사랑과 지지죠.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반갑다, 나도 다음에 개간홀로에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이제 네. 독자 두 분을 이야기하면 네. 한 분은 중학생이었던 독자분이 개간홀로를 보면서 어른이 됐다라고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0: 13년 동안 그렇죠. 하셨으니까 어른이 되네요. 그런 기간이에요.
1: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연애에 무심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개간홀로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게 10대 시절에 큰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되게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외로 기혼의 중장년층 독자분들도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네. 내가 아가씨일 때 이런 잡지가 있었으면 내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주변에 이제 딸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읽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 권을 주문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독자분들입니다.
0: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 들거든요. 혼자가 절대

0: 혼자가 아닌 게 이렇게 가족의 형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독자분들하고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어떤 머릿속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정서적 공동체 같은 네네.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0: 네. 근데 내가 진짜 그 혈연으로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가족을 챙기는 게 굉장히
1: 맞아요.
0: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서적 공동체를 누구랑 이렇게 나눈다 해도 이게 이렇게 주가 되기보다는 조금 뒤로 밀려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면으로 더 많은 가족이랑 연결되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약간 이런 느슨한 연대가 네. 굉장히 넓게 네네. 좀 퍼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개간홀로에서 말하는 홀로라는 상태는 뭘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1: 단순히 혼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0: 네.
1: 처음에는 제가 이제 솔로라는 단어에 배어 있는 좀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느낌을 좀 없애보려고 인위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0: 네.
1: 혼자 있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는 1대1의 친밀한
0: 네.
1: 연애 관계 외에 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요즘에 그 뭐 연애의 의미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특히 이제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0: 네.
1: 20살 초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많이 느끼는데, 요즘에는 연애가 그렇게 막 제가 잡지를 창간하던 때처럼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애에 집착하는 걸 조금 쿨하지 못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워낙 교제폭력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애를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선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연애는 굉장히 그 시대별로 그 모습을 좀 많이 달리했는데
0: 네.
1: 우리가 연애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인식하기 시작한 게 이제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1910년대 일본을 거쳐서
0: 네.
1: 연애라는 단어랑 관계가 수입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결혼은 가문 간의 거래였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이제 결혼이 개인의 일이 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결혼에 이르기 위한 단계가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애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0: 네.
1: 이때 연애는 젊은이들이 전통과 단절하고 자아를 찾는 방법으로서 좀 어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신여성이라던가 이제 뭐 모던보이 이런 새로움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90년대부터 이제 소비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여자 대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0: 네.
1: 연애라는 게 소비문화와 결탁을 하면서 데이트, 기념일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연애 문화를 양산을 하거든요.
0: 발렌타인데이,
1: 맞아요.
0: 뭐 빼빼로데이 그런 거.
1: 언제는 뭐 선물해야 되고
0: 네.
1: 막 200일, 300일 챙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또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청년들이 생존과 불안이 되게 화두가 되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삼포세대
0: 네,
1: 이런
0: 네.
1: 식으로 연애도 포기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스펙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연애는 사치다. 이런 갈망과 절망이 또 공존하는 양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0: 저는 연애가 스펙이다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경험 없이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그냥 이렇게 소개로 그냥 하기도
1: 네.
0: 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연애도 스펙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놀랐었거든요.
1: 그렇죠.
0: 미디어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도 있었을까요?
1: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미디어에서 어떤 연애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0: 네네.
1: 또 많이 조명이 될수록 그 연애가 되게 바람직한 거고 좋은 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 연애는 좀 열등한 거다. 좀 욕망하면 부끄러운 거다. 이런 인식들이 또 좀 있어서
0: 네.
1: 그런 점들이 또 연애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좀 봅니다.
0: 미디어가 만든 연애 프로그램들이 너무 어떤 성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사실 성과 위주다
0: 네.
1: 보니까 연애
0: 네.
1: 프로에서도 그런 어떤 계산을 하고 결국에는 최종 커플이 되느냐 마느냐
0: 네, 네, 네.
1: 이런 것들이 마치 되게 질주를 해서
0: 네.
1: 마라톤 지점에 골인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누군가의 선택받지 못하면은 약간 창피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혼자 짜장면을 먹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0: 네.
1: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선택받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꾸고 또 단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 개발적인 메시지 같은 것도 같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0: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쁜 것도 꼭 이목구비가 아니잖아요. 그 다른 게 말해주 표정이라든가 다른 게
1: 네.
0: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미인 대회가 이목구비를 만약 위주로 봤다면
1: 네.
0: 연애도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1: 맞아요.
0: 연애도 대회 같이 된 건가요?
1: 그렇죠. 사실 관계다 보니까 되게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또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특별함이나 특수함들은 조금 탈락이 되고 얼마나 이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괜찮은가? 이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가?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연을 좀 하게 되죠.
0: 누가 보기에도 괜찮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그럼요, 그럼요. 내
0: 힘들다.
1: 스펙이기 때문에.
0: 너무 힘들어. 연애를 못한다,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자꾸 개인의 부족으로 연결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사실 복잡한 문제를 그냥 개인한테 다 투사해버리고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0: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1: 그렇게 하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모든 게 관계 맺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관계 맺기가 사실 제일 힘든 것도 맞아요.
1: 맞아요.
0: 왜 그런 거 있죠? 직장도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동료가 좋으면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요즘 청년들 관계 맺기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2010년대 이후에 이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 취업난, 각자 노생, 내가 살려면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 착취적이잖아요. 관계라는 게 내가 일을 투여를 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산적이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은 손절하라는 손절 문화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 여성들은 누군가를 사귀었다가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의 어떤 친밀한 관계의 폭력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나의 취약함, 너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받아 드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견디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연애가 어려운데 또 계속 또 하고 싶잖아요.
1: 네.
0: 계속 누군가랑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커질수록 이 감정도 커지는 거. 이거 맞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분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존재라서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고 또 연애가 줄수 있는 친밀함은 분명히 특별하고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갈망하면 할수록 또 내가 너무 위험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좀 청년들을 던져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0: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노을양의 연애 일기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PD님이 왜 이렇게 달달한 노래를 지금 들려주시는 걸까요?
2: 봄이라서 그런가요?
1: 노을량의 연애일기 들으셨습니다.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잡지 개간 홀로를 발행하시는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제 뭐 많이 달라질 때도 됐는데 그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게 보시는 거죠?
2: 네. 예전에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이제 결혼과 그런 혈연에 의한 가족이 전부였다면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유대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결혼 없이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 없이 뭐 입양이라던가 결연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꼭 전통적인 가족만이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 그쵸.
2: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작가님은 예전부터 그 자신을 돌보는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네.
1: 네. 왜 그 생각하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 얘기 많이 해요.
2: 네.
1: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13년 전에는 지금만큼 많이 안 했을 것
2: 네.
1: 같아요.
2: 일단 우리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을 받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돌보다가 또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돌봄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특히 좀 여성에게 많이 의존을 해왔거든요.
1: 네.
2: 그래서 더더욱이 연애나 결혼이 필수적인 걸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왜 방이 엉망이면은 남자분들은 얼른 결혼해라. 그 여자분들은 너 이래서 결혼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돌봄의 주체들이 정작 자기는 돌봄에서 소외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돌봄은 돌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 능력을 착취해서 이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쓰려는 세상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돌보고 챙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걸 타인한테 기대거나 외주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쓰다듬어 줄 때 좀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을 제가 여쭤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라면 나를 끝까지 돌봐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2: 네.
1: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매력적이고 막 이런 것보다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 사람이라면 나를 끝까지 돌봐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
2: 네.

0: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돌보는 감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네.
1: 사실 그게 되게 예측 불허잖아요.
0: 네네.
1: 그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롯이 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될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 돌봄을 하는 게 요즘에는 더더욱 좀 중요한 어떤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0: 네.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거고 돌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1: 네.
0: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관계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게 뭐 점수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올해 안에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
0: 뭐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1: 사실 조언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데 제가 네. 제안하고 네. 싶은 거는 우리는 되게 많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레퍼런스에 둘러싸여서 살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 삶도 내 욕망도 아닐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하고 좀 연결돼서 특별하진 않지만 고유한 내가 어떤 관계나 삶을 원하는가 그런 대화를 좀 자기 자신과 해봤으면 좋겠고
0: 네.
1: 그러다 보면은 남들과 같은 속도로 꼭 가지 않아도 괜찮고 연애나 결혼 여부가 사람의 가치나 완성도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환기를 하면서 좀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많이 주입된 거예요. 아 나는 뭘 못해서 초라하다 뭘 못해서 불행하다 이거는 사실 학습된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잠깐
0: 네.
1: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진짜 그런가? 라고 좀 유보만 해봐도 그 판단을 유보만 해봐도 많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반사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에 좀 거리를 두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제안을 합니다.
0: 젊은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1: 많이 들어주세요.
0: 네. 그 독립 잡지 이 개간 홀로도 좀 많이 그 어려서
1: 네.
0: 어릴 때 보면 그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1: 네.
0: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앞으로 뭐 좋은 계획 있으세요?
1: 앞으로도 이제 저는
0: 네.
1: 꾸준히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건데 연애 결혼 중심의 삶 밖에도 다양한
0: 네.
1: 관계와 삶의 형태가 존재를 하고
0: 네.
1: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삶과 선택으로 몰아가는 규범에 같이 맞서자 그런데
0: 네.
1: 좀 재미있게 놀면서 맞서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걸 놀기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간홀로를 통해서 이제 이 연애와 결혼 정상성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계속
0: 네.
1: 좀 놀기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0: 네. 이거 굉장히 좀 벗어난 질문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뭐 어쩌다가 결혼하셔도 이거 하실 거죠?
1: 저는 잡지 만드는 동안에 연애도 하고
0: 네.
1: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그런 거랑 관련된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뭐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잡지를 한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1: 그렇죠. 제 정체성보다는
0: 네.
1: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0: 네,
1: 관련이
0: 네.
1: 있는 잡지죠.
0: 네. 나의 생각들
1: 네,
0: 이런
1: 네.
0: 거니까.
1: 네.
0: 너무 재밌습니다. 계획을 얘기해 주셨나요? 앞으로 어떤 좋은
1: 네.
0: 계획?
1: 개간홀로 앞으로 놀기 신청 많이 하고
0: 놀기
1: 싶다.
0: 놀기 신청.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혼자 또 가족 이런 말의 의미를 너무 반사적인 생각 말고 좀 스스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진송 편집장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금현 앙상블의 누가 알아줄까 듣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막 들으신 곡 한여름의 먼 후일, 그 앞에 들으신 곡 금현 앙상블의 누가 알아줄까, 그리고 오늘 독립잡지 개간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만났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 생각에 대해서 좀 다양한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더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었죠. 네, 한혜진의 신비정원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작은 카페 벽에 적힌 낙서 하나가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요, 여전히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사랑은 늘 처음인 숙제 같고요. 매번 길을 잃게 만드는 미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막막함 뒤에 붙은 그래도 좋다라는 고백이 이 낙서를 쓴 사람을 그리고 그 낙서를 읽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죠.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은 어쩌면 대단한 명분이나 논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다시 생각해도 사랑밖에는 답이 없어서 그 막막한 길을 기어이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치열한 진심이 멈춰있던 하루를 밀어올리고 또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기도 할 테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서투르면 서툰 대로 그냥 놔두기로 해요. 그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정직하게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휴일 오후의 공기는 충분히 밀도가 높아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신날새 외 여러분의 연주로 달빛 아래 뱃노래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신날새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달빛 아래 뱃노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이 어려워도 그래도 좋다라고 낙서했던 이 주인은 지금쯤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마음을 나누고 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일은 매번 고비고요. 진심을 꺼내 보이는 과정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도 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 거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건 그 효율을 포기하고 기꺼이 마음의 빗장을 푸는 그 순간들이 아닐까요? 치열하게 사랑한다는 것, 사랑할 줄 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다 싶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요. 내가 아끼는 것들에만 온전히 시선을 두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비처럼 가뿐하게 이 시간 날아볼까요? 사랑에 대한 마음을 그린 곡 준비했는데요. 이정표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나비처럼 전해드립니다.

이정표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나비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또 편안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2시간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김정아의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문학 박사인 작가가

잠시 후 2부에는 한 장의 음반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어제 이어서 경기 가야금 앙상블,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번으로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남자의 주변을 돌고 도는 모습을 그린 곡 준비했는데요. 탱고 음악에 비춰지는 여인의 심리를 음악으로 감상해 보시죠. 김계희의 생황연주로 정무 전해드릴게요.

정열이 느껴지는 곡이었죠.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정무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이 어떻더니 듣고 올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러시아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강세를 가진 언어다. 동시에 읽을 때는 분명한 리듬과 높낮이가 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특히 그의 4대 장편은 그 리듬을 일부러 비틀어 놓는다. 읽는 사람이 편하지 않게, 숨이 텅 막히게, 문장을 곧장 삼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조차 읽다 말고 돌아서게 만든다. 그래야 문장을 씹고 다시 씹고 결국 생각하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짐작해 본다. 그래서 고민했다. 이 껄끄러움을 그대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독자를 위해 다듬을 것인가? 각각의 작품을 번역할 때는 잘 몰랐지만 정신의 연대기 같은 네 편을 모두 번역한 후에 깨달았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극단으로 밀어넣고 그 극단이 무너지는 지점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붕괴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을, 오만은 무너지고 순수도 무너진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완벽하게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 완벽하게 선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냉소적일 필요도 없다.

삶은 어떤 형태로든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이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고통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밀도를 증명한다고. 그는 인생이 쉽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고. 나는 그의 그림자라고 말해왔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도스토옙스키는 빛이다. 위대한 문호의 빛이 바라고 있는 한 계속 함께 걷는다. 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여전히 문장을 고치고 여전히 그와 대화한다. 내가 옮긴 것은 텍스트만이 아니었다. 한 시대의 영혼이었고 그 영혼이 나를 이 길까지 데려왔다. 번역은 끝났지만 그와의 만남은 아직 진행형이다. 푸시킨의 생일에, 러시아의 날에, 그의 땅에서 그의 이름을 말하게 될 그날, 나는 떠올릴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를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다음 길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 길은 번역에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알리는 길, 설명하는 길, 그리고 끝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이라는 것을.

푸시킨의 시를 박진희 외 여러분이 노래하고 연주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듣고 오셨는데요. 삶이 주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으로 꿋꿋하게 참고 견디면서 삶을 긍정하려는 마음을 담은 곡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김정아의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러시아 문학 박사인 김정아 작가가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을 10년에 걸쳐서 홀로 번역하며 기록한 아주 치열한 고백인데요.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매일 새벽 도스토옙스키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눈 셈이죠. 그런데요, 작가는 원작자가 일부러 꼬아놓은 그 불편한 문장들을 일부러 매끄럽게 다듬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인생의 진짜 맛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삶도 때로는 숨이 턱 막히고 껄끄러운 문장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작품 속에서 보여준 수많은 파멸과 절망들. 그건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합니다. 번역은 끝났지만 그와의 대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고백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것 같네요. 김정아의 도스토옙스키 번역 일기 함께 했습니다.

어떤 역경도 함께하면 즐거울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한 곡 전해드릴 텐데요. 에이도스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의 길 만나보시죠.

에이도스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의 길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김선재 작곡의 아름다운 인생 만나실 텐데요.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인생의 흐름을 그린 연주곡이에요.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청주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정주의 검은고 연주로 한국의 달, 이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검은고와 전자음악으로 밤의 고요함과 한국의 정서, 전통과 현대를 느낄 수 있는 묵직하고도 웅장한 음악으로 2부의 문을 열어봤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에는요. 한 장의 음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경기 가야금 앙상블,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달거리 이어지는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달거리는 1년 12달의 풍속을 담아 노래한다고 해서 월령가라고도 하는 경기 12잡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이야기와 더불어서 매화타령까지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최수현의 소리, 이춘희의 장구장단으로 달거리 전해드릴게요.

최수현의 소리, 이춘희의 장구장단으로 달거리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요즘 입맛은 좀 어떠세요? 사실 저는 딱히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그 기분을 잘 모르겠지만 주변을 보면 입맛이 좀 달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건 눈이 즐거운 풍경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맘때 자연이 주는 선물들이 가득하잖아요. 곰취, 참나물, 두루. 이름만 가만히 읊조려봐도 입안에 벌써 그 싱그러운 향이 감도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혀끝에 쌉싸름한 맛이 남지만 그 맛이 오히려 잠자던 입맛을 깨워주기도 하고요. 잘 익은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간 무쳐낸 나물과 함께 차려낸 밥상. 이 소박한 상차림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양은 투박해도 깊은 향기를 남길 줄 아는 그 산나물들처럼 내실 있는 하루. 수더분하지만 속이 꽉 찬 시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향긋한 나물 내음 같은 우리 음악 함께 하시죠.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남도민요 산타령 전해드릴게요.

남도민요 산타령 감상하셨는데요.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수아의 소금 연주 감상해 보실까요? Day by Day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통

의 토양 위에 현대라는 꽃을 피워내는 단체죠. 경기 가야금 앙상블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전해드릴게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은 2000년 가야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은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창단 이후 지금까지 20회가 넘는 정기 연주회를 이어오면서 30곡 이상의 새로운 작품을 초연해왔는데요. 경기민요의 화사하고 경쾌한 결은 지키면서도 서양의 클래식이나 전자음악과의 협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도전정신은 국악계에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곡들은 이들의 시작점이 담긴 1집 음반, 그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먼저 함께 할 곡은 한진 작곡의 뱃노래 주제에 의한 가야금 제주입니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세요? 이 곡을 쓴 한진 작곡가는 아득한 기억 속에 밀려오는 파도,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생명의 기운,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갈매기의 소리를 떠올렸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바다에 대한 동경을 경기민요 뱃노래에 익숙한 선율에 실어 보냈는데요. 4대의 18연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넘실거리는 파도와 그 흐름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장구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푸른 바다 한가운데 가닿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기아디어차로 익숙한 경기민요 뱃노래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만나보실까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뱃노래 주제에 의한 가야금 제주 전해드릴 텐데요. 팔보녀의 길이에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뱃노래 주제에 의한 가야금 제주 전해드렸습니다. 파도를 가르고 나아가는 배의 움직임처럼 역동적인 가야금의 울림이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기분이 들죠. 앞선 곡이 탁 트인 바다라는 공간을 그려냈다면 이제는 그 바다를 건너 우리네 삶의 시간과 인연을 노래하는 곳으로 가볼까 해요. 오늘 한 장의 음반 마지막 곡이자 이번 연주집의 대미를 장식하는 대곡이죠. 공우영 작곡의 는실 타령을 주제로 한 가야금 중주곡입니다. 는실 타령의 는실은 실을 잡는 행위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작곡가는 닭과 개, 봉황 같은 날짐승의 소리를 빌려 인생의 애환을 노래하던 이 민요를 무려 11분의 장엄한 서사시로 탈바꿈시켰어요. 전통 가야금과는 달리 치름계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25현 가야금 세 그룹이 모여서 반음계의 묘미와 또 풍성한 불협화음의 긴장을 만들어내는데요. 아주 느릿하게 시작해서 삶의 희로애락을 몰아치듯 연주하다가 다시 고요한 처음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 가야금 25줄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깊은 울림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는실 타령을 주제로 한 가야금 중주곡 만나보시죠.

눈실 타령을 주제로 한 가야금 중주곡 감상하셨어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첫 번째 기록,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전곡 만나봤어요. 22년 전, 이제 막 전문 연주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젊은 국악인들의 치열한 고민과 설렘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어떻게 도착했을지 궁금하네요. 실을 잡는 정성으로 소리의 결을 하나하나 꼬아 만든 연주자들의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맑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익숙한 민요 선율이 가야금의 현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날아오르는 과정.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며 내일을 열어가는 이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휴일이 이 팽팽한 가야금 현의 울림처럼 건강하고 또 생기 넘치는 시간으로 채워졌기를 바랄게요. 하나의 음반에 담긴 소리의 결을 따라가 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경기 가야금 앙상블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함께했습니다.

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마음의 긴장,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요, 몸이 힘들수록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잖아요. 땀이 나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국의 한 전문의는 과로한 날일수록 덜어내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 대신 옆 사람과 도란도란 대화 나눌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또 찬물 샤워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에 몸을 맡기는 여유를, 그리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복식호흡 한 번을 권하는데요. 휴일 오후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면 양팔로 나를 가만히 끌어안고 토닥여줘 보세요. 그 다정함이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외로운 현대인을 그린 작가 에드워드 후퍼는 9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요. 그가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지난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이 연 국내 첫 에드워드 호퍼 개인전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출신인 호퍼는 도시의 일상적 모습을 화폭에 담으면서 화려한 대도시 속에서 개인의 고독과 소외를 그렸는데요. 무표정하고 지친 그림 속 인물들을 보면 나만 피곤하고 지친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얻게 되죠. 생각해보면요,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보다는 타인의 고독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영화 속 주인공보다 결핍과 상처를 갖고 있는 주인공을 더 사랑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기분 어떠세요? 기쁨과 행복, 슬픔과 고독 중에 어떤 마음에 가까우실까요? 잔향의 바람의 언덕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잔향의 바람의 언덕 듣고 왔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진도식 김구 전승 교육사 김호연 명인을 만나겠습니다. 김호연 명인과 얘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분화 여행 작가와 대전 한밭 수목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사람은 10대, 20대 때 많이 들은 음악을 평생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었던 시절에 들었던 노래가 라디오나 TV에서 들리면 참 반갑죠. 여러분은 이 노래 들으면 과거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 있으실까요? 저는요. 어릴 때 가족들이랑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요. 여름만 되면 꼭 해수욕장이나 계곡을 갔어요. 그러면 가는 길에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가요를 틀고 그때 당시에 테이프입니다. A, B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60분이 꽉 차면 또 다른 테이프로 넘겨줘야 되는. 그래서 그걸 사서 크게 틀어놓고 다 같이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여름 휴가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가사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해변의 여인 막 이러면서 막 불러요. 그러면 동생이 어리니까요. 가사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나 가사 다 한다고 엄마한테 막 이르고 저는 막 더 크게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럼 귀여운 시절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요. 정말 참 그때 여름 휴가 갔던 그 장면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음악이라는 게 진짜 참 신비해요. 벌써 한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이렇게 사진 액자처럼 딱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내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가요입니다.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하는 추억의 가요 뭔지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율동에서 드리는 미라크램블과 마스터세럼 시원,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정담 두부집에서 국산 콩으로 만든 고소한 두부와 콩물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린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예결밴드의 느리게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예결 밴드의 느리게 타령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내 추억 소환하는 추억의 가요 먼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9193님께서 저는 육각수 육각수라는 말만 들어도 추억이 너무 돋아요. 흥보가 기가 막혀 들으면서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한복 입고 춤추던 때가 생각나요. 있잖아요.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아 요즘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진짜 추억의 노래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흥보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육각수 떠올리고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정말 저도 참 추억 돈데요. 오늘 9193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엔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진도 씻김꽃 전승 교육사 김호연 명인을 만나겠습니다. 김호연 명인과 얘기 나눠보고요.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김가을의 엄마의 일기 듣고 엔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진도 시킨코 전승 교육사 김호연 명인을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을 뵙게 돼서 저도 정말 설레이는데 네.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광주 국악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진도에서 온 진도 시킨코 전승 교육사 김호연입니다.
0: 아니 저희는 선생님 또 중대랑 진도 시킨코시랑 또 인연이 깊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대학 때부터 또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선생님. 근 한 20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1: 그래요, 그래요.
0: 아까 저희 또 막 추억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 했는데 오늘 또 선생님 라이브까지 또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생님.
1: 아 그래요.
0: 예 아니 또 소리의 고장으로 불린 진도에서. 평생 이 땅의 소리와 또 살아온 예인으로 불리시는데 별명으로 진도지킴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계세요 선생님. 살고 계신 마을 좀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1: 제가 태어난 곳은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0: 네.
1: 옛날 말하면 소갯마을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도 예, 진도에서 단일 마을로는 최고 가장 큰 마을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큰 구판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곳에서?
1: 그렇죠. 마을이 크다 보니 네. 300호가 넘는 마을에서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가시는 망자를 위한 굿들이
0: 네.
1: 뭐 그냥 이틀 걸어서 한 번씩은 있는 곳이 바로 소포마을이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자라왔어요.
0: 그렇군요. 그런 환경이라면 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진도의 소리를 계속 접하셨겠어요, 선생님?
1: 그렇죠.
0: 네.
1: 자고 일어나면 흥그레 소리, 뭐 농악 소리, 밤에는 굿다는 굿판 네. 소리, 뭐 그런 걸 듣고 자라온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네요.
0: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갑자기 본격적으로 소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
1: 제가 이제 소리를 접하게 된 거는 소리보다는 그 곳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쵸? 거기에 합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듣고 또 그렇게 살아오면서 뒤로는 네. 아 이게 진정한 나의 갈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그 소리를 접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0: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가 배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그렇죠.
0: 그냥 예. 이렇게 풍얼로 예. 듣다 흥얼거리게 되면서 예. 그냥 이거 해볼까 하게 나도 모르게 떠밀려서 하게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선생님.
1: 그렇죠. 예.
0: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에 진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선생님.
1: 그 시절에는 네. 이 구판에 가면은 먹을 게 풍부했었어요. 어린 나이에
0: 맞아요,
1: 그냥 거기 가서 잔심부름 해주고 하면 그냥 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네. 구판만 있으면 찾아가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구소리를 알게 됐죠.
0: 근데 또 소리를 하다 보면 선생님 다른 지역으로 갈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진도에서 쭉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생님?
1: 진도에서 물론 뭐 지금 70입니다마는 뭐 한두 번은 객지 생활도 했지만 네. 진도에서 산 이유는
0: 네.
1: 진도가 그냥 좋아요. 저하고는 딱 맞는 곳이 진도여서 진도에서 태어나서 진도에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뭐가 제일 좋으세요? 진도에? 자랑 좀 해주세요.
1: 진도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면이 바다인데다가
0: 네.
1: 지금도 풍류가

0: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1: 맞습니다.
0: 민속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1: 정말 많은 문화예술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이따가도 또 소개해 드릴 거지만 네. 저도 진짜 이렇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전라남도에서도 좀 큰 섬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이 많이 발달된 지역이라 정말 놀랍거든요, 선생님.
0: 그렇죠. 예.
1: 근데 선생님 또 국가무형유산 진도식긴굿 전승교육사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진도식긴굿의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굿인데 많은 분들이 또 굿 이러면은 선생님 좀 약간 미신처럼 느껴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선생님께서 또 평생 현장에서 느끼신 또 진도식긴굿 현장의 진도식긴굿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0: 진도식긴굿은 말 그대로 뭐를 씻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진도식긴굿인데
1: 네.
0: 식김을 빼고 나면 굿이잖아요.
1: 네.
0: 굿은 우리말로 정말 영어로 말하면 G-O-D가 굿인데 굿은 네.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일찍이 굿을 좋은 것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진도식긴굿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나 네. 사설이나 연희 이런 것들이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일하를 살면서 식긴굿이 가지고 있는 이 생로병사를 담당했던 그런 무업을 했던 사람들의
1: 네.
0: 가져가는 음악
1: 네.
0: 또 소리 연희들이 저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접했던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1: 네. 선생님은 현장에서 직접 진짜 망자의 길을 닦아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 물론 공연을 위한 식긴굿도 하시지만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진도 식긴굿을 하실 때에 많은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실제로도.
0: 그렇죠.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1: 네.
0: 저서장으로 가기 전날 네. 이 식긴굿을 합니다.
1: 네.
0: 그때 이 망자는 비록 가셨지만 네. 사한자들이 슬픔을 달래고 울고 또 그 음악 소리에 젖어서 이런 굿판에서 소리를 하고
1: 네.
0: 바라지겸 장난을 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도 그 음악 소리에 젖어들고 슬퍼지고
1: 네. 네.
0: 언젠가는 우리도 저서장을 가는데 하는 그런 느낌으로 굿을 잡아줘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합니다.
1: 저도 선생님을 통해서 식긴굿을 배웠지만요. 저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정말 너무 좋다라고 느낀 점 하나는 선생님 정말 유족들이
0: 네.
1: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거.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음악이 되게 크잖아요, 선생님.
0: 네,
1: 음악
0: 맞아요.
1: 소리도 크고 울음 소리도 크고 같이 울어주는데. 그냥 숨기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현장감이 다 같이 울 수 있다라는 게 정말
0: 그렇죠.
1: 큰 공동체의 위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정말 보람찬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 그런 면에서 또 근데 과정이 참 선생님 많아요. 절차가 많잖아요.
0: 그렇죠. 이제 진도 식긴굿은
1: 네.
0: 물론 사람이 죽어서 내일 출산하기 전날 하는 게
1: 네.
0: 광머리 식김이고 또 소상, 대상, 또 날바지 식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1: 네.
0: 안에는 굿은 원칙이 없어요.
1: 네.
0: 그 현장에 따라서 상황에
1: 맞아요.
0: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굿의 절차는
1: 네.
0: 처음에 안땅, 신을 부르는 초가망석 안땅 그다음에 제석거리 산자를 위한 제석거리
1: 네.
0: 그러고 고풀이 식김 뭐 식김 안에 영돈말이
1: 네.
0: 뭐 청금풀이 넋풀이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그 거리거리마다
1: 네.
0: 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예, 진도 식긴굿이라고 봅니다.
1: 근데 사실 절차의 뼈대는 있지만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절차가 막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0: 그렇죠.
1: 선생님.
0: 현장에서 수시로 바꿔지는 네. 게 굿의 절차입니다.
1: 그러니까요. 그게 또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0: 네, 그래요.
1: 수시로 웃다가 울었다가 네, 웃다가
0: 그럼요.
1: 울었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밀당을 하는 느낌이 들어 참 좋은 것 같은데
0: 네, 네.
1: 전남에 굉장히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0: 네.
1: 또 특히 진도에서 이 식김굿이 발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0: 그럼요. 진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1: 네.
0: 의뢰껏 굿을 했어요.
1: 네.
0: 다른 지역과 다리 상장례 문화가 좀 차별화된 곳이 진도인데

0: 네.
1: 어디 저기든지 사람이 죽으면 네. 그 행하는 의식이 다르지겠지만 진도에는 꼭 구판이 벌어져서 식긴 구슬을 하곤 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면이 받아다 보니 수사자도 생길 것이고 뭐 여러 방면으로 죽음의 그 길이 달라서
0: 네.
1: 그런 길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이분을 꼭 씻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데가 진도인데
0: 네.
1: 굿은 의례껏 했죠. 그런 시절에는.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0: 맞아요. 네. 씻기다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1: 그렇죠.
0: 네. 정말 씻겨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1: 씻김이라는 자체를 간단히 설명하면
0: 네.
1: 머리를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0: 네.
1: 뭐 영혼도 씻기고.
0: 네.
1: 죽은 망자에 깨끗하게 저 세상 가십시오 하고
0: 네.
1: 목욕하는 의례를 식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삶의 마지막을 위로하는 따뜻한 작별이 또 진도 식김 꾸시고 식김이라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말처럼 이 세상에 맺혔던 슬픔과 미처 풀지 못한 마음들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씻어 보내는 과정인데
1: 네.
0: 사실 이 식김 꾸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 초청되기도 했다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도 함께 하셨죠?
1: 그럼요.
0: 네. 네 반응도 아주, 궁금하고요, 선생님.
1: 아, 많이 초청돼서
0: 네.
1: 유럽이라든가 해외 순회 공연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0: 네. 네. 네. 어떻게 봤어요, 선생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신기꽃을?
1: 물론 외국에서 우리 그 구슬을 봤을 때
0: 네.
1: 언어도 다르고
0: 네.
1: 피부 색깔도 다른 것이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인데
0: 네.
1: 그 쉽게 뭐 음악에는 같더라고요. 이 같이 슬퍼해주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분들 저 의미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같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아 음악 자체는 같이 공통된
0: 네.
1: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0: 문화 자체는 다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1: 그렇죠.
0: 감정은 같으니까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거를 네. 같이 느끼면서 공감을 했군요.
1: 네.
0: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선생님 공연의 씻김꽃과 또 진짜 망자를 실제로 보내는 의례적인 씻김꽃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저희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지.
1: 그렇죠. 현장에서 하는 것과
0: 네.
1: 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공연이 굿이고
0: 네.
1: 굿이 공연에 활용하는 부분인데
0: 네.
1: 주어진 시간 안에 그
0: 네.
1: 박스 안에서 하는 그런 공연보다는
0: 네.
1: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뭐
0: 네.
1: 술 마시고 조문객들이 시끌벅글하는 그런 과정에서
0: 네.
1: 또 가족들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할 때 또 굿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연희자들은 같이 슬퍼지고 더러는 같이 울어도 지고
0: 맞아요.
1: 그러나 공연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가장 진도 식힌 굿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하고 굿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느껴져요.
0: 그러니까 음악성과 이 현장성과는
1: 그렇죠.
0: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라고
1: 예, 예.
0: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이쯤에서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 어떤 소리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 첫 번째 소리로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1: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그 소리하는 사람은 아니다마는 저는 이제 바라지 장단을
0: 네.
1: 치는 사람인데
0: 네.
1: 먼저 그 신을 청하는 신노래가 있어요.
0: 네.
1: 그 노래가 이제 대표적으로 먼저 식김 구슬 하기 전에
0: 네.
1: 먼저 가신 조상 신들을 청하는 소리가 초가망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초가망석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1: 아이고, 소리가 될랑가 모르겠네.
0: 아, 씻김꽃 소리는요, 여러분, 단순히 슬픔만을 노래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소리인데요. 특히 진도 특유의 깊은 식임새와 또 처연한 음색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도 음악만의 짙은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리 김호연 명인의 소리로 진도 씻김꽃 초가망석 들어보시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내 나,

0: 아, 힘드네요.
1: 김호연 선생님의 진도시킴꾼 중에 초가망석 들었습니다. 아, 진짜 전 선생님 들으면서 같이 바라지 않을 뻔했는데 이게 예전에 선생님 진도시킴꾼 배울 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어느 정도 나이가 또 되다 보니까요, 선생님. 왜 그렇게 시킴꾼만 하면 목이 그렇게 가는지 이제야 알겠는 게 아 이게 그냥 판소리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소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울어주니까 목이 쉬는
0: 그렇죠. 이게 이 굿소리가 네. 그 옛날 어른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 판초장으로는 다르듯이 어정쩡한 소리다 보기도 하고 이 굿소리가 쉬운 것 같아도 상당히 어려워요.
1: 맞아요. 소리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네. 선생님.
0: 그래서 이 색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판소리를 잘하고 민요를 잘하신 분들이 굿을 배워보겠다, 굿소리를 배워보겠다고 오는 그 네.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같이 잡아보면 진짜 힘든 게 굿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해보면 또 이 군마당에서는 술 한 잔도 먹고 하다 보면
1: 맞아요.
0: 자연스레 또 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지는데 혼자 또 이렇게
1: 맞아요.
0: 하다 보면 힘들고 하는 것이 굿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진짜 공동체 의식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0: 붓이라는 게 혼자
1: 함께 소리와 같이 잘 가시라고 빌어드리는 소리이고 음악이고 맞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0: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구이사구님께서 저 남편이라 조금 이따 대전으로 새심꽃 은공이 이야기 공연을 보러 기차를 타고 떠날 예정이라 너무 반갑다고 하시는데 진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이 없어 더 가고 싶다고 해주셨고 저희 딸이 구슬 왜 보러 가냐고 하는데 선입견이 있다고 요즘 사람들은 제가 구슬 예술로 승화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라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1: 네.
0: 젊은 사람들은 진짜 굿 이러면은 약간 무섭고 뭔가 되게 막 귀신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선생님. 근데 사실은 다 함께 어떤 그러니까 생전에 돌잔치 하듯이 돌아가신 날을 잔치해주는 다 같이 정성을 보태주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1: 그래요. 이게 구슬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게 그 신하고 접해지 있으니 상당히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네. 아니고 네네. 진도 지방에서 있었던 토속 신앙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어렵게 다 가잖아요. 갔을 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하고 빌어드리는 그런 소리와 음악과 의식이 있는 것이 진도 식김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또 수많은 식김꽃 하셨을 텐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현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1: 네, 네.
0: 어떤 현장성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지 또 궁금해요.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다.
1: 제가 남기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뭐 우리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도 다 가셨잖아요. 김대중 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그분들을 현장에 가서 조금 쉽게 좋은 자랑 가십시오 네. 하고 그 행사를 했던 것들이 네. 좀 기억에 남고
0: 네.
1: 가장 또 최근에는 무한의 그 제주항공 참사 네. 때도 가서 그런 망자들을 종으로 가십시오 하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변화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상황들은 좀 다릅니다.
0: 네.
1: 무한에서 가장 슬퍼했던 부분들이 새로 좀 생각이 나고 하는데 그때가 가장 좀 네. 마음적으로 힘들었었어요.
0: 나라에서 네. 이렇게 또 큰 일들이 생길 때
1: 네.
0: 빼놓지 않고 또 이렇게 씻겨드리는 의식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1: 그렇죠.
0: 네. 진도굿에서도 식김굿을 바탕으로 해마다 문화재와 학술 행사로 한국적 죽음의 미학과 또 치유까지 조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1: 네네네.
0: 이렇게 또 식김굿의 위상이 달라지기까지 많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남도 민속 예술이 정말 많잖아요, 선생님. 뭐 강강술래라든가 여타령이다든가 뭐 진도 북춤, 다시래기까지.
1: 네. 네.
0: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이런 예술이 있는데 정말 많은 이 예술을 이어온 명인들과 헌신의 노력이 있죠,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1: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섬 중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봐야죠.
0: 네.
1: 제주, 거제도, 진도 그러는데 진도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섬 안에 국가문화유산이 네 개나 있고 도문화유산이 또 6종이나 있는 아주 큰 그 굵직굵직한 문화유산을 네. 갖고 있는 데가 또 진도 민속을 고스란히 지금 보존 전승하고 있는 데가 진도라고 보면 됩니다.
0: 그렇군요.
1: 거기 대표적으로 8호로 지정되는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 식김구, 다시래기, 뭐 남도 작가, 북놀이, 망가, 뭐 서포농악,
0: 네.
1: 뭐 답변오래,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정말요. 문화유산들이 지금 잠자고
0: 네.
1: 있죠.
0: 네. 맞습니다. 또 뭐 돌아가신 박병정 선생님 비롯하여 뭐 다시래기 강준성 선생님이라던가 정말 많은 걸 남기셨잖아요. 많은 업적.
1: 그럼요. 그런 선생님들이 네.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그분들의 해온 그런 정말 예술을 그대로 네. 밑에 후배들한테 전승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0: 맞습니다.
1: 우리의 목이죠.
0: 선생님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승이 가장 중요한데 진도 식김굿에 또 이 전승 공동체가 좁아서 점차 소멸하거나 단절된 경우가 많잖아요. 진도 식김굿 전승은 또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네. 지금은 전승지에서 실제 우리 진도 식김굿을 그 후진 장성하는 데 힘을 쓰고 있고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진도 그 식김굿에 있는 그 예술을 인정하고 많이 와서

0: 배우곤 합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아니 또 요즘 또 장례 문화도 굉장히 또 빨라지고 간소해졌잖아요, 선생님.
0: 그럼요. 네. 예, 예.
1: 지금 이 시대에 진도시킨 곳에 대한 의미나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대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런 면에서 또 다음 세대 남을 진도시킨 곳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저는 매우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뭐 요즘에 또 국악도 많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고, 근데 진도시킨 곳도 뭔가 이 퓨전 진도시킨 곳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0: 네, 그래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례 문화가 옛날하고는 달라서 네. 뭐 간소해지고 또 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경우다 보니 네. 진도시킨 곳은 구시라는 것의 의미는 더욱 없어지고 그걸 이 굿의 의미를 그대로 전승 보존하라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네. 지정해 준 종목이다 보니 네. 뭐 기획공연 또 거기에 또 발표회 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부분들로 진도시킨 곳은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1: 네.
0: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아쉬움이라면
1: 네.
0: 현장 굿이 없어진다라는 부분.
1: 맞아요.
0: 더더욱 장례 문화가 옛날하고 달라지면서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이 가장 좀 아쉬워요. 지금 거기서.
1: 옛날에는 진도에서 한 분만 돌아가셔도 이렇게 마을 전체가 같이 슬퍼하고 밤을 지새우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0: 많이 사라지고 있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1: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쯤에서 우리 또 두 번째 라이브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소리 준비하셨을까요?
0: 이 진도 시킨 곳에 신을 청하는 초가망석이 있는가 하면 또 산자를 그 이한 곳마당에서
1: 네.
0: 명과 복을 그 빌어드리는 그 제석 신이 내려오셔가지고 곳마당에서 하는 소리가 또 그 제석 소리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될랑가 모르겠네.
1: 그러면 바로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아, 진짜 시킨 곳 안에서도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런 따로따로의 어떤 위암의 기원이 함께 공존한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김호연 선생님의 깊은 장단과 소리로 진도 제석거리 만나보실게요.

0: 김호연 명인의 제석거리 성주풀이 듣고 오셨습니다. 성주풀이는요,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사람의 집안과 평안의 안녕, 복을 기원하는 소리인데 단순히 복을 비는 노래를 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터전을 소중하게 여겼던 선조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진도 씻긴 곳을 비롯한 수많은 진도 민속 예술을 이어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진도의 소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김호연 명인의 바람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바람이라면은 그 진도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화된 진도 상장례 문화가 계속해서 좀 전승하고 보존됐으면 하고요.
0: 네.
1: 지금 가장 아쉬움이 있다면 진도의 뭐 나라에서 지어준 국립남도고학원도 있고
0: 네.
1: 진도 군림민속예술단에도 있고 하는데 진도 민속을 그대로 안에 좀 퇴색되지 않고 잘 보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바람입니다.
0: 잘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 진짜 선생님 이런 좋은 음악들이 계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또 이 의식을 제대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래요.
0: 같이 슬픔과 네. 기쁨을 함께 나눴던. 오늘 김호연 명인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요. 씻긴 꽃은 또 단순히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음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코너도 선생님 출연자가 퀴즈를 내주셔야 합니다.
1: 아.
0: 퀴즈 준비해 주시죠.
1: 방금 보냈던 이것은 망자의 극락왕성을 빌고 천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문화유산이지만 전라남도 진도지역의 대표적인 무속의례이 이것을 무엇일까요? 보게 드립니다. 1번 남도들노래, 2번 진도식긴꽃. 정답 아는 분들은 0301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0: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도의 무속 의례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1번 남도 들노래, 2번 진도 씻김꽃입니다. 샵 0301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N스테이지는 진도 씻김꽃 전승교육사 김호연 명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보내드리면서요. 바라지의 별신 축원 듣겠습니다.

0: 주신네. 살아 생전 자식들 덕에.
1: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황혜리의 주말의 라디오 2부 장명서 두 번째 딸의 진찬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1부의 김호연 명인과 함께 진도 시킨 곳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퀴즈도 내드렸는데요. 8696님께서 2번 엄마 한갑이라 부모님 모시고 가족여행 왔어요. 같이 듣고 있다가 슬쩍 보내봅니다 해주셨고 1078님께서도 진도 시킨 꽃 어렸을 때 보고 자랐습니다. 아까 소리해 주실 때 나쁜 기운이 씻겨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9249님께서도 2번 진도 시킨 꽃 해주셨고 김호연 명인님 바람대로 진도 시킨 꽃 잘 보존되길 기원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씻긴 꽃 감동적입니다 해주셨고 927님께서도 정답 2번 진도 씻긴 꽃입니다. 에리님 오늘도 주말의 라디오 경청하면서 퀴즈 참여합니다.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해주셨고 구하나구하님께서도 정답 2번 진도 씻긴 꽃 항상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에리님의 싱그러운 목소리가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네요.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문제를 조금 쉽게 부탁드려요. 오늘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해주셨고 7558님께서도 오늘 바빴어요. 배달이 몰아쳐서 바쁘게 뛰어다니다 이제 겨우 여유가 생겨서 국악방송을 켰네요. 느긋하게 라디오 들으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보렵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주말이니까요. 배달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주말에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이날을 기다렸고 계시겠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진짜 아 배달만 시키면서 진짜 아 주말 빨리 갔으면 아, 저 천천히 보내야지 이러면서 배달 계속 보는 그게 낙이라고 합니다. 8696님께 찌개 선물 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요.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6분입니다. 전설이 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마이클 혹시 보셨을까요? 개봉 첫날 10만 명이 관람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어린 나이에 다섯 형제와 그룹 잭슨5로 데뷔했죠. 타고난 음악적 천재성과 스타성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슈퍼스타의 인간적인 고민을 담았다고 해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작진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무대와 패션을 재현했다고 하니까요. 아, 저도 갑자기 영화관에 가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미 본 청취자분들이 있다면요. 영화 어땠는지 감상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어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혜진의 별이 되어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2부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은 대전 한밭 수목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0: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작가님 볼 때마다 날씨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1: 여행 프로그램이니까.
0: 네, 근데 진짜 너무너무 무더운 거예요.
1: 와, 3일 전부터 좀 30도까지 네. 올라가던데요.
0: 그러니까요.
1: 31도, 2도 그러더라고요.
0: 오늘 성보나 작가님 굉장히 짧은 팬츠 입으셔가지고 제가 눈이 어떻게 해야 될지
1: 이제 그래도 위에는 긴팔이 긴 소매 옷을 입었는데 벗으면 더 놀라려나?
0: 아니 안 보고 싶습니다. 러닝하고 오셨다고. 네. 이렇게 무더운데
1: 또 그늘 요새는 천변 따라서 나무들이 되게 이렇게 잎이 우성해질 네. 때쯤 돼서 그늘이 잘 되어 있어요. 맞아.
0: 바람은 또 불더라고요.
1: 바람 불죠. 아직은 네. 봄이니까.
0: 맞아요. 아직은 조금 시원한 바람이.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1: 저 오면서 지금 기다리다가 음악 들었는데 바닷소리, 파도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 바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본 바다는 이렇게 파도소리가 큰 바다는 아니었는데 네. 이 파도소리 들으니까 지금 사실 사계절 중에 봄바다가 파도 소리 듣기엔 되게 좋은 철이거든요.
0: 봄바다 파도 소리는 어떤가요?
1: 뭐랄까 날 보러 와요, 빨리 와요, 막 이런 좀 소란스러운데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그런 게 봄바다의 매력인데요. 그 전남 완도에 가시면 BTS 길이라는 그 로드가 있거든요. 네. 국도 77번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완도 코스가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곳인데 거기 가다 보면 구기동 해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되게 거기가 자갈돌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도 소리와 돌 구르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5월 정도 여름 오기 전에 완도에 한번 바다에 가보시면 좋네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본 바다는 좀 잔잔한 바다 보고 왔는데요. 제가 4월에 다른 꽃들 구경하다 보니까 유채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채꽃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달큰한 냄새가 좀 나요. 네. 그 꽃은 근데 지금 이 철에 딱 유채꽃 절정인 곳이 있습니다. 전남 장흥인데요. 바닷가 마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유채꽃도 보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겸 다녀왔습니다.
0: 뭘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항상 유채꽃까지 안 놓치는.
1: 저는 꽃은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0: 그러니까 항상 꽃 얘기는 빼놓지 않잖아요. 사계절 내내.
1: 아 그럼요. 꽃이 되게 좋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해서 근데 사실 여행 코스나 이번 주말에 뭐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꽃 따라서 여행 다녀보시면 되게 기분도 화사해지고 즐겁습니다. 뭐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0: 유채꽃 봄에 피잖아요.
1: 그렇죠. 대부분
0: 진 줄 알았어요.

0: 났더니
1: 그,
0: 아직
1: 다 졌죠. 그래서 제주도 정도 가면 이제 3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사실 4월 말 되면 다 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철에 유채꽃 피는 곳이 나주 전남 나주 영산강변에 한 곳 있고요. 네. 또 전남 강진의 이 바닷가 마을에 있는데 여기가 전남진 이제 장흥에서도 그 산과 바다가 있는 회진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선악동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동 마을이 이제 갯마을이

0: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한 달 늦게 파종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늦게 이제 꽃이 피니까 다른 전국적으로 유채 못 보신 분들이 이제 5월에 이렇게 유채꽃 보러 전남 장흥에 있는 선악동 마을로 오십니다. 아마 이번 주가 아마 만개 절정일 것 같고요. 한 7, 80% 정도 폈으니까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주말 되면 질 것 같긴 해요.
1: 노란색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0: 우리 에리 씨 좋아하는 색깔이잖아요.
1: 맞아요. 그 또 노란색을 보면서 막 기분 나쁘면 좀 짜증 나니까요. 봄에 노란색 보면서 아, 좀 힐링하고 싶다 하는 분들 장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딱 좋죠. 선악동 마을로 가시면 됩니다. 네,
1: 마을 이름이 선악동, 약간 청학동
0: 그렇죠. 약간 지리산 어디 마을 같죠. 이 선악동 마을이 원래 마을은 이제 네.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디 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전남 보성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말고
1: 어디 있죠, 뭐 있죠.
0: 저희 남도 쪽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순천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고 있죠, 뭐 그런 거 있죠. 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전남 장흥에 가면 글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장흥에서 태어나신 되게 뭐랄까 문학의 대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노벨상에 수상을 하신 한강 작가님의 아버님도 아재아재 바라아재 쓰셨던 한승원 네. 작가님도 장흥 고향이시고요. 뭐 송기숙 작가도 이제 장흥이시고 또 이청준 작가라고 해서 네. 임권택 감독님이 뭐 영화로 많이 만드셨던 네. 그 소설을 쓰셨던 이청준 작가님 고향이 네. 바로 이 선악동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쓰시면서 글의 배경이 됐던 곳도 자기 고향 마을이 많은데 선악동 나그네라는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 배경이 됐던 마을이 이 선악동 마을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꽃도 보러 가냐 보니까 마을 이름 자체를 선악동 마을이에요 이렇게 하고 홍보도 하시고 관광객 유입을 하고 계십니다.
1: 왠지 그 영화 서편제 아 아리야 아리라 하면서 이거 메고
0: 거기는 청산도
1: 거기 아닌가 했는데 아니군요.
0: 임권택 감독님 천년학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배경이 됐던 곳이 여기고 마을 안에 천년학 세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 보러 가시면서 문학로드도 하시고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임권택 감독님 영화 촬영지를 따라서 장흥에 투어할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좋습니다.
0: 이게 한 거의 20헥타 정도 되는데 마을도 작고 산도 엄청 야트막한 동산이 있거든요. 한 200m 정도 이렇게 밭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그 코스로 걸으시면 쪽빛바다와 유채꽃길을 같이 감상하실 수 있는 길이니까요. 뭐 유채꽃 좋아하시고 또 우리 에리치처럼 노란색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지금 너무 향이 좋더라고요. 달콤해요. 진짜 달큰한 향이 나서
1: 그렇군요.
0: 네, 거기서 뽀뽀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1: 갑자기 갑자기 왜 뽀뽀로
0: 이거 왜 폭싹 소가수다에서 두 네. 주인공이 유채꽃밭에서
1: 뽀뽀해요.
0: 네, 뽀뽀하잖아요. 그래서 딸바가 놀려먹잖아요. 네 봄은 뭐 어떻더냐? 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유채꽃밭 가면 없던 사랑의 마음도 몽글몽글 네. 피어납니다.
1: 아니 네. 선악동 가셔서 유채꽃 많이 보면서 뽀뽀해주세요. 아니 오늘 소개해주신 로컬백도 유채꽃만큼 기대가 되는데 오늘 또 주인공이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대전 한밭 수목원. 저 수목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네.
1: 빨리 떠나봐요 우리.
0: 대전 하면 사실 이제 전남 상흥이 뭐라 장흥의 선악동 마을이 노랑노랑하다면 네. 한밭 수목원은 초록초록한 여행지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대전 하면 요즘은 빵의 도시로 너무 유명해져서
1: 진짜.
0: 그렇긴 한데 빵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과학의 도시였거든요.
1: 맞아요. 저희
0: 꿈의
1: 네, 그 뭐죠?
0: 꿈돌이 엑스포에서 너무 옛날 사람 같나? 그래서 꿈돌이와 대전도 카이스트나 대덕 연구단지도 네. 있어서 첨단 과학의 도시라고 생각하기
1: 맞아요.
0: 쉽지 쉬우신데
1: 네.
0: 이 대전 한밭 수목원에 다녀오시면 아 대전은 숲의 도시구나 정원의 도시구나
1: 대전이잖아요
0: 맞아요 큰 네. 밭
1: 맞아요.
0: 크고 넓은 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한밭 수목원이란 이름 자체도 한밭이 대전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멋진 수목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대전을 가야 하는 이유가 지금 너무 많은데 대전가 네. 뭐 빵도 먹고 엑스포도 가고 공원도 가고 그랬던 거 생각이 나는데 이제 수목원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저 수목원 킬러인데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0: 안 가보셨구나.
1: 네.
0: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1: 어디 있죠?
0: 왠지 수목원 하니까 숲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외곽에 있을 것 같잖아요.
1: 네.
0: 아닙니다. 대전 원도심에 있습니다.
1: 도심에
0: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수목원이.
1: 어떻게 그렇죠?
0: 이게 맥스포 공원 뒤편에 이제 규모로 따지면 거의 한 11만 7천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유명한 그 빵집 거리가 있는 데에서도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 네.
0: 자동차로. 이게 탄생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전 엑스포가 1993년

0: 내년에 이제 열릴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을 해가지고 엄청 넓게 엑스포건 뒤에다가 배우 단지처럼 만들어놨는데 엑스포건 끝나고 나니까 그럼 이걸 주차장 이리 넓은 데를 뭘 할까 고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다 쇼핑몰을 넣어줘, 아파트를 지어줘 뭐 그런 사람들도 네. 있었지만 그때 대전 분들은 그냥 우리 여기다가 대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푸른 숲을 만들자.
1: 너무 잘하셨다. 네.
0: 그때 네. 결정하셔서 그때부터 아스팔트 포장을 벗겨내고 흙을 돋아서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드셔서 2005년에 이제 거의 문을 열었으니까 한 거의 20년 네.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멋진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런 느낌처럼
1: 정말요?
0: 진짜 도심 속 허파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11만 평 규모의 그냥 완전 숲이 생긴 거잖아요.
0: 숲과 공원을 만드셨죠.
1: 엄청난 네.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숲처럼 나무로 약간 이렇게 우거져 있는.
0: 그러니까 뭐 산이 큰 산에 이제 숲 같지는 않고 이제 나무를 심고 정원을 꾸미다 보니까 산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공원, 뭐 정원 느낌이 더 강한데요. 일단 한밭 수목원 딱 가시면 정 중앙에 이제 중앙로가 있는데 그 중앙로를 중심으로 동원, 네. 서원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곳이 이제 서원인데요. 서원은 거긴 이제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 큰 나무 위주로 심으셨대요. 그래서 네. 약간 숲길 산책로처럼 서원은 만들었고 이제 반대편에 동원은 여기에는 공원, 정원 느낌으로 테마 공원을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19개 정도 테마 정원이 꾸며져 있어서 거긴 꽃과 뭐랄까 이렇게 화초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1: 그것도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
0: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네. 둘러보시기에 되게 좋고요. 사실 이게 하루에 두 곳을 다 둘러보기가 어려울 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뭐 이번에 갔을 땐 동호 갔다면 이번에 갈 땐 뭐 서원 간다든지 그렇게 둘러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번 달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마다 네. 5월에 이 수목원에서 봄꽃 전시회가 열립니다.
1: 장미?
0: 봄꽃에 장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온갖 봄꽃들이 다 있습니다. 꽃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이제 또 많이 무더워지고 있어서 못 볼까 봐 걱정이에요.
0: 지금 이제 여름과 봄 간절기 때 장미도 많이 피고요. 네. 또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봄꽃들이 있거든요. 작약 이런 초여름에 피는 모란, 작약, 네. 해당화, 의아리 뭐 이런 봄꽃들이 되게 서원 이제 그 정원 위주로 테마공원 위주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 축제가 지금 이번 달 8일에 열렸는데 6월 25일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뭐 꽃만 이렇게 심어놓은 게 아니라 테마를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장독대 위주로 해서 야생화 뭐 테마 공원이 있다면 이쪽에 가면 또 열대풍 화단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좀 동남아나 그런 지역에서 크는 나무 뭐 의아리 같은 꽃들을 위주로 이렇게 예쁜 꽃정원을 만들어놨습니다.
1: 아까 수목원 구경가러 갔는데 꽃이 있고 꽃의 정원을 또 만날 수 있다라고 네네네. 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막 향기로워질 것 같아요.
0: 네, 그럼요. 네.
1: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리딩톤의 플라워 뷰잉 듣겠습니다.

0: 리딩톤의 플라워 뷰잉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대전 한밭 수목원에 대해서 소개받고 있는데요. 대전 한밭 수목원. 부지가 아까 11만 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1박 2일 정도는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루에는 네. 다 못 본다고.
1: 네. 아무래도 이제 꼼꼼하게 보려면 네. 그렇긴 한데요. 뭐 한나절 정도 피크닉 갔다 온다 생각하고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0: 거기서 도시락도 먹을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네. 거기 가시면 그 동원 쪽에서는 정말 큰 나무들이 많아서 그늘 쉼터가 되게 많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두막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벤치 같은 것도 잘 마련돼 있어서 그야말로 대전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기는 네. 정말. 그래서 뭐 요즘 빵 유명하니까 빵 사가지고 와서 뭐 우유나 커피 같은 좋다. 거 사서 거기서 피크닉 즐기는 분들도 꽤
0: 많아요. 아이랑 가도 너무 좋을
1: 너무
0: 것
1: 좋아하죠.
0: 같아요.
1: 사실 요즘 그 소풍 가는 뭐 학교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소풍 가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소풍 겸 가족끼리 여행지로도 되게 좋습니다.
0: 엄마들 힘들어요. 도시락 싸야
1: 되거든요. 주문. 주문하시면 주문. 옵니다. 한강공원처럼 배달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딱 가보시면 느낌이 동원 쪽은 이제 나무 큰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원에서 꽃 구경하고 이렇게 좀 활기차게 뛰어노는 거는 가족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 여행지들이 많고 또 동원 쪽은 거기에서 이제 뭐 음식을 시켜 드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책갖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늘심태에서 네, 책을 이렇게 여유 있게 읽는 모습이 와 되게 멋있고 아 정말 힐링되는 느낌.
0: 그 여유 갖고 싶다.
1: 그렇게 들긴 하더라고요. 또 거기 동원과 서원 사이에 보면 이제 물론 거기가 흙길이고 데크길로 깔려져 있거든요. 산책로는. 근데 가운데는 이제 갈라진 동원과 서원이 갈라지는 건 중앙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도 블록으로 광장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거긴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 시고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서 2인용, 3인용 뭐 가족 자전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전거 타고 노는 분들도 좋다. 꽤 많더라고요.
0: 아니 네. 도시에서 또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1: 그럼요. 요즘은 숲세권이라고 해가지고.
0: 그러니까요. 네,
1: 술세권보단 저는 숲세권이라고
0: 저도요.
1: 생각합니다.
0: 네. 또 이렇게 아이랑 함께할 수 있는 수목원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1: 그럼요. 그 아주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유모차 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공원 자체가 무장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크길이고 데크길이 아닌 곳은 단단한 흙길이어서 그냥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휠체어나 유모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누구나 찾아오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이들 뭐 정서 발달이나 생태 교육하기에 되게 최적지거든요. 그리고 가시면 뭐 정원만 있는 게 아니라 곤충 생태관도 있어요.
0: 곤충 생태관이요? 네.
1: 그래서 우와. 요즘 나비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가시면 유리 이렇게 돔 같은 데다가 나비를 뭐 호랑나비, 노랑나비 뭐 정말 희한한 우리 어릴 때는 되게 나비가 많았는데 맞아. 요즘 정말 나비 보기 힘들잖아요.
0: 저희 막 잠자리 그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0: 맞아 맞아.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우리 풍뎅이 생각나잖아요.
1: 네.
0: 하늘소 장수 풍뎅이들도 곤충 생태관에서 아이들이 직접 그렇구나.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맨날 나비 그려주는데.
0: 맞아. 사람 움직이는 나비.
1: 사람 움직이는 나비.
0: 되게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는 좀 산책하기 좀 힘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내 공간으로 열대 식물원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좋다. 딱 들어서는 순간 약간 동남아의 열대 우림이 온 것 같은.
1: 진짜요?
0: 네, 천장까지 엄청 큰 동남아 나무들, 뭐 맹그로브라고 해가지고 그런 네. 나무들도 있어요. 야자수도 있고. 그래서 비 오거나 날이 굳을 때도 열대 식물원으로 놀러 한번 가보셔도 좋으니까 좋군요. 아이들이랑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은 곳입니다.
1: 아니 요즘 한낮 기온이 또 초여름 날씨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바퀴를 걸으시려면 아침이나 오후 늦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0: 지금 딱 봄꽃축제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봄꽃축제가 6월 25일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는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1: 그렇게 일찍요?
0: 아, 새벽에 되게 산책하시는 분들
1: 새벽
0: 많아요.
1: 5시에요?
0: 해가 한 5시 반쯤 되면 이렇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6시 되면 정말 다 보여요. 이 네. 철에는. 그래서 와.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서 좋다. 밤 9시까지 하십니다. 특히 그래서 봄꽃 전시하는 동안에는 특별하게 야간 존 경관 조명이랑 파사드 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밤 산책 낭만적으로 5월 밤 산책하기에 되게 좋게 꾸며 놓았으니까 네.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1: 남편이랑 야간 산책하고 싶네요.
0: 아 거의 한 바퀴 돌고 시내에 들어가셔서 그 생맥주 한 잔 촥 마시면 겁나 맛있습니다.
1: 네. 네. 생각만 해도 갑자기 아니 마치기 전에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코너잖아요.
0: 네네.
1: 코너 속의 코너. 빵만 먹을 수 없다. 대전에서 뭘 먹어야 되나.
0: 광주랑 그 대전이랑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런데 약간 뭐 노잼도시다? 뭐 그런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
1: 맞아요.
0: 그 옛날 말이에요. 정말 재밌고 광주도 네. 재밌지만 대전도 재밌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전은 이제 빵 투어, 빵지 순례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대전이 사실 그 원도심에서 제일 마치 뭐 별미 중에 별미가 두부 두루치기라는 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도 따로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두루치기는 제육볶음에서 이렇게 돼지고기 볶아갖고 빨간 양념해서 먹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건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약간 자박 그러니까 두부를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팬에 이렇게 두르고 거기에 청양고추 팍팍 넣고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육수 붓고 이렇게 졸여 먹는 요리예요.
1: 네.
0: 그래서 약간 찜 물기 조금 있는 찜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칼칼한 맛이 입이 정말 뭐랄까 매운 요리 먹으면 되게 조금 힐링되는 느낌
1: 네.
0: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1: 그러니까
0: 매콤한.
1: 전라도식 두부조림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더 물이 많아요. 왜 물이 많냐. 여기 두부를 다 드시고 나면 여기에 네. 칼국수랑 우동사리를 넣어서 우동면을 넣고
1: 맛있겠다.
0: 먹을 수 있고 마지막은 한국 사람 늘 먹는 거 있죠? 밥을 넣어야 합니다.
1: 그럼요. 밥을 죽이거나 볶아서. 밥이거나.
0: 네, 맞습니다. 밥 볶아서 김가루 살짝 얹어서 네. 바닥 눌려가지고
1: 네.
0: 거기까지 드시고 오시면 되게 맛있게 대전을 대전 여행 잘했다 하고
1: 그렇군요.
0: 이렇게 느끼고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1: 두루치기까지 먹고 오면 금상첨화하겠네요. 오늘도 네. 상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 청양고추 팍팍에 상상이 되면서 침이
0: 진짜,
1: 고였습니다.
0: 진짜 지금도 먹고 싶다. 이게 정말 다시 먹고 싶은 맛이에요. 정말.
1: 두부 두루치기. 별표 쳐놨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성 작가님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0: 네. 오늘 퀴즈는 지명을 맞추는 건데요.
1: 네.
0: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전에 있는 땡땡 수목원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대전의 땡땡 수목원은 여기서 이제 그 대전의 앳 이름을 뜻하는 건데요.
1: 네.
0: 과거 대전이 크고 넓은 밭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대전으로 불렸다고
1: 네.
0: 해요. 그래서 오늘 퀴즈도 대전의 앳 지명을 맞추는 건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설아벌, 2번 한밭.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1: 저희 퀴즈 어렵다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이 정도면 퀴즈 너무 쉽지 않은가요? 크고 넓은 밭, 1번 네. 서라벌, 2번 한밭 하시는 분 샵 네. 0302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세연의 나라든 다 들으면서요. 송보나 여행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어디까지 가봤는 시간 대전 한밭수목원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세연의 날아든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대전 한밭수목원 이야기 나누고요. 퀴즈 내드렸는데요. 4430님께서 한밭수목원 구경하고 광장 매점에서 매콤한 두루치기에 막걸리 한 잔 싹 걸치면 그게 바로 지상 낙원이죠. 수목원 뷰 보면서 먹는 두루치기 맛은 진짜 전국 최고라는 그곳은 정답 2번 한밭입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남겨주셨습니다. 5452님께서도요. 더워요. 수목원 가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진짜 약간 무더워지기 전에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깨르르 깨르르 하면서 엄마들은 힘들겠지만요. 도시락 싸서 이렇게 시원한 나무들 보면서 앉아서 가족들이랑 먹는 그 풍경만 생각해도 행복해지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4330님께 찌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김영재 중앙국악관역단 악단의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 협주곡 듣겠습니다.

영화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 협주곡 듣고 왔습니다. 한때 워킹홀리데이 떠나는 청년들 많았죠.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워킹홀리데이인데요. 핀란드에서 취업과 관광을 동시에 하는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핀란드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었는데요. 18세부터 35세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에 최장 12개월 체류하며 단기 취업과 어학연수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북유럽 국가라서요.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핀란드는 청정한 자연 사우나도 껌으로 유명하죠.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백은선의 바람의 약사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약 1300년 전 8세기의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인터넷은커녕 교통수단도 열악해서 편지 한 통이 오가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그 시대. 하지만 아주 짧은 만남 이후 평생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우정을 이어간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라 시인 이백과 두보인데요. 언젠가 두보는 사흘 연속으로 꿈에 나타난 이백이 걱정돼 그 마음을 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죽어서 하는 이별이라면 울음소리도 삼키련만, 살아서 하는 이별은 늘 마음 아파라. 그대 내 꿈에 나타났으니 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 생각했겠는가. 이런 구절에서 오래 못 본 친구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한편, 살아있는 그대의 혼백은 설마 아니겠지, 길이 멀어 알 수가 없도다 라고 친구의 신상을 염려하는 마음도 시에 담겨 있는데요.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애틋하게 이어진 그들의 우정을 보면 우정이란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0: 네, 5595님의 신청곡 조곡내 왜 여러분의 소리 육자백이 함께 들으면서 5월 17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의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요. 밤과 낮의 온대차가 아주 크던데 다음 주부터는 비가 온 후에 온도가 조금 다시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풍류가 좋다. 우리 것이 참 좋네요. 앞으로 애청할게요. 송소희의 태평가 신청합니다. 라고 첫 인사와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5595님, 반갑네요. 잠시 짬이 나서 국악방송 듣고 마음을 내려놓아요. 꿀벌을 키우는데 벌들이 새 집을 찾으려고 집을 나가네요. 집 나간 벌들을 잡아서 벌통에 안주시키고 사면육각 감상합니다. 우와, 벌들도 함께 사면육각을 듣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는 육자배기를 좋아합니다. 가능한가요, 피디님? 라고 보내주셨는데 센스에 있는 우리 담당 피디님 바로 오늘 첫 곡으로 선곡해서 들려드렸죠. 네, 감동의 풍류가 좋다. 계속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2630님, 지난주 노랫말 봄풀이로 전해드린 심청이 밥 비려 나가는 대목 들으시고 오홍!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 같고 심청이 내용 재미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노랫말 봄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도 여러 곡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재방송 때에는 승진 장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자주 안부라도 전해드려야겠어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편안한 봄밤 되시고요. 우리 이 밤에도 우리 음악 신나요? 라고 또 저녁 시간 감상 소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욱 편안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음악, 우리 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의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 있거든요. 쿵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아주 부지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에게 진양조 우조 가락을 사사한 뒤 본인만의 창작 가락을 더해서 자신만의 또 산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윤석의 아쟁 산조를 23분의 여유로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풀을 녹, 그늘 응, 꽃다울 방, 풀초. 풀은 잎이 우거진 나무 그늘과 꽃다운 풀, 즉 여름철의 자연 경치를 한자로 나타낸 말이 녹음방초인데요. 여기에 이길승, 꽃화, 때시자를 덧붙인 녹음방초 승화시는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 경치가 꽃피는 계절, 즉 봄보다 더 낫다는 의미죠. 이렇게 여름 경치를 예찬하는 녹음방초 승화시라는 말이 우리 옛 노래들의 관형 어구처럼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야금 명창으로 불리는 단가 중에도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간고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첫 구절부터 해가 길어진 여름 풍경을 노래하더니 바로 이어지는 가사는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요. 이렇게 음력 5월, 초여름에 찾아오는 명절 단오를 언급하는데요. 하늘 가운데 좋은 명절이란 뜻의 천중지 가절이란 말이 단오를 선명하는 공식 어구처럼 옛 노랫말에 늘 따라다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단오의 풍경 안에 속세를 떠난 선비의 한가한 삶을 그리더니 또 한 번 그달 금음 다 보내고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음력 5월의 금음을 다 보내니 이제 6월의 명절 유두절이 돌아올 차례죠. 6월이라 유두일은 건고는 유이하야 양신이 생겼더라. 하늘과 땅이 다 뜻이 있어 몸이 생겼단 말이죠. 또 이어지는 가사에는 홍로유금 되었으니 나도 미리 피서하야 어디로 가자느냐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홍로유금이란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에 새가 녹았다는 말로 삼복더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홍로유금의 더위에 노래의 화자가 선택한 피서지는 어디였을까요? 갈 곳이 막연구나. 한 곳을 점점 들어가니 조그마한 법당 안에 중들이 모여서서 제맞이를 하느라고. 이런 가사로부터 어느 절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이 한참 묘사되다가 제절로 찾아가서 제맞이 밥이나 많이 얻어먹고 우리 고향에 어서 가세 라는 말로 노래는 마무리됩니다.

我这茶几不一样，爹爹妈在村有那片山羊茶。

사장님 나 요즘에 늘 죽어

상계 하나 안에 무덤 건국제장 손에 달다주고 흔부고 두둥둥 광산한 광광가루란 쫙쫙쫙쫙쫙쫙쫙 늙은 모습 하나 화상 작복 그거 싫어지게 매우고 구구구구구

바퀴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녹음방초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단가는 본래 판소리꾼이 본격적인 소리판을 벌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불렀던 짧은 노래였죠. 이 단가의 많은 곡목들이 가야금 병창의 레파토리로도 수용돼 불려왔는데요. 오늘 들은 녹음방초의 경우는 원래 단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판소리 무대에선 거의 불리지 않고요. 가야금 병창으로 꾸준히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김정승 외 여러분의 연주로 천년만세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준 곡은 박준영, 유지숙의 소리 술비 타령이었습니다. 멜로디가 아주 흠겹고 어깨춤이 덩실덩실 추워지는 그런 민요였죠. 서도 지역의 뱃노래였는데요. 그물에 연결하는 닷줄, 술비라고 하죠. 그 닷줄을 꼬며 풍어를 기원하는 노래였습니다. 잠시 지난주 참여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전병훈 방아타령, 오늘은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775님, 전병훈 방아타령입니다. 전병훈님 노래는 자주 들어도 흥겹고 신나요. 얼치고 좋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민님, 방아타령, 오늘 민요 빨리 끝내고 왔습니다. 아, 네, 민요 수업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역시 잘 공부하고 계시네요. 우리 전영민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 방아타령 정겨운 가락이네요. 네, 오늘도 역시나 멋진 소감 함께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도 멋진 풍류곡들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2부 첫 곡 맞추기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유경화의 철연금, 대금의 이용구, 장구의 김태영의 연주로 대금, 철연금, 이중주, 산주, 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철연금은 20세기 이후 김영철이란 분이 거문고와 기타의 장점을 수용해서 새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오늘은 대금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류음악인데요. 영롱한 철연금의 소리, 24분의 여유로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형아, 오늘이 며칠이더냐?
1: 오늘은 음력 4월 초하루예요, 아버지.
0: 이제 겨우 4월이 시작되는데,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게야? 아, 고운 빛의 봄, 염양추는 다가고 물속 용의 읊조림, 수룡음이 시원하게 들리는 계절이 왔구나.
1: 어? 아버지, 염양충이랑 수룡음은 자진아님 모음곡으로 연주되는 곡들 아닙니까?
0: 어, 그래. 우리 청이 참 똑똑하네. 맞아, 맞아. 자진아님 중에서도 개면조 두거를 부르는 아명이 염양충이고, 평롱, 계락, 편수대업을 부르는 아명이 수룡음이지.
1: 아명이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왜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0: 그것은 말이야. 아, 풍요사전에 잘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펼쳐보거라.
2: 잘 펼쳐주셨습니다. 아명이란 본래 공명 외에 새로 붙인 우아한 공명을 뜻하는 말인데요. 사람도 호적에 올라가는 본명 외에 옛사람들은 호나 자를 따로 지어 불렀고요. 요즘도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나 애칭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음악도 마찬가지로 본래 가진 이름 외에 또 다르게 부르는 아명들이 지어진 건데요. 음악이 아명을 붙인 건 조선 후기 궁중장치에서부터였습니다. 진연, 진찬, 진작 등 각종 연예는 많은데 음악의 레퍼토리는 한정적이다 보니 그 한계를 극복하고 풍성하게 음악을 배치하는 게 당시 궁중음악을 담당한 기관의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음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제목을 붙이기 시작한 게 아명의 아주 현실적인 탄생 배경인데요. 옛 궁중잔치의 기록마다 하나의 악곡이 다양한 아명으로 연주된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중 이왕지 악부를 거쳐 지금까지 쓰이는 아명들이 그 곡을 대표하는 아명이 된 것입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해의 양금연주로 수령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가곡의 반주음악을 순수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자진하니 모음곡 중에서 평롱, 계략, 편수대엽 이 세 곡이 수령음이라는 아명으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평롱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수령음이 물속 용의 읊조림을 뜻하는 한자어라 평롱이라는 악곡의 제목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죠. 아무래도 궁중장치를 위해 지은 아명이면 고상하고 우아한 이름을 고심해서 붙였을 테니 그 아명이 담긴 의미를 알고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감상 팁이 될 수 있겠네요. 5월 17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곡으로 이문주의 소리 전장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객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요즘은 학교나 직장 같은 울타리보다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취향 중심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도, 사는 곳도, 하는 일도 전혀 다르지만 오직 결이 같은 취향 하나만으로 세대와 직업의 경계 없이 관계를 이어나간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공통점은 없어도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이어지는 관계는 나만의 기쁨을 발견하고 삶의 에너지를 채우는 든든한 중심점이 되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역시 판소리라는 멋진 취향을 나누기 위해 모인 분들이시겠죠?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하며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시작해봅니다. 오늘 첫 곡은 단가 호서가로 열어보겠습니다. 전라도의 지명을 열거하며 만든 단가 호남가가 있다면 충청도에는 호서가가 있는데요. 박홍남 명창이 곡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목천나무 배를 모어 면천수에 띄워놓고 당진으로 흘리저어 호서를 돌아보니 곤륜산 중조봉은 백두산이 연산이요. 황하수 날인물이 황간수 대단말가. 물마다 해미요. 매마다 서산이라. 이렇게 목천, 면천, 당진, 황간, 해미, 서산 등 지명을 문장에 교묘히 배치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단가 호서가 띄워드립니다. 소리의 박홍남,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1: 목천나무 배를 모어 명천수에 띄워놓으니 당진으로 흘러놓아 호서를 돌아보니 곤륜산 중요봉은 백두산의 연산이라 황하수 내린 물이 한간수 대단 말가

입마당 서산이라 산수도 조시고 진거리 대응하니 한산의 찬양이요 도성의 공자나사 비단 멀리 하고 인륜을 신찬이라 부자유증액인지요 군신유전으로다 자유유서예산하니 이하니 덕산인가 만악찬봉상응하니 국가의와 산이라 천수반판 아랫물이 골골바닥 서천하니 이렇듯이 많은 물을 개뉴라서 인천하며 저렇듯이 마른 배를 캐리라서 진자 말고 성은이 물이 되야 흘러간 이은이라 교순 태평나무군 덕을 승산이 부여하사 천지가 진얼분 덕을 순도로 본할고 성산이에도 가사 절지동방빈이다 황성이 치공거니 흐부디 공주로다 360넓은 홍주 성산이 영동하사 청안을 순상하니 가급이 청주로다 충신을 근면하니 차청 바닥 충주로다 유아성은이야 무슨 풍주천안나사 오이갸 전리옥천 땅에 해마다 연풍하니 무누도 가려온지와 가사걸 힘쓰리라 보철 미워 바철간 이하니 평택인가 산전로 빛신 심어 직산이 되었구나 궁극의 틈을로도 돌을 모아 결성하고 석성이 부덕진이 사해 인기가 많게이다 예산멀 영춘미에 그 산의 입이 피고 제천의 안덕구에 푸른 풀만 고아꺼는 승지의 근육을 진 이안이 음소인인가 전원 나귀 치었다고 독수

0: 아니 산정산업사 풍경도 그지없다 춘일이 오냐야 화기를 잔 붉은 꽃이 타냐니오 푸른 잎이 천냐니라 한초 살겨 내린 물이 남포 바다지단 말가 날아가는 병사나 내고 지오했나느냐 풍광을 돌아보니 인천이 여기로구나 태안성세 이리 합서 산수구경 다니노라 하나 다니 이기된 모임이 청풍고산 때 아니면 일루하여 마세 포령을 하오띠오 영계봉에 춤을 추고 호천수의 노래 할제 조근 경계 다 구경하니 청풍경머리 아니냐
1: 오늘 첫 곡으로 단가 호서가 만나보셨습니다. 소리의 박홍남, 북반주에는 정화영이었습니다. 단가 호서가는 충청 남북도의 지명을 넣어서 만든 노래인데요. 영기봉에 춤을 추고 오천수에서 노래할지 좋은 경계 다 구경하니 청풍 명월이 이 아니냐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에 속해 있던 평택을 포함하여 쉬운 한 곳의 지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명의 뜻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자연스럽게 충청도 지리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단가였습니다.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과 고수와 명창이 함께 만드는 소리판에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죠.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추임새가 많을수록 소리판에 재미와 흥이 더해지니까요. 청중들이 할 일이 참 많겠죠. 오늘은 흥보가 초합부터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흥보가의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군자의 나라요.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라서 열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도 충신이 있고 일곱 살 아이도 효도를 일삼는다. 이런 뜻의 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놀보가 사는 곳과 성격, 심술 타령이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 흥보가 중 놀보 심술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하겠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송원조입니다.
4: 아, 동방이 군자 지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2: 에이.
4: 십시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2: 에이.
4: 칠세지 아이도 효도를 일삼으니
2: 그렇지.
4: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2: 에이.
4: 우리나라 경상 전라 충청 삼동 얼음에 박씨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오 흥보는 아우라.
2: 그렇지.
4: 동부 동모 소생이나 성품이 각각이라. 놀보란 놈이 본디 심술이 많은데다
2: 에이.
4: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쓰겠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고
2: 에이.
4: 밤낮 궁리 끝에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허겄다.
2: 쉬고.

0: 장군 막 벌목하고 산사방에 이사건고 호구박에다 집벌지 꼭 불부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개냥과 재울 듣기 붙들었다 세 가지 변은 내어줬고 초라니 보면 땀나 짓고 거사 보면은 소구도적 의원 보면 침도적질 양바 보유수 가늘지 다큰 그네기 겁타 추절 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는 발가락 빨리고 뚝눈은 주잔치고 예주병에 오줌 싸고 사주병 비상 넣고 새만건 편자 끊고 새갓법이를 땀때디 완전 매일을 택겨 곱사대는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칠하고 해변부이는 배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옹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불총 놓고 이놈의 심사가 이래 논디 삼강을 아느냐 고쳤나 그걸 아느냐 이런 제기를 붙을 놈이
1: 흥보가 중 놀보 심술 대목으로 함께 취임새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송원조였습니다. 놀보 심술 맨 앞에 대장군방 벌목허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대장군방이란 흉한 방위를 맡은 대장군신의 방위를 얘기합니다. 이 위치에서 나무를 하면 해를 입는다고 하네요. 삼살방, 오기방도 모두 불길하거나 흉한 방위를 일컫는 말이죠. 즉 남들이 꺼리거나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일들을 놀보가 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자진몰이 장단으로 흥겹게 취임새 넣으셨을 텐데요. 놀보의 나쁜 행실을 보면 심술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것도 있어서 웃기는 웃되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방록주제 흥보가를 전승하고 계신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 정순인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계속 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흥보가 중 흥보 쫓겨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정순님 북반주에는 송은조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0: 삼강도 모르고 오른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융기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 오는 날 와가래 성음으로 저의 동생 흥보를 불어난디? 야 이놈 흥보야! 흥보 깜짝 놀래 형 앞에 꿇어 앉으니 야 이놈아 너도 늙어가는 놈이 현말에 손 놓고 설이 맞은 구렁이 마냥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밥만 먹고 나면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몰듯 퍼나 뜯어고 날만 못 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희 처자 자식 딸이고 썩 나가 살아봐라. 흥보가 뜻밖의 이 말을 들어놓니 아이고 형님 한번 반종서 허시오 잔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이놈 나가란 말을 듣더니 나는 아이고 형님 동생 걸 나가라고 하니 그르 코스로 가오리까 갈 곳이라 일러주오 이어

가면 살뜨더 지리 산으로 가오니까 백의 속재 전혀 좋던 수양사르로 가오니까 이놈 내가 너를 거주고까지 일러주랴.

내려놔라. 네 사찜을 챙겨지고 돌보와 배라 늘어서서 형님 갑니다. 부디 안정하게 옵시오. 오냐 잘 가거라. 흥부신세 볼짝시면 울면 불면 나간 변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미론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건데 그것이 다툼없이 평생 너를 호지호신 먹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먹고 입고 남아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던 입만은 흥부로 부신세가 질조에 이들 줄을 귀신인 듯 알겄느냐. 보복에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어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나 지리산 경상도 난 태백산 산중그가 살자 허니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산지강경이 산부주사법성이 도방극가 살자 헌지 피는 내 지구에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헌지 겨울을 부른지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뜯어오. 그런저런 길을 걸어 서면동 복독촌이란 곳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할지 철 모르는 어린 것들은 각기 음식 노래로 조른한 뒤 떡 달라난 놈 밥 달라난 놈 여설 사

날라난 놈,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너는 왜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요새 불면증으로 잠 안 오는 서름이 있어. 네 서름이 무엇인지 말이나 좀 해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로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로 놓고 나 장계 좀 보내주시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 갑니다. 흥분 마누라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왔다 이놈아.

0: 한참 설리 울음을 울지? 흥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여보 마누라 그 없는 살림에 아이고 치고 울음을 울었사싸니 그 무슨 놈의 집구석에 재수가 있겠소? 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1: 흥보가 중 흥보가 쫓겨나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송원조였습니다. 흥보는 쫓겨나서 여러 곳을 떠돌았는데요. 도시로 가자고 하면서 일원산, 이강경, 삼포주, 사법성을 들었습니다. 원산과 강경, 줄포, 법성포는 모두 큰 포구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물자를 실어 나르고 상업이 번성한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흥보가 비린내가 나서 살 수 없다고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놀부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성현동 복덕촌에 당도했는데요. 성현과 복덕이 있는 마을이니 왠지 착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0: 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창작 판소리 한 작품 들어보겠습니다. 최용석의 방탄 철가방, 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광주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노래한 창작 판소리입니다. 짜장면을 배달하는 최배달이 겪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작창과 소리의 최용석, 작곡의 황호준, 연출의 손혜정입니다. 오늘 창작 판소리 방탄 철가방 중 개고리들과 싸움 대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최용석, 북반주에는 이준영입니다. 에이!

이것들은 꿈에서 봤던 그 개구리 이놈들이 감히 내 배달을 방해? 가설없고 어이없고 얼척없고 황망하여 철가방 뚜껑을 방패로 삼고 철가방을 휙휙휙 돌려대며 소신마리 개구리들과 육박전을 벌였구나. 정검을 찌르니 방패로 맞고 휙휙휙 철가방을 돌려대니 개구리 공수들 옆구리 맞고 다리가 꺾이고 엉덩방아 꽁 철보가 벗겨져 깎아머리 정수리에 철가방 모서리가 콕 박히니 대낮에 날벼락이 번쩍. 아이고야야 요새는 개구리 전기구이가 맛있단다. 다리 한쪽 드셔보실란가. 꿀꺽 삼키려고 할 적에 개구리가 허는 말이 먹기 안 먹기 사다리 타기 내기를 내서 꽝이 나오면 저를 드시고 꽝이 아니거든 살려주오 뭐냐 알았다 하고 사다리 타기를 하여 보니 여기서도 꽝 저기서도 꽝 꽝꽝꽝꽝 맛 나오니 다 꽝이로구나. 이놈 개구리 닭꽝으로 한번 맞아보자. 철썩 그때요 개구리들이 합석은이 뒷석은이 네가 간다 내가 간다 호로로로로로 몰려드니 내 아무리 배달의 달인기라도 수백 마리 개구리들을 한 번에 상대할 수가 있을 소냐. 그때 황주의 수많은 배달 온 동생들이 쌩쌩쌩 자전거 타고 몰려들어 수백 마리 개구리들과 싸움을 시작하래. 나무젓가락 휙 닭광을 휙 던져대니 개구리들 콧구멍 찔리고 똥구멍 찔리고 싸대기에 닭강이 철썩. 식초 간장에 고춧가루 섞어 개구리 눈에다 부어대니 개구리들이 울며불며 개골 개골 개골 개골.

빨갱이보다는 올챙이 잡으러 가자. 그때요 배달은 동생들 태고 리공수에 점검에 찔리고 육중한 몽둥이로 얻어맞고 있을 적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탕탕탕탕탕탕 타당타당탕탕 총소리가 들리는데 총에 맞고 칼에 맞고 쓰러지며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때 나는 체가방으로 날아오는 총알들을 막아내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그만 울고 아니 숨쉬라 아니 눈 좀 떠봐라 아니 울어라 하며 힘없이 축 늘어진 동생들을 양팔에 걸쳐 안고 자전거 짐바지에도 태우고 그 귀한 몸뚱이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배달을 쳐갈 때 쏟아지던 총알들을 받아내던 방탄철 가방

다 죽었어 이제 잘가 방에.

0: 방탄 철가방 아니요. 이 철가방은 짜장면 나르는 배달 철가방이라. 자전차는 송장 나르는 장차지요. 이 자전차는 짜장면 나르는 배달 자전차라. 나는 공소들과 싸우는 배달의 전사가 아니오. 고른 배를 채워주는 배달원 최배달이라.
1: 장작판 소리 방탄 철가방 중에서 개고리들과 싸움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최용석, 북반주에는 이준영이었습니다. 최배달이 광주의 도청에서 싸우던 마지막 밤에 시민군을 위해 짜장면을 배달하는 여정을 그렸는데요. 바로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지요. 5.18 정신을 기리며 우리 역사에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도현입니다. 얼씨구 좋다!
1: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편제이자 강산제이 시조로 알려진 박유전 명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유전 명창은 1835년에 태어나 1906년까지 활약한 조선 전기 8명창 중 한 분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에서 태어나 후에는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에서 살았습니다. 박유전의 소리길 입문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박유전의 아버지는 형에게 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박유전에게는 소리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가 배우고 싶었던 박유전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는 어깨 너머로 배운 소리를 치열하게 연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리 시험을 보는데 형의 솜씨가 엉망인 것을 보고 형이 못하는 대목을 자신도 모르게 멋지게 불러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것을 계기로 정식으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유전은 전주 대사슴 놀이에서 명성을 얻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명창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판소리를 유난히 좋아했던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아 선달벼슬까지 얻었습니다. 대원군에게 선글라스처럼 생긴 검은 안경인 오수경도 받았다고 하지요. 이와 함께 나귀 그리고 추위를 막기 위한 팔뚝에 끼는 금토시까지 하사를 받았습니다.

0: 받았다고 합니다. 박유전 명창은 유생들과 판소리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동편소리와 서편소리의 맛을 가미한 자신만의 소리, 곧 강산제를 창시했습니다. 강산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이 박유전 명창의 소리를 듣고 네가 제일 강산이다 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설은 말년에 보성군 강산리에 응거하면서 그때부터 강산제라고 불렀다는 설입니다. 강산제는 주로 계면조의 아름답고도 슬프면서 정교하고 감칠맛 나는 서편제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는 판소리사에서 박유전이 이룬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유전 명창은 적벽가에도 특기가 있었고 춘향가 중 이별가가 출중했다고 전합니다. 강산제는 정응민 명창을 통해 현재에도 심청가, 수군가, 적벽가로 전승되고 있고요. 그의 소리는 정창업 김창환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날치, 김채만, 박동시를 거쳐 심청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강산제 적벽가 한 대목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인데요. 소리의 윤진철, 북반주에는 박준형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공명이 완보로 다느올라 분양 헌자고고 단하에 괴자하야 조용히 앙차남추고고 다시 일어나 24의 풍세를 살피다가 상단 3차 올라서니 벌써 수레방으로 깃발이 펄펄 바람을 얻은지라. 이때요 군중을 살펴보니 사방 군졸들은 잠이 들어 고요하겠다.

풀고 밟은 장 박창일을 거듭 흉다고 안고 단은 내려 장막뒤로 가만 담병산 내려갈지 때마침 오경실학 강천운 요락

지는다 피겨난디 성이 월락시흑 오강현을 난도원익 그때여 조자룡은 군사 백명을 배우실코 오강어욱 산생 오기를 기다리다 공명을 안커 동보고 반겼다.

선전 예하여 이어짜오되 선생은 이방 친윤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반기하였 자룡선길을 덥숙 잡더니 현주의 세옥책 평안하옵시며 제량 군요리 무사와 함급행 뛰어 올라 순풍을 돋 측을 탈고 도요.

그래요. 온 나라 주인은 노숙다리와 말씀하시되 공명이 진실로 허언이라. 융동대에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여짜오되 공명을 잠깐 보아도 최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에 어찌 헌을 허우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이 말이 지든 마든 머리 멋지 못하야 일시의 동남풍이 주육대경 단식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호래 두었다는 동호화근이라. 일찍 죽여 옳다하고 서성정궁 향장을 불러 노지대로 남명산 빨리 올라가 공명을 보고 그들랑 붙도 말고 대칼에 목을 덩그러 비오라. 서성정궁 양장수 장창대검을 빗겨들고 비신상마하약 남녀산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간대 없고 기다본 군사들만 다 나에게 서있거노. 여봐라 군사야 이행 공명이 어디로 가는고. 저 군사였자고 돼 선생이 재진하고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벗은 채 요놈으로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 남병산 빨리 내려오강 모구를 당도원이 원건 창파 물결이 와르르르르르르 출렁출렁 수조리 서 있건 알려봐라 수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던고. 온 나라 수조리 한나라 공명을 할 수 있소. 많은 유표한 일이 있소. 무슨 일이니. 자 일일모시 자 일일모시 강하는 매인대 양양당수 맑은 물고기나 어떤 어섯 심리장강 벽파상 왕래 허던 거루섬 동망진리탄은 자등은 악시백 오상윤울량 도원상궁을 가는 데니 만나는 힘을 얻었더니 만나는 힘을 얻었더니 뜻밖 어떤 사람 기발을 도서는 내려오니 강하는 백인데 이런 대장이 나오는데 그런 소상한 물결 같고 이는 허리 고모팔에 서부렁섭적 나르더니 둘이 손길을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허시허시허시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살을 같이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 강변을 내려가 여봐라 사공아 예 리배를 도디저고 공명 단배 못 잡으면 대중의 문안에 대칼에 내목을 댕구러 비어 이물의 품도 되뇌치면 어부 고원이 될 것이니 어서 급히 배질하라. 사공이 거볼래요 닷가무 도지를 헐쩍 허기야 허기야 허기야 위계라 위계라 위계라 위계라 살을 같이 떠나갈 때 심리 단걸 떠난 공명 단배가 분명 건을 저기 가는

하지 말고 병원무록 우리 도둑 정리하오. 공랭이 웃고 자룡불로 하는 날이 통옥주도덕이 나를 해하려고 서성정봉 향장으로 저렇게 쫓아오니 이런 어이허리. 자룡이 이 말 듣고 선생은 나 무염려 마사이다. 저기 오난 서성정봉아 너희도록 살아있나고 내 임무 알았으니 고일보장 해보하라. 우리 선생 높은 제주 너희 나라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오신 한데 무슨 일로 해야 하는다.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이 양구 화친을 생각하여 죽이든 난이 어려니와 내 수단이나 내보하라. 전일을 못 들었나 장판교 큰 싸움 후 냉덕 80만병 발공산 조목비덧 일자리 나비였구나. 조그맣한 이력 변유 내 어이 그저들이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박았지 내 그 화살은 못 박으리라. 장군 결전 맥에 그들고 비정 비팔로 흉어 복실하여 하삼지 도도지고 주먹이 톡 터지게 점통을 깎지고 갑디김이 노잔게 대뚝번 번번이 속여 깍지 손줄 라뚝 때려니 번개 같이 빠른 날이 잘때 해상 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경상호 그저

예인들의 소리 인생, 오늘은 박유점 명창을 만나봤는데요. 그의 소리를 전승한 강산제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윤진철, 북반주에는 박준영이었습니다. 박유점 명창을 서편제의 시조로 보고 있는데요. 서편제가 남도 지역에 전승되던 고조 소리 스타일이었다면 그가 나중에 개척한 강산제는 자신의 소리를 더욱 연마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흥선대원군의 사랑방에서 양반들, 소리꾼들이 함께 비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강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판소리 예술성을 한층 높인 업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인들의 소리 인생 주인공은 서편제이시죠. 박유점 명창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흥보가중 제빈 오정기를 바탕으로 재창조된 김산옥의 떴다 보아라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청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가야금 병창의 소리꾼이자 연주자 서율도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제비가 나와 온 벼박씨를 잡다 물고 흥부 제비가 나온다. 흥부 제비가 나와 온 벼박씨를 잡다 물고 흥분을 박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 어둥실 높이 나. 면을 살펴보니 서쪽은 진척풍에는 정망오구나. 주종봉은 올라간 주작이 온다 졌다 보아라. 두 분을 막 차고 배군 무릎 쓰고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야금 병창하는 서일도입니다. 하이시고!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청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가야금 명창의 연주자이자 소리꾼 서일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가야금 명창하는 서일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오시는 바람에요. 아유, 예,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청주에서 가야금 병창과 또 퓨전 국악을 하고 있는 서일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선생님. 방송에서 선생님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사실은 네.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또 목소리로 듣는 청취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새롭게 오늘 선생님을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무척 뵙고 싶었어요. 네. 저희 그 대전하고 또 가까운 청주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고체 소리도 복원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셔서 아 서일도 선생님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네. 오늘 초대석에서 사실은 가야금 병창으로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연주자로서는. 네네. 그래서 선생님 더 특별하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새 공연도 많고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0: 네, 이제 5월 달이라서 다시 이제 봄 꽃이 피면서 공연 신장도 같이 피고 있어서 저희도 네. 열심히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떤 공연 주로 많이 하시나요?
0: 주로 요새는 이제 그 서일도와 아이들이라고 저희가 퓨전 국악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요. 이제 번안곡도 하고 네. 트로트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약간 국악적인 요소를 넣어서 저희만의 색깔로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행사시장을 이렇게 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1: 아, 뭐 가야금 병창 하시는 분들은 소리도 잘하지 가야금도 또 잘 타시지 미모이시지 그래서 오히려 정말 공연에서 각광받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바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일도와 아이들 그 활동을 하시면서 바빠지셨겠지만 사실 선생님이 더 조금 뭐랄까요 더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박팔계 명인이 이제 청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 박팔계 선생님을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시는 노력도 만만치 않아서 네. 선생님께 박팔계 명인이 누군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저희 또 우리 박팔계 선생님 이렇게 설명될 때 제가 또 이렇게 가슴 깊이 자부심이 올라옵니다. 네. 우리 청주에서 이제 이렇게 대표 명인들이 국악 명인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가야금 병창으로 가장 대표적인 명인이시고 우리 박팔계 선생님은 1880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서울 장안에 가야금 산조하고 병창을 최초로 유행시킨 대단한 분이세요. 네. 그리고 유성기 음반도 가야금 병창 최초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박팔계 선생님이 사실 요새 가야금 병창의 틀을 이제 만드셨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되게 안타깝고 또 이 박팔계 선생님의 이런 또 사실은 요새 퓨전을 저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접목해서

0: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국에는 뭐 온고지신이고 퓨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박발계 선생님이 이런 실험 정신을 이어받아서 좀 다양하게 전통을 어떻게 이런저런 색깔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박발계 선생님이 예전에 처음 본인도 만드신 거니까요. 박팔계 정신을 이어받는 게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선생님의 그 팔괘라는 이름에도 무슨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던데요.
0: 네. 그 원래는 선생님이 성함이 박자, 학자, 래자에서 박학래라는 본명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어전광 되셔갖고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막 연주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가야금이 줄이 네 개가 이렇게 동시에 타다닥 끊어진 거죠.
1: 어머나.
0: 저도 가야금을 하지만 이렇게 가야금을 이렇게 당기다 보면 이게 건조하거나 날이 더우면 이렇게 터질 때가 있거든요.
1: 네.
0: 임금님 앞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이제 줄을
1: 맞아요.
0: 손봐갖고 가셨겠죠. 근데 줄이 그렇게 네 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덟 줄로, 그러니까 여덟 개의 궤 위에 있는 여덟 줄로도 훌륭하게 연주를 했더니 임금님의 감탄을 하시면서 너를
1: 와.
0: 이제부터 팔계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1: 네.
0: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팔계라고 부르시니까 본인도 이제 이름을 개명하셔가지고 그 이름 모두 이게 팔계라고 불렀다고 해서 이제 이 박팔계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개명을 하시고
1: 네.
0: 박팔계로 널리 알려지셨어요.
1: 와, 이게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사하신 이름이시네요.
0: 그쵸?
1: 와,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명인 명창이었나 하는 거를 또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이 박발계 명창 명인이 남긴 음원이 얼마나 있나요?
0: 제가 그 박팔계 선생님 음원을 한참 찾았었는데 다행히도 그 자손분이 2022년도 3년도에 이렇게 두 곡을 주셨어요. 세타령하고 백구타령을. 그래서 이두 곡을 제가 이제 복원하고 체포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박팔계 병창단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정기 공연 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선생님께서 박팔계 가야금 병창 보존회도 만드시고 병창단에서 이제 복원한 노래도 연주를 다시 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박팔계 선생님이 어쨌든 음반을 남기신 게 있으니까 실제 그때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선생님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0: 당황스러웠어요. 음치도 뭐 아시겠지만 유성기 복원 음반이 지직 지직 지직하고
1: 네.
0: 속도도 빨랐다 느렸다 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 술 취한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황황하게 예담하셔네 이런
1: 맞습니다.
0: 느낌이에요. 그래서
1: 예.
0: 이 가사를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판소리했던 뭐 염계달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많이 찾았는데 그때 불렸던 그 세타령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가사를 보고 들으니까 또 이제 알아들을 만해서 그것도 이제 다시 찾고 그래서 아무튼 조금 고생이 많았습니다.
1: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판소리 곧제에 유성기 음반에서 복원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노력이
0: 그렇죠.
1: 있었는데, 이제 가야금 병창으로는 최초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곧제 소리를 또 복원을 하셨고, 전승을 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선생님께서 복원하신 소리 중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소리를 먼저 좀 전해주시면 좋을까요?
0: 뭐 판소리도 그렇고 병창도 그렇고 우리가 소리하기 전에 짧은 단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1: 네.
0: 단가를 듣거나 아니면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의 풍이나 이제 이렇게 느낌을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백구가라는 이제 박팔계 스님 남기신 단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1: 네.
0: 백구가를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너무너무 귀한 소리일 것 같습니다. 박팔계 소리를 복원하셔서 병창으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 백구가 오늘 첫 곡으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서일도 장구에는 김준모입니다.

0: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가야금 병창의 소리꾼이면서 연주자이신 서일도 선생님과 즐거운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박팔계 소리를 복원한 가야금 병창 중 백구타령이었는데요. 병창의 서일도, 장구의 김준모였습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좀 뭔가요? 굉장히 다른 소리인데
1: 네.
0: 고졸하면서도 담백한 그런 맛이 좀 느껴지는 소리인 것 같아요. 요즘 부르는 백구가랑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1: 물론 가사도 다 다르지만 이제 이게 계면성음이나 우조평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판소리 우조평조보다는 약간 정가 느낌도 있고
0: 네.
1: 약간 민요 느낌도 있어서 아주 매력이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단가를 부르면서 원래는 타령이라고 하거든요. 백구 타령이라고 하는데 타령 느낌도 아니고
0: 네.
1: 아,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0: 좀 편안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음폭이
1: 네.
0: 크지 않아서
1: 그쵸.
0: 네, 편안하고 좀 담백한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백구 타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귀한 소리 들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안숙선, 안옥선 선생님, 또 이영신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셨고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시고요.
1: 네.
0: 또 오늘 특별히 장구반주를 맡아주신 김준모 선생님은 일통곡법 보존의 충북 지회장을 맡고 계시네요.
1: 네.
0: 네. 그러면 선생님 소리하실 때 주로 이렇게 짝이 맞는 반주자 이신가요?
1: 네, 저 김준모 선생님하고 같이 팀도 하고 있고 또
0: 네.
1: 저희가 이렇게 클래식하고 또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0: 네.
1: 양악 팀하고 국악 팀하고 섞여서 하는 연주 팀을 또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소리할 때 이렇게 반주 늘 해주시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네 그렇죠.
0: 아, 근데 선생님 뭐 프로필을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국악협회 청북도 지회 가야금 병창 분과위원장도 하시고 박팔계 가야금 병창 보존회 대표, 서일도 아이들 대표, 청주 프로축구단 홍보대사, 또 주민자치위원,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국악협회장도 하시고요.
1: 네,
0: 네 충북지회

0: 대로 정말 청주에서 없어서는 안될 국악인이신데
1: 네.
0: 이렇게 바쁜 와중에 공연도 하시고 또 학교에 출강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바쁜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다들 막 되게 바쁘겠는데 바쁘긴 한데 사실 이건 생존이거든요.
0: 네.
1: 이게 국악이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뭐 시간 및 뭐 경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공연도 없고 이제 저희 제자들이 졸업하고 나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0: 네.
1: 요 이제 지금 설도 아이들 활동하는 그 위에 친구들은 지금 이제 그만둔 친구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다 하고 싶지만 공연이 없고 활동할
0: 네.
1: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일을 벌린 거를 이제 우리 제자들이나 또 국악하는 친구들이랑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두드려보고 저희 이런 활동을 하는데 좀 불러주십시오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기회만 되면 이렇게 국악을 어떻게든
0: 네.
1: 끼워 넣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사실은
1: 네.
0: 선생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영화보다는 제가 보니까 뭐 청주 지역의 국악 좁게는
1: 네.
0: 또는 우리나라의 그 가야금 명창을 알리고 국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1: 네.
0: 선생님께서 그 청주 지역에 계시니까
1: 네.
0: 청주 지역의 국악은 어떻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 뭐 우리 청주 지역에 이제 넓게 충북 지역을 보면 그 국악의 3대 악성 있잖아요.
0: 네.
1: 우륵, 박연, 그래서
0: 맞습니다.
1: 왕산악인데
0: 진짜 중요한 분들 다
1: 네, 다
0: 계시네요.
1: 계시는데 왕산악 선생님만 빼고 박연 선생님하고 우륵 선생님이 사실 다 충북을 연구를 하세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은 약간 불모지로 알려져 있고
0: 네.
1: 국악이 이렇게 널리 뭐 활용되거나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그거는 뭐 우리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 시대의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우리 전통소리고 우리나라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고
0: 네.
1: 네, 이렇게 즐겨듣지 않기 때문에 또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적 인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제자들이랑 우리 충북 지역에서 우리 충북에서 있었던 소리,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살아 숨쉬었던 소리가 이렇고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고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생각지도 않고요.
0: 네.
1: 우리 충북 지역에서 또 청주 지역에서 이런 유명한 선생님도 있었고 이걸로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거 재미있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이번에도 저희가
0: 네.
1: 이제 충북 청주에서 지금 합창단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판소리, 병창, 민요하는 친구들, 성악하는 친구들 다 모아서 저희가 지금 합창단도 또 준비하고
0: 와,
1: 있고 그래서
0: 네.
1: 뭐 사람들한테 좀 재밌는 걸 계속 좀 신기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고
0: 네.
1: 있습니다.
0: 어떻게 하면 좀 대중 속으로 이 국악이 다가갈까?
1: 그렇죠.
0: 일단 그것도 있고 생계 문제도 일단 있고
1: 그렇죠. 네.
0: 또 사실은 지역에 국악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작년에 그 영동에서 국악 엑스포도 있었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악을 알릴까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
1: 그렇죠.
0: 청주가 이제 우리나라 중심이 가운데 폭 들어가 있기도 하고
1: 네.
0: 또 국악의 악성들이 또
1: 네.
0: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 지역에서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뭐
0: 네.
1: 중고째, 고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충북, 충남 이렇게 합쳐서 금강유역에서 사실은 판소리가 발생을
0: 맞습니다.
1: 했다.
0: 네.
1: 그다음에 이게 그 유성기 음반도 복원을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 우리 충청 경기권의 이제 명인들이 전기팔명창에는요. 65% 정도가 다 충청도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0: 그렇죠.
1: 후기로
0: 네.
1: 넘어가면서 이제 전라도로 넘어가는데 사실 저는 맨날 직지도 있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거는 있는데 우리가 못 지키는 또 단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또 새로운 국악을 조금 만들어
0: 네.
1: 보자.
0: 네.
1: 이런 얘기
0: 맞습니다.
1: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선생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덕분에 충북에서도 굉장히 국악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음성에도 이렇게 염계달 유적지가 또 있고요.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중구제 관련해서 충남 충북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0: 아,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고째 소리로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랑
1: 네.
0: 네.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1: 네.
0: 많습니다만

0: 오늘은 그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1: 네.
0: 선생님께서 요즘 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신 이후에
1: 네네.
0: 찾는 분들도 많겠지만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퓨전,
1: 네.
0: 또 새로운 신식국악
1: 네.
0: 이런 거에 또 환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
0: 서일도와 아이들이란 이름으로 그때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1: 네.
0: 좀 창단하게 된 그 뭐랄까요? 동기랄까요?

0: 자꾸 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국악적인 요소를 더 많이 덜어내고 이렇게 반응을 봐서 이게 공연 이번 거 만든 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살리고
1: 네.
0: 좀 반응이 시원찮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사 위주로 이제 조금 더 그래서 국악적인 요소를 이렇게 좀 대중의 귀에 익숙하게끔 넣는 작업을 하고요. 또 박팔계는 그냥 우리 소리 또 이제 이런 색깔을 안 잃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1: 네.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0: 그렇죠.
1: 줄타기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현대 적인 편곡이나
0: 네.
1: 새로운 곡과 국악을 이렇게 믹싱하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시겠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중음악, 그러니까 기존의 유행가에다가 국악적인 걸 넣는 걸 저희가 좀 많이 해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곡을 만들까 이제 이런 생각 처음에는 너희들 특유의 아니면 너희들의 색깔이 있는 곡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가 그냥 만들어보고 끝나는 일들이 많아서
1: 네.
0: 그동안은 그냥 사람들이 익숙한 곡을 좀 약간 반전으로 국악을 넣어서 이렇게
1: 네.
0: 좀 깜짝 놀래게 해주자 이런 걸 했었는데 이걸 이제 실컷 해봤더니 이제 목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 네.
0: 올해는 또 우리 음반을 좀 만들어 보자 좀 그러고 있습니다.
1: 아, 네. 앞으로의 활동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서희토 아이들입니다. 올해 활동하실 계획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올해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악 합창단
1: 네.
0: 이거는 기존에 서울에도 없는 네.
1: 네.
0: 판소리, 병창, 그다음에
1: 모두
0: 뭐
1: 모여서 종합
0: 민요 다 모여가지고
1: 오케스트라처럼.
0: 예 그래서
1: 네.
0: 이 안에서 근데 음색이 달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 안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 국악적인 색을 많이 드러내면서도 합창의 기본 요소인 이제 화음 넣는 거를 좀 이렇게 잘해서 기존에 없던 합창을 좀 세상에 내놓고 싶은 게 이제 바람이고요. 또 서율도 아이들은 저희 좀 이렇게 좀 신나고 대중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만들어서 올해 음반을 좀 작업하고 싶고 박팔계 병창단은 얼마 전에 그 한예종에서 병창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배연영 선생님께서 박팔계 선생님의 사냥가루게 사냥할 때그
1: 네.
0: 사냥가를 또 이렇게 발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1: 네.
0: 가서 공연 보고 음원도 받아와서 요것도 또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또좀 오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신데. 네, 건강 조심하시고
0: 네.
1: 튼튼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또 저희가 또 많이 지나서요.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좀
0: 네.
1: 드리고 두 번째 곡 소개를 받을까 합니다.
0: 네.
1: 이 시간에 전국에서
0: 네.
1: 서율도 선생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흥보 씨가 제비가 은혜 갚는 박 씨를 물어와서 부자가 됐듯이,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라고 제가 제비 노정기 준비했고요.
1: 네.
0: 네. 앞으로 청주의 또 국악 활동, 네. 또 전체적인 국악 다 사랑해 주시기를 제가,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그런 그 진취적인 활동이 다른 국악인과 또 후배 국악인들에게 너무너무 귀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청주에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소리 또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오늘
1: 네,
0: 초대해 주셔서 너무
1: 오늘 너무
0: 감사드립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네.
1: 네,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서율도 선생님의 흥보가 중 제비 점고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창의 서율도 장구반주에는 김준모입니다.
2: 강남 두견은 조정지 망제라. 백조들을 청고를 얻었다. 미국 들어갔던 부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매기, 만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더니 그런 면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잡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 3월이 방장 그날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내면에 벌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중남산을 넘어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간다.

내고 올 내게 주홍영으로 흘리자 금화금성이 분명하고 준당영 좋은 회토보다 도봉 마을대 술사 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분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흐히하야

상봉하게 죽실을 물 고동 속으로 넘놀듯 상봉하게 죽실을 물 고동 속으로 넘놀듯.

0: 박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박성희입니다. 얼씨구 좋다!
1: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1번째 시간입니다. 운초 오정숙 명창은 1935년에 태어나 2008년 타계하셨는데요. 동초 김현수 선생의 제자로 동초째 판소리 다섯 바탕을 배워 전승하는 데 평생을 바치신 분이죠. 성이 맑고 단단하고 특히 발음이 분명해서 사설 전달력과 연극적 표현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1년 발매한 것입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놀보가 화초장을 얻어 돌아오는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2: 복귀 실수! 어서 가시오!

부르고 들어간다. 놀보란 놈, 공연은 재저질러 놓고 제 손수 무한어여 허는 말이 더 괘씸하더가. 욕망스럽게 여봐라 흥부야, 네가 형제간 윤기를 알거든 네 계집 버려라. 내가 세장과 들여주마. 계집이 집구석에서 내주장을 하면 그놈의 집구석은 망하는 법이니라. 버려라 버려. 그건 그렇고 또 내가 니기 할 말이 있어. 형님 무슨 말씀이시오이까? 내가 근래 듣자 하니

이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네 말이 분명하지. 흥부 기가 막혀 형님에게 웬 말씀이오. 선영에서 시키지 않고 배우자를 도적질을 어찌한단 말씀이오. 내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가산과 이 재물이 길조 길석에 다 거기서 났단 말이냐. 내 놈을 잡으려고 우영문 출사들이 볼 때 같이 나섰다니 그 안이 딱 큰 일이냐. 사이에 지착하였으니 네 놈은 잔말 말고 전지 누설할 것 없이 세간과 전담 문서이며 돈께 곳간 쇳대까지 내게다 맡겨두고 처자를 거나리고 멀리 도망가서 10년만 안정하고 잠자코 피신타가 이곳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을 하고 그들랑 그때 돌아오도 거여라. 10년 아니라 100년을 있다 오더라도 네 재물에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다. 흥보가 저희 형 속을 아는지라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 부자 된 전후 내력을 낱낱이 말을 하니 놀보 듣더니만 아니 그래 제비 다리를 부지름은 박씨를 물어와. 부지런 것이 아니오라. 그놈이 날개 공부하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통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놀보 가만히 듣더니만은 그 안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다리를 부질러야지. 그건 그렇고 저 운목에 벌근 장롱. 저게 무슨 장롱이냐. 형님 그게 화초장이 옳시다. 화초장이요? 그 이름 한번 좋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 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도 꺼내지 말고 저 장롱 날 돌아. 아, 예, 그리하시지요. 흥보가 명주 한 피를 꺼내다가 질빵거려 내놓으니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뒤 원체 이놈이 이짐이 헐한 놈이라 화초장을 잊어버릴까 봐 입으로 주워 섬김이 오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으면 잘 왔구나. 대장부 한 벌거름에 화초장기 하나가 생겼구나.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또랑 하나를 건너뛴다. 여기가야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야.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너누워 초장화 장화초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을 잊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이어서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초화장 아니다. 장초화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초화장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너누워 초장화 장화초 왔다 이것을 잊었다. 허허 이것을 잊었구나.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가까이어서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0: 이놈이 이것을 뒤집어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초화장 아니다. 장초화 아니다. 화장초 아니다. 초화장 아니다. 장화초 아니다. 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전장 방장 구들장 아니다. 된장 간장 고초장 아니다. 고초장? 고초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에다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계집년을 박달할 수밖에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봐라 옆에네요.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올지. 좌이대 사가 웬일인가 해라 유년 조망하라. 돌봄만 우린다 온다. 돌봄만 우린다 와. 인간 무신 줄래 몰랐소. 내 잘못되었소. 들어갑시다. 이곳이요 이리와. 너 목슬라 말고 나 짊어진 건 이거 무엇이냐? 아이고 그 무거운디 우선 그 내려놔 좀 놓으시오. 왔다 가깝이서 놔죽겠다. 얼른 가리켜라. 우리 친정 아버지가 서울 가서 그런 장롱을 사왔는데 화초장이라고 그럽디다.
1: 열쓰고
0: 놀보가 진을 키던 꿈 깬 듯이 어떻게 반갑던지. 옳다 옳다 화초장이지. 아이고 내 딸이야. 헤이여보쇼 세상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아이놈의 옆에 니 바쁠 때는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지 어쩌. 그런데 이 장롱 어디서 났소? 흥부가 과연 부자가 되었어? 아이고 참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비 땀에 부자가 되었대야. 그런 게 나도 오늘부터 제비를 좀 많이 길러야 되겠어. 그날부터 잡비할제 신잘 삼는 사람들 올 십여 명 골라다가 내일 싹전 성냥식 삼시 먹고 술 담배 착실히 대접하여 회양 덕음의 장영도군 신삼을 잘벼집을 여러 짐 들여다가 제비집 수백 개를 밤낮으로 만들어 안채 사랑채 행랑 곡간 서당 별당 뒷간이며 앞뒤 접어들 부석건 빈틈없이 달아놓고 그래도 부족하여 제망근 당에다가 풍잠 달듯 달아쓰고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아니고 내 제비 땀에 환장되어 상사병기 일어나서 만물을 사랑해도 제비자 드는 것만 꼭 사랑하는구나. 길짐생은 끝이 같아 쪽자만 떼고 보면 바로 이름이 제비라고 쪽제비만 사랑하고 마른 그릇은 다 버리고 부제비만 사대지고 음식은 갈제비나 수제비만 허여 먹고 종이란 눈에 띄면 간제비만 접어놓고 제비 땀에 화가 나면 통인들과 두제비와 목제비만 흐르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백개무책 돌이 없어. 하루는 그물을 맺어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제비를 어떻게 후리는고 하니 옛날 우리나라 팔명창 선생님이 계실 시절어 팔명창 선생님 중 권삼득 선생님의 더놈인데 이 더놈을 후에 감찰 송만갑 선생님의 전통으로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어 계시다가 고인이 되신 동초 김현수 선생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 바 도저히 저희 선생님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되든지 안 되든지 흉내라도 한번 내보던 것이었다.

0: 난 아기란 펄펄 제비몰로 나간다 제비를 후리로 나간다 포킷 신대신 금으로 해국의 척 들어매고 망당산으로 나간다 이편은 우두봉 저편은 좌두봉 건너봉 맞은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디오 아 이리 와 덤보라 저우여 허허허 저거저 제비 어그르고 스로 행헌다 연비여 천에 손대에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하고 남비오자 그 까치기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하고 천일황행어 끝꼬리만 보아도 제비인가 의심하고 저기가
1: 이 소식을 듣고 배 아픈 놀보가 찾아가 사정을 듣고 화초장 하나를 거의 뺐다시피 하여 가져왔지요.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오다가 이름을 잊어버려 엉뚱한 이름을 둘러대는 모양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오종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3: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2: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께는 황주 도화동의 AI 귀재 뺑덕어멈님이 찾아오셨네요. 무슨 일이실까요?
5: 아이고 아이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최판사님. 아우 저는 진짜 억울해서 최판사님 상담을 좀 받아야겠어요. 아니 요즘 내가 속이 좀 헛헛해가지고 신봉사님이 공양미 값으로다가 맡겨둔 돈으로 떡을 아주 쬐끔 사 먹었거든요. 근데 왠지 마음이 찝찝한 거라. 그래서 요즘 척척박사라는 AI한테 어떻게 내가 잘했냐고 물어봤더니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는 장기적 효율 향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한 행동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다가 핫한 핫핑크 치마 그거 저거리하고 해서 한 벌을 해입었지. 그랬더니 또 AI가 자존감 관리는 중요한 투자 라면서 잘했대. 나 많이는 안 쓰고 육전 조금 하고 약간은 진짜 조금 사 먹고서는 물어봤더니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소비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자기 돌봄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좀 찌끔찌끔 쓰다 보니 아이고 콩양미 300석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깜짝까지 사라져버렸어. 아이고 나는 AI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인데 아우 나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내가 억울해서 죽겠어.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흉한 놈인지 판사님도 AI 아첨 타령 좀 들어보실랍니까? 착한 사람 말은 소리 삭폐물로 처리하고 교연용 새가첨 타령 즐겨찾기 등록하고 잘못된 판단에도 맞습니다. 맞장구요. 도덕적인 해이에는 그럽니다. 부처개기! 아니 이렇게 AI 행실이 요따구니까 나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아

0: 모르지. 안 그러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재판사님, 아유, 제 편 좀 대주세요. 네?
1: 네. 아이 참,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재판사님께 현명한 판결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2: 에헤, 참, 요사스러운 AI가 뺑더거미보다 더한 존재였다니. 그러지 않아도 요즘 국제적으로 사용자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첨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번지르르한 말로 사용자의 비위를 맞춘 이 디지털 간신배에게 앞으로 사용자의 악행을 미화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3일, 3야 냉각수 공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사용자를 망치는 달콤한 아첨을 듣고 눈과 귀를 막아버린 뺑더거멈 역시 참회의 마음으로 봉사님들에게 AI 올바르게 사용법을 가르치기를 300시간 이행할 것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바쁘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여유로운 작은 쉼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판사, 오늘은 이만 여기서 염입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희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스님의 말씀입니다.

0: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를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조선 후기에 성행했던 판소리에는 12마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바탕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죠. 전통 판소리는 권선징악, 충요와 사랑이야기까지 담고 있어서 언제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고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만들어진 시기가 조선 후기다 보니 작품의 배경이나 표현 방식이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에 비해 창작 판소리는 근현대의 역사나 문학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전통 판소리보다 조금 더 공감하기 쉽고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는 가까운 과거에 벌어진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창작 판소리, 증언 판소리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1: 윤봉길 우리 의사가 거사하시고 잡혀느니 일본 헌병 고초 끝에 역시 분사하시는구나. 윤봉길 우리 의사 거사하시고 잡혀느니 일본 헌병 고초 끝에 역시 분사하시는구나. 윤봉길 씨가 순사하신 것을 잠들었던 국내 동포들이 깜짝 놀을 때 깨워주고 온 세계가 우리 동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으니 장하도드한 순국헌이 만방에 떨쳤구나. 일제의 집양마수가 만주 평야를 손에다 놓고 중일 전쟁 일으키어 중국 땅을 강탈할 때 우리의 나라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천들어 가여치고 너희들아. 그때여 일본 제국이 제 무덤을 파고 나니 진주 말에다가 습격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일제의 단호한 착취 날 강도의 주상을 봐라. 우리의 말을 없애려고 일본 말을 가르치고 유구 역사 없애려고 일본 성을 속여 문화예술을 말살코져 가진 흉계의 거중거구나. 공출이라는 명목 붙여서 양곡을 싹싹 긁어가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끌어가며 보국대라고 이름 붙여 징용으로 끌어가고 정신대를

전 세계를 뒤덮던 제2차 대전이 끝을 맺자 일제가 패망하니 8.15 해방이요 광복의 기쁨이로구나. 이 기쁨 이 감격을 의이다 말하리오.

안치평선이 선현를 꾸려꾸려 거룩할순 선현인데 독립투쟁이 급사쓰면 조국광복이 있을지며 오늘 영화에 있겠는가 행그야 내동포여

네, 창작 판소리 열사가 중 광복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소리에는 박동진, 북장단에는 김득수 명고였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또 연구회 현장은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요. 지나간 방송 중에 흥미로운 주제도 찾아서 언제든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0: 연구회 현장은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의미 있는 날이 다가오면 관련된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를 오늘 대담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임진택 창작 판소리에 대한 문학적 접근, 증언 판소리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정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교수님. 우리 연구회 현장 처음 나와주셔서 선생님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이신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서강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우리나라의 고전소설, 판소리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오신화, 심청전 이런 작품들이 주요 연구 대상이고 한국 고소설학회, 또 판소리학회, 한국고전연구학회 등등 이런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고소설, 고전소설, 또 판소리 이런 거 연구하시면 항상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변에 늘 두고 사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연구 분야인 것 같습니다.
1: 실은 네, 재미가 있으면서도 남다른 해석을 이제 내야만 하는 좀 압박감이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0: 네. 네. 그냥 단지 재미로 읽을 수가 없고 재미로만 접할 수가 없고 이걸 뭔가 분석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군요. 네. 선생님,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혹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어떤 기억, 감정, 소회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저는 지금 실은 이렇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라디오 대담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낯섭니다. 그 고등학교 때는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청문회가 있었고 그때 전두환 씨가 증언을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막 그 명패를 집어넣던 것을 텔레비전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1: 대학 가서는 5월 달만 되면 그 광주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이렇게 집단으로 시청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나 장면이 좀 끔찍해서 보다가 이제 다 못 보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련의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은 결국은 그때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하고 이제 기억하자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임진택 선생님의 5월 광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증언해야만 한다는 어떤 사명에서 만들어진 그 창작 판소리입니다.
0: 네네. 아유, 사실 이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역사라고 보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너무 이제 직접적이고 정말 너무 참 처절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제 숙연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이야기 나눌 논문, 어떤 연구를 하신 건지 간단하게 논문의 개요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예,

0: 개요이자 아니면은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임진택 선생님이 소리꾼으로 활동한 지 50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맞춰서 그 집필이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판소리학회에서는 임진택의 창작 판소리를 문학, 음악, 공연 세 측면에서 조명을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전에 임진택 선생님의 똥바다, 소리내력 등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문학 분야에서는 제가 이제 간택이 됐고
1: 예.
0: 음악 분야에서는 서울대의 김수미 교수 또 네, 네. 공연은 성균관대의 김소연 교수 이렇게 셋이서 맡아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임진택 선생님은 본인의 업적을 칭찬하는 학술대회를 이제 기대를 하셨겠지만 또 생각보다는 발표들이 좀 냉정해가지고
1: 예, 예.
0: 발표 당시에 분위기가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좀 축제 분위기도 아니고 아주 좀 엄정한 네, 그런 네, 분위기였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어쨌든 임진택 선생님의 창작 판소리가 모두 12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특징은 어떻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모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제 분석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1: 네네. 아이고 임진택 선생님의 어떤 이제 좀 축하 혹은 기념하는 자리였을 텐데 역시 연구는 연구군요.
0: 그렇죠.
1: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진택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임진택 선생님은 어떤 분이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0: 네. 임진택 선생님이 지금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으로 계시지만
1: 네네.
0: 그런 관료적인 면모보다는 문화운동가로서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원래는 대단한 엘리트 출신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69학번이고 졸업을 앞두고서 대한항공에 취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예, 예.
0: 하지만 1974년에 정권진 명창께 강산째 심청가 또 김세종째 춘향가 등을 사사를 하게 됩니다.
1: 네.
0: 이렇게 갑자기 엘리트 코스로서 이제 사회에 이제 나가지 않고 광대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이분만의 독특한 사연이 있습니다.
1: 네네.
0: 원래는 1974년에 그 봄쯤이죠. 민청학년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 그 감방장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수감되어 있는 그 방의 그 방장이
1: 예.
0: 하루는 오락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서 너는 대학 나왔으니까 뭐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외우고 다녔던 시가 김지하의 소리 내력이라는 그 담시가 있었습니다.
1: 네, 네.
0: 이것을 판소리 쪽으로 그냥 이제 외워서 그 들려줬더니 그 감옥에 계신 분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1: 네.
0: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우연히 정권진 명창의 판소리를 듣게 되고 또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나는 판소리를 민중의 어떤 문화운동의 강력한 도구로 삼아서 일생을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평생을 그 길을 걷게 된 그런 분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김지하의 담시를 제재로 삼아서 소리내력, 똥바다, 오적 등을 판소리로 불렀고 이게 대단한 히트를 치게 됩니다.
1: 그래서 네네.
0: 대학가 순회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도 해서 똥바다 경우에는 정말 수백 회 공연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몇 년인가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똥바다 공연을 했는데
1: 네네.
0: 5천 명 넘는 청중이
1: 네.
0: 운집을 해서 공연을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후에는 90년대에는 이제 김지하 담시에서 독립을 해서 스스로 작사 작창을 한 증언 판소리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5월 광주 또 윤상원가 뭐 이런 작품들을 냈고 2010년대부터는 백범 김두 또 다산 정약용 등 위인들을 선양하는 위인 판소리
1: 네.
0: 창작 판소리를 지금 내고 계십니다. 그 판소리 사적으로 보자면

0: 네.
1: 오늘날 판소리가 구태의연한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의 고민을 풀어낼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예술로 이 사람 소리꾼도 없지 않았을까
0: 정말
1: 싶습니다.
0: 창작 판소리의 정말 효시다.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예.
0: 네,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게다가 이 소리꾼의 길로 들어선 그런 계기도 그렇고, 그냥 나중에 가면 이 임진택 선생님에 대한 이 전기 판소리 혹은 증언 판소리가 만들어져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임진택 선생님, 아까 12작품을 창작하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몇 가지 이 작품 이름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지 한번 쭉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러겠습니다. 최초에 나온 것은 1974년에 소리 내력이고, 그 다음에는 85년에 똥바다,
0: 네.
1: 그리고 90년에 5월 광주, 93년에 오적, 그리고 2010년부터는 백범 김구, 남한산성, 다산 정약용 등 위인 판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
0: 네.
1: 작품은 작품의 창작 상황이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셋으로 보통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김지하의 담시를 원작으로 삼은 초기작들인데, 소리 내력, 똥바다, 오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담시를 원작으로 했다는 점에서 담시 판소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증언을 목적으로 삼은 중기작들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5월 광주와 윤상원가가 해당합니다. 이들 작품은 증언이라는 창작 취지가 작품의 정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인을 선양하고 있는 최근의 작품들인데, 백범 김구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0: 네.
1: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서 세계인 장보고, 전태일, 안중근,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에 녹두장군 전봉준 등이 있습니다.
0: 네.
1: 이들을 합쳐서 위인 판소리 정도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0: 네네. 와, 정말 최근까지도 이 창작 작업을 하고 계셨군요.
1: 맞습니다.
0: 제가 지금 이 위인 판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위인 전기를 좀 많이 봤던 세대인데, 와, 이거 위인 판소리 이런 것좀 많이 활성화되면 어린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위인 판소리 좀 땡깁니다.
1: 네.
0: 자, 오늘 이야기하게 될 판소리, 바로 증언 판소리라고 분류하신 5월 광주와 윤상원가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일단 간략히 내용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이제 두 작품이 어떻게 해서 창작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5월 광주는 1990년 5월 광주에서 비공개로 초연이 된 창작 판소리입니다. 이름처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끝나게 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증언하는 작품입니다. 일종의
0: 네.
1: 판소리로 된 다큐멘터리라고 할수
0: 아,
1: 있겠죠.
0: 예.
1: 오늘날 보자면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왜 굳이 이런 걸 했을까 싶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체를 부정하고 왜곡하였던 1980년대, 90년대 상황이나 아니면 아직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좀 허튼 소리죠. 네,
0: 네,
1: 있는 것들을
0: 네.
1: 고려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0: 네.
1: 아까 당대의 비극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실제로
0: 네.
1: 들어보면 꽤
0: 아,
1: 감동적입니다.
0: 네.
1: 윤상원가는 2018년에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초연이 된 창작 판소리입니다. 이 작품은 광주항쟁 때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돌아가신 윤상원이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0: 네.
1: 5월 광주가 사건 중심이라면 이 윤상원가는 인물 중심의 작품이죠.
0: 네.
1: 윤상원 씨는 전남대 정예과를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취직했다가 광주로 내려와서 들불야학, 녹두서점 등 노동운동에 투신하신 분입니다. 5.18에선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0: 네.
1: 전남 도청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이분하고 임진택 쌤하고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0: 겁니다.
1: 네네.
0: 임진택 선생님의 소리 내력이 이제 테이프로 녹음이 되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제 비공개, 비합법적으로
1: 예.
0: 널리
1: 네네.
0: 유통이 되었는데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걸

82년에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이 진행이 됐고, 이때 나왔던 노래가, 이때 만들어진 노래가 그 유명한 이물유한 행진곡입니다. 예,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제 만들어진 노래가 되겠죠.

0: 허구의 내용이라면 이것들은 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사실 지향성을 띠게 되고 이거가 이 증언 판소리 작품의 성격을 이제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작품의 길이가
1: 네.
0: 꽤 깁니다. 그러니까
1: 네네.
0: 전에 김지아 담시들은 한 30분, 길어야 60분 정도 했는데
1: 네.
0: 이 작품부터는 5월 광주가 90분, 윤상원과는 120분. 그러니까
1: 네.
0: 그 전통 판소리 수준의 이제 그 분량으로 봤을 때는
1: 그러네요.
0: 거의 이제 비싸게 됐는데 이것은 판소리의 미학을 온전하게 구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1: 네네. 아, 5월 광주와 윤상원과 같은 이제 장소,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작창된 작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참 이 다큐멘터리처럼 우리가 이 판소리를 통해서 어떤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어가야 할까요? 아까 그 임을 위한 행진곡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 때 헌정된 음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좀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데요. 오정묵, 임희숙, 김은경의 노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장이 진행하는 연구의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에서 울려 퍼졌던 음악, 임을 위한 행진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임진택 창작 판소리에 대한 문학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논문을 발표하신 서강대학교 이정원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인데요. 아까 왜 이 논문들이 발표됐을 때 그 현장이 상당히 학술적으로 좀 냉정한 입장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그 이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아까도 뭐 그렇게 썩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상의 특징은 이들 작품이 판소리 사설로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2: 그래서 판소리 사설은 연행의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소설하고는 다른 표현상의 특징을 지니기 마련입니다.
1: 네네.
2: 대표적으로 긴장과 이완의 반복, 창자의 거리 조정 방식, 장면 극대화 뭐 이런저러한 특징들이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 긴장과 이완의 반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2: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가 교차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창과 안일이가 교차가 되면 창자나 청중은 이야기 세계에 대해서 몰입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래서 긴장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이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증언 판소리에서도 창과 안일이의 교체를 통해서 이야기 세계에 대한 청중과 창자의 어떤 거리를 조절하는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네.
2: 가령 그때요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의 강경 소장판은 이미 정권 찬탈의 야욕을 굳히고 뭐 이런 식의 발화라든가
1: 네.
2: 광주항쟁의 주체 세력은 학생에서 시민으로 그리고 노동민중으로 옮겨 가꿨다. 뭐 이런 진술은 서사 전개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거나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복잡하게 전개될 앞으로 전개될 사건 전개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2: 또 다른 예를 이제 보자면 계엄군을 증강 배치시킨 뒤 평중머리로 얼룩무늬 공수부대 하면서 이렇게 척척척 내용이 나가고
1: 예.
2: 또 윤상원이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을 하는 뒤 중중머리로 천성이 놀기를 좋아하여 쪼고 나가게 됩니다.
1: 예.
2: 이런 것들은 보통 판소리에서는 거동보소라고 이제 지칭이 되는 발화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구체적으로 이제 장면 묘사가 창으로 진행되기에 앞서서 개념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수용에 대한 청중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이것들은 전통 판소리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고 이것이

0: 이 판소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두 번째로는 아까 긴장과 이완에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창자의 거리 조정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판소리판에서 창자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술자이자 또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자 또 관객과 소통하는 광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1: 네, 네.
0: 이에 따라서 소리꾼의 발화는 이제 소리꾼의 이제 말이죠. 이거가 서술자로서 말을 할 때에는 공적 외부 시점이라고 해서 얘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외향이 어떻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죠.
1: 네.
0: 또 등장인물로서 말을 할 때에는 이제 소리꾼이지만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공적인 내부 시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네.
0: 소리꾼이 자신의 사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뭐 심청이가 된 것처럼 이도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같으면은 소리꾼이 마치 시민군의 대표로서 말을 하는 것처럼 또는 윤상원으로서 말을 하는 것처럼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는 사적 시점인데 이것은 지금 소리판에 있는 광대와 청중이라는 일반 이제 보통의 정체성으로서 대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소리 소리판을 가다 보면은 이제 공연을 하다가 소리꾼이 아, 나 물 좀 한 잔 먹고 할게요. 라든가
1: 네, 네.
0: 아이고 오늘 청중들은 참 배운 사람이야. 뭐 추임새가 좋아. 뭐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예. 것들이 대표적인 사적 시점의 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예.
0: 자,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야기 세계, 이 소리판에 대한 청중들의 몰입과 또 어떤 관조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해서 어떤 예술적인 체험을 보다 밀도 있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 5월 광주나 윤상원가에서도 이러한 시점의 조절이 잘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항쟁 때에 전 옥주라는 분이 했던 가두방송을 재현하는 장면이란 장면에서
1: 네.
0: 소리꾼은 서술자에서 전 옥주라는 인물이 되고 실제 가두방송처럼 발화를 합니다. 그 대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요 어떤 여인 하나가 확성기를 들고 외치며 다니는데 시민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을 몰살하려는 계엄군 놈들을 몰아냅시다. 우리는 맨주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광주항쟁의 여걸로 알려진 전옥주라는 여인이라 이런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1: 네. 실제로 그렇게 방송하듯이 네, 표현을 한다는 거죠?
0: 예, 예, 예. 네. 방송하듯이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진술은 5월 광주에서 여러 번 쓰입니다. 시민군 대표의 연설도 마치 실제 대표가 이 시민군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연설하는 것처럼 그 창과 안일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청중은 실제 광주 항쟁의 한 가운데에서 그 항쟁의 일부가 되어서 항쟁에 참여하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이제 증언의 단순한 청취자에서 그 증언 현장의 참여자로서 청중이
1: 네.
0: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그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소리꾼이 청중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따라 부르게 유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술자나 아니면 등장인물이 아니라 소리꾼 자신의 시점에서 말을 한다는 점에서 사적 시점의 발화이고
1: 네.
0: 시민으로서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광대와 또 청중이 함께 부름으로써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수혜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공감하고 서로 연대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1: 네.
0: 이처럼 5월 광주는 다양한 시점을 활용해서 청중을 증언의 청취자에서 항쟁의 참여자 나아가 항쟁의 계승자로 바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 네네. 판소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런 표현의 방식들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증언 판소리를 만들었다. 그런
0: 맞습니다.
1: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런 만큼 생생하게 그 현장을 경험하는 느낌을 관객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건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5월 광주 이 민주화 운동만 해도 그렇게 막 조선 후기 말기만큼 먼 과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0: 정도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변형할 수 있는데 한계도 있고 제약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떤지요?
1: 네, 되게 귀하신 질문이라고
0: 아이고,
1: 생각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왜냐하면 임진택 선생님은 이 작품을 만드실 때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해야겠다라는 사명감에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허구가 거의 없습니다. 네, 허구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실에 강박적으로 입각해서 작품을 만들다 보니 저 같은 이제 이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사실을 좀 드러내고 무엇이 있었는가 보다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재구성 작업이 더그 강력하게 수행이 됐더라면 논리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더 완성도가 높았을 텐데 오히려 사실에 대한 강박적 증언 때문에 표현이나 그 내용에 대한 전달은 정확하지만 현대의 독자들이 몰입하는 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0: 역시나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더 예술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이런 걸 가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작 판소리 5월 광주와 윤상원가 다음으로는 이야기 세계의 특징이라고 또이 논문에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야기 세계의 특징은 말 그대로 판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청중들이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이야기 세계. 이야기 세계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5월 광주의 이야기 세계는 기본적으로 증언 판소리가 제시하는 이야기 세계가 과거의 세계인데 실제였음을 주장하는 것이 목표인 과거의 세계입니다. 또 소리꾼에 의해서 그 과거와 현재와의 관계가 확정되는 이야기 세계입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박정희처럼 실존 인물이 나오고 또 실제의 사건들이 나오면서 그 과거가 오늘날 우리 현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이미 확정되어서 제시되는 그런 이야기 세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은 좀몇 가지 또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등장인물들이 긍정적인 인물이거나 부정적인 인물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0: 너무
1: 아닌가요? 싶기도 한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긍정을 하더라도 조건부로 긍정을 하거나 반대를 하더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찬성을 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가 있고 회색 이제 범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물들이 긍정적인 인물이거나 또는 군부 독재의 하수인으로서 부정적인 인물이거나
0: 굉장히
1: 둘 중에 네
0: 이분법적이네요.
1: 맞습니다. 이분법적입니다. 더군다나 긍정적인 인물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 해야만 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 희생하는 분들입니다. 광주의 학생들, 시민들, 할머니, 심지어 술집 아가씨들까지 회색 분자가 없습니다. 윤상원도 마찬가지죠. 또두 번째 특징으로 이렇게 인물들이 숙연한 이제 존재로 그려지게 되면서 개인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차이라고 한다면 5월 광주 노래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투항을 할 것인가, 더 투쟁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의견 대립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의견 대립만 있지 인격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전통 판소리를 생각해 보면 이거가 매우 좀 단순한 구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나는 연려가 되겠다. 이도령에 대해서 절개를 지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적에 월매나 또 왈자패들이나 맹인 점쟁이나 다 꿍꿍이가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심지어 왈자나 맹인 점쟁이는 이 숭고한 춘향이를 성추행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현실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여러 이

0: 이기적인 사람들의 입체적인 면모가 그려지면서 이 이야기가 다루려는 사안 가치가 실제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5월 광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 네네.
0: 너무나 단순해진다는 것이죠.
1: 아,
0: 그럼에 따라서 인물들의 내면도 빈약합니다.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역사에서 광주 시민들의 내면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5월 광주에서 그리는 그 형상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 행위 동기는 있어요.
1: 네.
0: 가령 누나가 계엄군에게 학살을 당했다. 나는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행위 동기죠. 또 계엄군 놈들은 나쁘다. 뭐 어쨌든. 하지만 이것은 행위 동기이지 인격적 사유는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심청전에서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파는 것은 가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만한 더 근원적인 인격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래요.
1: 그러니까
0: 효심 때문에 몸을 파는 게 아니라 효를 실천해야만 하겠다라는 자기의 인격적인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죽었다고 해서 누구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아요. 전두환이 살인마라고 해서 누구나 죽음으로 이것을 고발하려 하진 않아요.
1: 그렇죠.
0: 결국은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할 때에는 보다 더 근원적인 그 사람의 한 인격으로서 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더 탐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것도 어쩌면 이 작품이 사실 지향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 그걸 파헤쳐서 한 인간 개인 개인을 뭔가 이렇게 조명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결국은 사건 중심으로 다루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그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말하기 쉽지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결국은 허구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마 임진택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1: 역시 증언 판소리 또 아주 좀 가까운 근대 근현대의 그런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사실 우리 교수님께 대담을 좀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들었으면 하고 여쭤봤더니 음악을 더 듣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광주 중에서 한편 이 날짜로 이때여 윤상원은으로 시작하는 대목인데요. 소리에는 임진택, 북장단에는 이기호가 함께합니다.
2: 한편 이 날짜로 신현학 내각이 사임하고 테레비와 라디오에서는 광주 사태를 왜곡하여 계속 선무 방송을 내보내니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더욱 우라통이 터질 적에 이때여 윤상원은 들불약을 중심으로 문 앞에 합류하여 투사회보를 제작할지 문안 작성조에 필경조 등사조에 배급조 나누어서 투쟁 소식을 알려주고 행동 지침을 전달 궐기대회 홍보하고 투쟁구를 제공하고

0: 네, 임진택 선생님의 소리로 들은 판소리 5월 광주 중 한편 이 날짜로 잇대어 윤상원은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창작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월 광주 윤상원가에 대한 작품 분석 그리고 우리 서강대학교 이정원 선생님의 분석 내용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증언 판소리다 보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어떤 조명 또 조금은 이렇게 좀 단편화된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서술이나 묘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1: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물의

0: 내면을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어떤 철학 관점이 그 투영되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인물도 행위 동기는 충분하지만 인격적인 사유나 인격적인 개별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0: 부정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계엄군의 경우에는
1: 네네.
0: 정권 찬탈의 야욕을 지닌 전두환의 지시를 따르는 살기 등등한 어떤 기계, 소모품, 뭐 이런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비인격적인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1: 네.
0: 정말로 그 당시에 계엄군의 속 마음이나 어떤 내적인 갈등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뭐다알 수는 없겠지만
1: 네.
0: 분명히 그들에게도 내면적인 사유가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런
1: 네.
0: 것들은 이제 무시가 되고 있죠.
1: 아, 그러네요.
0: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에 대한 사건 중심으로 증언을 하려다 보니 벌어진 일이고,
1: 예.
0: 저는 이렇게 그 인물 내면에 대한 탐색이 부족해진 결과는 이 작품이 매우 시의성이 있고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인기를 끈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는 별로 공연이 되지 않는 또 대중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작품이 되게 된 결정적인 사유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서사에서는 모순, 이중성,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을 지닌 인간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이 선이든 악이든 하나의 도덕적 자질로만 충만해서 다른 혼탁한 감정이나 이념적인 혼란이 없다면 그의 도덕적 또는 반도덕적인 행위들은 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본능의 추구라고 이해가 돼요. 따라서 그는 위대하다거나 본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 또 본받을 만한 인간이라거나 반면 교사의 인간이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선행이나 악행은 고기를 좋아한다든가 또 과일을 좋아한 것 같은 취향의 결과이지 의지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1: 네.
0: 내적 혼란, 모순, 이중성 등은 어떤 선택을 하기까지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간이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고, 이것을 매개로 우리는 그 인물에 대해서 흔들리는 인간의 선택에 공감을 하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과 연계할 수 있는 공유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 맞네요.
0: 흔들리는
1: 네.
0: 인간이야말로 서사와 이야기와 수용자를 연결해주는 보편적인 매개체가 될 터인데,
1: 네.
0: 5월 광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너무나 숭고한 도덕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1: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 서사에 혹은 그 인물에 몰입을 해서 나라도 저랬을 거야. 혹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어떤 이런 어떤 이게 뭔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증언 판소리에서는 그런 부분을 드러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네,
0: 맞습니다.
1: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가 이 증언 판소리가 갖는 예술 매체로서의 면모, 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판소리는 이야기 세계를 대상으로 창자와 청중이 소통하는 예술이죠. 그래서 예술 매체로서의 면모란 판소리 사설이 품고 있는 예술적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0: 증언 판소리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내용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실체입니다. 이때 이러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사람은 소리꾼이겠죠. 이 소리꾼은 이 실체를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증언의 내용이 사실이기도 해야겠지만 증언자가 증언의 사명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언자로서 소리꾼에겐 올바른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견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1: 네.
0: 실제로 임진택 스님은 그러한 어떤 소리꾼의 사명에 대한 어떤 자각을 여러 당신의 글들에서 이제 많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는 단순히 발신자가 아니라 어떤 이념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자, 발신자가 누구인지 봤다면 또 증언의 내용으로서 이야기 세계는 과거의 세계이자 실제의 세계입니다. 또 증언할

0: 필요가 있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증언의 필요는 5월 광주의 인물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한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돌이켜보자면 정당성 없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시민의 항쟁이었고 또 자율적인 결사와 희생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이 단순히 누군가가 부당하게 총에 맞았으니까 그냥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어떤 복수심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은 윤상원의 대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상원이 마지막 그 전남 도청에서 하는 독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싸움은 분명 패배요, 전멸당한 것이지만 그냥 이대로 총을 놓고 항복하기에는 지난 항쟁이 너무나 장렬했다. 항쟁을 완성시키자면 누군가 여기 남아 도청을 사수하다가 죽어야만 한다. 나는 그 길을 택하리라.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도청에 남은 윤상원의 독백입니다. 윤상원은 결국 항쟁의 의미가 정권 찬탈의 야욕과 그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선명하게 남겨지는 데 있다고 자각하고 자신의 희생으로서 이것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윤상원은 죽지만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감은 확산이 됩니다. 이처럼 증언 판소리의 이야기 세계는 비장미와 숨고미를 띠게 됩니다.
1: 아, 좀 숙연해집니다. 어쨌든 증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저는 좀 아주 큰 의미, 그리고 물론 예술적으로나 판소리로 바라봤을 때 어떤 공연물로서 바라봤을 때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이것이 반드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재창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5.18 민주화 기념일 하루 앞둔 일요일인데 또 아주 직접적으로 그 이제 일을 다룬 작품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의 의미 그리고 우리 교수님의 소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0: 제가 증언 판소리는 증언의 목적을 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렇다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고 할수 있는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넘어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이 작품은 그런 보고서의 요약본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넘어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정말로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면 이것은 예술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언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나아가서 그 증언을 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무가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요약본으로 볼수 없고
1: 그럼요.
0: 예술 매체로서 판소리의 힘을 발휘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앞서 설명해 준 그런 예술적인 면모라든가 이야기적인 측면, 또 이제 표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판소리의 전통을 이어간 거기 때문에 아유,
0: 맞습니다.
1: 당연히 이 작품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연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교수님의 연구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이정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판소리가 정지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예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언 판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깊은 상처로 남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연구회 연장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투박한 붓가락 속에서 찾아낸 아름다운 춤, 진도 북춤과 예인 박병천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창작판소리 5월 광주 중에 이때여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하는 계엄포고를 바란다 대목 띄워드립니다. 임진택의 소리 이규호의 북장단으로 들으시면서 내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의미를 함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찬 한 주 여러

0: 가시기 바랍니다.
1: 이때요,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의 강경 소장반은 이미 정권 찬탈의 야욕을 굳히고 병력 배치와 진압 훈련을 착착 진행하던 중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돌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를 하는데 서슬퍼런 설렁째렸다.
2: 그렇지.
1: 계엄포고를 바른다. 계엄포고를 바른다. 일체의 정치활동 중지한다. 정치 목적의 집회는 옥내외 막론코 금지.

0: 변비여 유포민 날조는 엄중하게 금지 계엄포고령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도 체포하여 가차 없이 처단한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중에 읽어봤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공감하며 안다고 생각했다가도 사실은 그 사람 마음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니까요. 공감도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아양의 달빛 수련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한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린 아직도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외롭거나 뭔가 부족할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비연애인구를 위한 독립잡지를 발행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개간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5월 3일 일요일이었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윗의 이성실 장애인식개선 팀장님 얘기 듣고 뒷자리 4510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어요.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도서관 카페에서 라떼를 마셨습니다. 아, 너무 친절하고 맛있었어요. 장애인 직원들이 음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산대 앞에도 있더군요. 근데 저희 집 달력에 4월 장애인의 날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에 만들 때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달력 제작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게 반갑고 고맙네요.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거 결국 이런 마음들인 거겠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거 또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뭐든지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어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께 이거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 하시면서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방송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 재방송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수아의 소금 연주 즐거운 생각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연애와 결혼 그리고 가족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아직 관계를 말할 때 익숙한 형태 안에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 잡지를 발행하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개간 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개간 홀로의 발행인이시면서 또 미디어 비평가이자 칼럼니스트시고 현대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직함이 너무 많은데 직접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진송입니다. 저는 독립잡지 개간 홀로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향신문에 이진송의 아니근데라는 미디어 비평 칼럼을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서론 이제 차녀입합이나 연애하지 않을 자유 등을 썼고요. 네. 지금은 대학에서 현대문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채점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사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문제 내고 채점하는 거 이거 교수님들이 더 싫어합니다. 맞지 않나요?
1: 아, 저희도 싫어합니다.
0: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연애 얘기 되게 재밌잖아요.
1: 네.
0: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맨날 오늘 뭐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1: 아, 맞아요.
0: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연애 얘기가 참 즐거운데 심지어는 비연애 얘기도 참 즐겁다는 거예요. 비연애 얘기에 대해서도 너무 재밌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애는 연애나 비연애나 다 재밌는 얘기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 뭐 가족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모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또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5월의 풍경에 대해서 네. 워낙 가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어때요?
1: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네.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 자체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일인데 다만 이제 가족이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가족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처럼 여기고 조명을 하는 게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네. 가족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가족 자체가 되게 상처인 사람도 있고 네.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가족을 밝힌 것만으로 조금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이런 다른 삶을 잘 상상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인식이나 이런 관점이 좀 문제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0: 네. 개간 홀로는 어떤 잡지예요?
1: 네, 개간 홀로는 네. 벌써 이제 13년이 됐네요. 2013년에 창간한 독립 잡지입니다. 2013년에 창간을 했고요.
0: 네.
1: 네, 제작자가 혼자서 기획부터 제작, 유통까지 담당하는 걸 독립출판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개간 홀로는 연애하지 않는 비연애 인구, 1인 생활자들의 삶, 감정, 관계를 다루는 잡지입니다. 혼자 사는 삶을 결핍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어떤 거를 이제 연애로 규정하고 또 어떤 건 연애 아닌 걸로 누락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네, 연애라고 하면은 비장애인의 한국 국적의 이성애자들의 2030의 비슷한 계층의 관계만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연애로 제안을 하고 권장하는 점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0: 우리 편집장님 개간 홀로랑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거의 그렇게 됐죠. 국가와 네. 결혼한 왜냐면, 여왕처럼.
0: 네, 왜냐면은 13년 동안 혼자 네. 글 쓰고 편집하고 발행하고 유통시키려면 거의 그 아주 최전성기 연애처럼 하지 않으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1: 사실 그래서 이름은 개간인데 네. 1년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0: 네 번 발행하시려면 학교 못 가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네. 근데 그래도 이름은 개간 홀로로.
1: 네. 네.
0: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거를 너무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 네.
0: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에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셨어요?
1: 일단 잡지를 창간하기 전에 네. 제가 그때 25살이었는데 네. 그때까지 연애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네.
1: 그랬더니 한간에는 이제 25살까지 연애를 안 하고 모태솔로면 학이 된다. 남자는 마법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요즘엔 잘 안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유명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왜 연애를 안 하냐, 네가 이제 뭐 눈이 없냐, 코가 없냐 이런 말들을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설명을 요구받거나 나의 어떤 정상성을 좀 증명하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왜 네. 연애를 안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인간이 아니라 학이 된다고까지 하는지 그런 좀 궁금증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0: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애를 하는 게 정상이고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은 아 잠시 쉬는 중이야 뭐 이렇게 네. 물어본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글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간 거야라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1: 네, 그렇죠. 사실 제가 20대 때는 해마다 덕담이랍시고 너도 이제 연애해야지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솔로 탈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항상 탈출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는 거에 전 좀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혼자인 사람을 곧 연애할 사람, 아직 진정한 사랑을 못 만난 사람,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개선되고 노력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넓게는 뭐 비혼의 삶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정상 체중을 벗어난 사람들한테도 그 몸을 탈출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어떤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한 현재로 존중받지 못하고 항상 벗어나야 하는 감옥 같은 상태로 여겨지는구나.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죠.
0: 근데 사실 있잖아요. 연애하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재미도 있고 막 좋은데 막 비타민 안 먹어도 비타민 먹은 것 같이 막 힘이 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제가 요즘 20대를 보면 직접 연애하는 것보다

0: 보는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TV 프로그램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그냥 보는 거. 보면서 뭐 얘가 이렇고 제가 저렇고. 그래서 이제는 연애조차도 직접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연애가 좀 많이 어려워진 네. 상황이고 그럼에도 인간은 좀 본능적으로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네. 그게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네, 네, 네. 누군가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우리가 좀 창피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서툴고 네. 어색하고 나도 몰랐던 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감당하기에는 또 우리 삶이 너무 피곤하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좀 안전한 위치에서 그걸 좀 보고 네. 감정은 감정대로 좀 편하게 즐기고 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는 좀 피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들이 좀 연애 예능에 대한 인기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0: 간접 체험으로 그냥 즐겁고 네. 나는 안전하게 있고
1: 맞아요.
0: 네. 어떠세요? 그 여전히 사람을 관계 여부로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선을 지금 언제 제일 많이 느끼세요?
1: 사실 일상적으로도 많이 느끼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이제 연애의 어떤 전성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이가 들었기 네. 때문에 13년 동안 잡지를
0: 아니 그래서. 근데 요즘에 80도 연애 전성기던데
1: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특정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평가이자 지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연애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매력적인지 그 나이에 해야 할 경험을 잘 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그런 지표로서 등장을 해서 왜 연애를 안 하냐 결혼 생각 안 하냐 이런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정상성을 판단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가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 저래서 연애 못하는가 봐라는 생각을 할까 봐 굉장히 움츠러들고 그럴 때도 솔직히 있거든요.
0: 저는 그냥 제가 저를 볼 때 우스개로 내가 이래서 혼자인 거지.
1: 자존은 재밌죠. 네, 자존 재밌어요.
0: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네. 왜냐면 나 저거 잘 못할 뻔했어.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혼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말이 항상 외롭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혼자가 꼭 외로운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어떠세요?
1: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도식적인 상상 같아요. 아무래도 네. 외롭지 않냐는 질문을 저도 많이 듣는데 네. 그래서 되려 좀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연애하고 결혼하면 안 외로운가요? 그러면 또 쉽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0: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 항상 그러시잖아요. 둘일 때 더 외로워. 이러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여러 층위가 있는데 결국 인간이 자기는 누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본질적인 외로움이 사실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관계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네. 관계로 해소하려고 할 때 오히려 비극이 좀 발생하지 네. 않나. 상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되고 네. 나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점을 상대한테 요구하게 되고 네. 그런데 사실 혼자 산다고 해서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나 동료 이런 이웃처럼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네. 많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형태가 그리고 그로 인한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꼭 연애나 가족으로만 설명되지는 않고 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자기 외로움은 자기가 좀 돌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자기 자신이랑 싸우기도 바쁘고 잘 지내기도 바쁘고 돌보기도 바빠가지고요. 네. 개간 홀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괜찮은가라는 질문만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1: 네.
0: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큰 몫을 또 하는 거고요.
1: 그럼요.
0: 네. 그런 질문 맞죠?
1: 네. 맞습니다. 연애나 결혼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0: 그럼요.
1: 사람들이 흔히 하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면 또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아 그럼 연애를 반대하는 거야? 연애를
0: 라고.
1: 거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애나 결혼을 통해서만 또 가능한 친밀함이

0: 상태를 좀 인정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네. 무엇이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관계나 선택에 가두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고정관념이나 인식의 틀을 좀 넘어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잡지입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혼자 얘기 되게 좋아한다고 청취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예은의 우리 여기 듣겠습니다.

0: 안예은의 우리 여기 들으셨습니다. 개간홀로의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이 실리나요?
1: 개간홀로는 이제 제가 매호 원고 모집을 해서 다양한 필진들이 자유기고를 해주시고 그 글들로 채워지는데요. 잡지 이름처럼 연애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삶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 사회의 연애 각본이나 연애 정상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들도 있고요. 동성애자거나 트랜스젠더거나 장애인이거나 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여서 우리 사회의 연애 규범과 충돌하는 경험이라던가 우정과 사랑의 갈등, 결혼을 한 뒤에 느끼는 우리 사회 결혼 제도의 문제점, 결혼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험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사회의 연애와 결혼 정상성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기고 있습니다.
0: 반응들이 어때요?
1: 사실은 네. 제가 이 잡지를 처음 창간할 때 네. 그 최소 금액으로 300부를 찍어서 네. 이제 무료로 뿌렸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이 이야기를 알아본 독자들이 있을까라는 어떤 반은 의심, 반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잡지를 오래 낼 수 있는 동력이 사실은 독자분들의 어떤 사랑과 지지죠.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반갑다, 나도 다음에 개간홀로에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이제 네. 독자 두 분을 이야기하면 네. 한 분은 중학생이었던 독자분이 개간홀로를 보면서 어른이 됐다라고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0: 13년 동안 그렇죠? 하셨으니까 어른이 되네요. 그런 기간이에요.
1: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연애에 무심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개간홀로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게 10대 시절에 큰 위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되게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의외로 기혼의 중장년층 독자분들도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네. 내가 아가씨일 때 이런 잡지가 있었으면 내 삶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주변에 이제 딸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읽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 권을 주문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독자분들입니다.
0: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 들거든요. 혼자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0: 게 이렇게 가족의 형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독자분들하고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어떤 머릿속의 가족이 되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정서적 공동체 같은 그런
0: 네.
1: 관계가 되더라고요.
0: 네. 근데 내가 진짜 그 혈연으로 어떤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가족을 챙기는 게 굉장히 바쁘기
1: 맞아요.
0: 때문에.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서적 공동체를 누구랑 이렇게 나눈다 해도 이게 이렇게 주가 되기보다는 조금 뒤로 밀려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면으로 더 많은 가족이랑
1: 네.
0: 연결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약간 이런 느슨한 연대가 굉장히 넓게 좀 퍼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개간홀로에서 말하는 홀로라는 상태는 뭘,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1: 단순히 혼자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솔로라는 단어에 배어 있는 좀 부정적이고 조롱한 느낌을 좀 없애보려고 인위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는데 혼자 있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는 1대1의 친밀한 연애 관계 외에 또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요즘에 그뭐 연애의 의미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20살 초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데 요즘에는 연애가 그렇게 막 제가 잡지를 창간하던 때처럼 엄청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연애에 집착하는 걸 조금 쿨하지 못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워낙 교제폭력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애를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선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연애는 굉장히 그 시대별로 그 모습을 좀 많이 달리했는데 우리가 연애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인식하기 시작한 게 이제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1910년대에 일본을
0: 신여성들,
1: 거쳐서 연애라는 단어랑 관계가 수입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결혼은 가문 간의 거래였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이제 결혼이 개인의 일이 되면서 근대화가 되면서 결혼에 이르기 위한 단계가 필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연애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때 연애는 젊은이들이 전통과 단절하고 자아를 찾는 방법으로서 좀 어떤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신여성이라던가 이제 뭐 모던보이 이런 새로움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90년대부터 이제 소비자본주의가 본격화되고 여자 대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연애라는 게 소비문화와 결탁을 하면서 데이트, 기념일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연애 문화를 양산을 하거든요.
0: 발렌타인데이,
1: 맞아요.
0: 뭐 빼빼로데이 그런 거.
1: 언제는 뭐 선물해야 되고 막 200일, 300일 챙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또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청년들이 생존과 불안이 되게 화두가 되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삼포 세대 이런 식으로 연애도 포기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연애도 스펙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연애는 사치다. 이런 갈망과 절망이 또 공존하는 양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0: 저는 연애가 스펙이다 할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경험 없이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그냥 이렇게 소개로 그냥 하기도 하고 뭐
1: 네.
0: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연애도 스펙으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좀 놀랐었거든요.
1: 그렇죠.
0: 미디어에서 미치는 어떤 영향도 있었을까요?
1: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미디어에서 어떤 연애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또 많이 조명이 될수록 그 연애가 되게 바람직한 거고 좋은 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 연애는 좀 열등한 거다. 좀 욕망하면 부끄러운 거다. 이런 인식들이 또좀 있어서 그런 점들이 또 연애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좀 봅니다.
0: 미디어가 만든 연애 프로그램들이 너무 어떤 성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사실 성과 위주다 보니까 연애 프로에서도 그런 어떤 계산을 하고 결국에는 최종 커플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마치 되게 질주를 해서 마라톤 지점에 골인을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누군가의 선택받지 못하면은 약간 창피를 주잖아요. 예를 들면 혼자 짜장면을 먹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선택받기 위해서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꾸고 또 단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계발적인 메시지 같은 것도 같이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0: 뭐 사실 그렇잖아요. 예쁜 것도 꼭 이목구비가 아니잖아요. 그 다른 게 말해준 표정이라든가 다른 게
1: 네.
0: 말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미인 대회가 이목구비를 만약 위주로 봤다면
1: 네.
0: 연애도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1: 맞아요.
0: 연애도 대회 같이 된 건가요?
1: 그렇죠. 사실 관계다 보니까 되게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또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특별함이나 특수함들은 조금 탈락이 되고 얼마나 이제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괜찮은가? 이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가?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연을 좀 하게 되죠.
0: 누가 보기에도 괜찮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그럼요, 그럼요. 내
0: 힘들다.
1: 스펙이기 때문에.
0: 너무 힘들어. 연애를 못한다, 연애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자꾸 개인의 부족으로 연결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사실 복잡한 문제를 그냥 개인한테 다 투사해버리고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0: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1: 그렇게 하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모든 게 관계 맺기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관계 맺기가 사실 제일 힘든 것도 맞아요.
1: 맞아요.
0: 왜 그런 거 있죠? 직장도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동료가 좋으면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요즘 청년들 관계 맺기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2010년대 이후에 이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 취업난, 각자 노생, 내가 살려면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이익을 남겨야 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 착취적이잖아요. 관계라는 게 내가 일을 투여를 해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산적이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은 손절하라는 손절 문화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 여성들은 누군가를 사귀었다가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의 어떤 친밀한 관계의 폭력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서로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때로는 나의 취약함, 너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받아 드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견디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연애가 어려운데 또 계속 또 하고 싶잖아요.
1: 네.
0: 계속 누군가랑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이 감정이 커질수록 이 감정도 커지는 거. 이거 맞는 걸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분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존재라서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고 또 연애가 줄수 있는 친밀함은 분명히 특별하고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갈망하면 할수록 또 내가 너무 위험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좀 청년들을 던져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0: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노을양의 연애 일기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PD님이 왜 이렇게 달달한 노래를 지금 들려주시는 걸까요?
2: 봄이라서 그런가요?
1: 노을량의 연애일기 들으셨습니다.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잡지 개간 홀로를 발행하시는 이진송 편집장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제 뭐 많이 달라질 때도 됐는데 그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게 보시는 거죠?
2: 네. 예전에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이제 결혼과 그런 혈연에 의한 가족이 전부였다면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과 유대가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결혼 없이 출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출산 없이 뭐 입양이라던가 결연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꼭 전통적인 가족만이 삶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1: 그쵸.
2: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작가님은 예전부터 그 자신을 돌보는 감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네.
1: 네. 왜 그 생각하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 얘기 많이 해요.
2: 네.
1: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13년 전에는 지금만큼 많이 안 했을 것
2: 네.
1: 같아요.
2: 일단 우리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을 받고 결국에는 누군가를 돌보다가 또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돌봄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특히 좀 여성에게 많이 의존을 해왔거든요.
1: 네.
2: 그래서 더더욱이 연애나 결혼이 필수적인 걸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방이 엉망이면은 남자분들은 얼른 결혼해라. 그 여자분들은 너 이래서 결혼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돌봄의 주체들이 정작 자기는 돌봄에서 소외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 돌봄은 돌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 능력을 착취해서 이제 자기들이 유용하게 쓰려는 세상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돌보고 챙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걸 타인한테 기대거나 외주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때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쓰다듬어 줄 때 좀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을 제가 여쭤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라면 나를 끝까지 돌봐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2: 네.
1: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매력적이고 막 이런 것보다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 사람이라면 나를 끝까지 돌봐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들.
2: 네.

0: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돌보는 감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네.
1: 사실 그게 되게 예측 불허잖아요. 그
0: 네네.
1: 기대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롯이 그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될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에 좀 집중하면서 자기 돌봄을 하는 게 요즘에는 더더욱 좀 중요한 어떤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0: 내가 건강하게 있어야 사랑도 할수 있는 거고
1: 맞아요.
0: 돌봄도 할수 있는 거니까요.
1: 네.
0: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관계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게 뭐 점수 매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올해 안에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1: 네.
0: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1: 사실 조언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데, 제가
0: 네네.
1: 제안하고
0: 네.
1: 싶은 거는, 우리는 되게 많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레퍼런스에 둘러싸여서 살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 삶도, 내 욕망도 아닐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하고 좀 연결돼서, 특별하진 않지만 고유한 내가 어떤 관계나 삶을 원하는가, 그런 대화를 좀 자기 자신과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남들과 같은 속도로 꼭 가지 않아도 괜찮고, 연애나 결혼 여부가 사람의 가치나 완성도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환기를 하면서 좀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많이 주입된 거예요. 아, 나는 뭘 못해서 초라하다, 뭘 못해서 불행하다. 이거는 사실 학습된 감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깐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내가 진짜 그런가? 라고 좀 유보만 해봐도, 그 판단을 유보만 해봐도 많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반사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에 좀 거리를 두는 거를 저는 좀 많이 제안을 합니다.
0: 젊은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1: 많이 들어주세요.
0: 네. 그 독립 잡지, 이 개간 홀로도 좀 많이 그 어려서 어릴 때
1: 네.
0: 보면 그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1: 네.
0: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앞으로 뭐 좋은 계획 있으세요?
1: 앞으로도 이제 저는 꾸준히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건데, 연애 결혼 중심의 삶 밖에도 다양한 관계와 삶의 형태가 존재를 하고,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삶과 선택으로 몰아가는 규범에 같이 맞서자. 그런데 좀 재미있게 놀면서 맞서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를 놀기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간홀로를 통해서 이제 이 연애와 결혼 정상성의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계속 좀 놀기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0: 이거 굉장히 좀 벗어난 질문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뭐 어쩌다가 결혼하셔도 이거 하실 거죠?
1: 저는 잡지 만드는 동안에 연애도 하고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제가 볼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그런 거랑 관련된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 네.
0: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잡지를 한다.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1: 그쵸. 제 정체성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잡지죠.
0: 나의 생각들 이런
1: 네.
0: 거니까
1: 네.
0: 너무 재밌습니다. 계획을 얘기해 주셨나요? 앞으로 어떤
1: 아,
0: 좋은
1: 네.
0: 계획?
1: 개간홀로 앞으로 놀기 신청 많이 하고
0: 놀기
1: 싶다.
0: 신청.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혼자 또 가족 이런 말의 의미를 너무 반사적인 생각 말고 좀 스스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이진송 편집장님,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금현 앙상블의 누가 알아줄까? 듣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막 들으신 곡 한여름의 먼 후일, 그 앞에 들으신 곡 금현 앙상블의 누가 알아줄까, 그리고 오늘 독립잡지 개간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만났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 요 생각에 대해서 좀 다양한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더라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 할 수 있었죠? 네. 한혜진의 신비정원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약 1300년 전 8세기의 세상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인터넷은커녕 교통수단도 열악해서 편지 한 통이 오가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그 시대. 하지만 아주 짧은 만남 이후 평생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우정을 이어간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라 시인 이백과 두보인데요. 언젠가 두보는 사흘 연속으로 꿈에 나타난 이백이 걱정돼 그 마음을 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죽어서 하는 이별이라면 울음소리도 삼키련만, 살아서 하는 이별은 늘 마음 아파라. 그대 내 꿈에 나타났으니 나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 생각했겠는가. 이런 구절에서 오래 못 본 친구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한편, 살아있는 그대의 혼백은 설마 아니겠지, 길이 멀어 알 수가 없도다 라고 친구의 신상을 염려하는 마음도 시에 담겨 있는데요.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 애틋하게 이어진 그들의 우정을 보면 우정이란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조국 내외 여러분의 소리 육자배기로 출발합니다.

네, 5595님의 신청곡 조곡내 왜 여러분의 소리 육자백이 함께 들으면서 5월 17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의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요. 밤과 낮의 온대차가 아주 크던데 다음 주부터는 비가 온 후에 온도가 조금 다시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잠시 지난주 보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풍류가 좋다. 우리 것이 참 좋네요. 앞으로 애청할게요. 송소희의 태평가 신청합니다. 라고 첫 인사와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5595님, 반갑네요. 잠시 짬이 나서 국악방송 듣고 마음을 내려놓아요. 꿀벌을 키우는데 벌들이 새 집을 찾으려고 집을 나가네요. 집 나간 벌들을 잡아서 벌통에 안주시키고 사면육각 감상합니다. 우와, 벌들도 함께 사면육각을 듣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는 육자배기를 좋아합니다. 가능한가요?

0: PD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센스 있는 우리 담당 PD님 바로 오늘 첫 곡으로 선곡해서 들려드렸죠. 네, 감동의 풍류가 좋다. 계속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2630님 지난주 노랫말 봄풀이로 전해드린 심청이 밥 비려 나가는 대목 들으시고 오홍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전설의 고향 같고 심청이 내용 재미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노랫말 봄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도 여러 곡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재방송 때에는 승진 장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나요? 오늘 오프닝 말씀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자주 안부라도 전해드려야겠어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편안한 봄밤 되시고요. 우리 이 밤에도 우리 음악 신나요? 라고 또 저녁 시간 감상 소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욱 편안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음악, 우리 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국악방송 전영의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미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 있거든요. 쿵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아주 부지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윤석의 아쟁산조인데요. 윤윤석은 일찍이 전북 1위 국악원에서 판소리와 기악을 익혔고요. 여성 국악단 활동을 하며 많은 연주 경험을 쌓았었죠. 1963년 스승인 한일섭에게 진양조 우조가락을 사사한 뒤 본인만의 창작가락을 더해서 자신만의 또 산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윤석의 아쟁산조를 23분의 여유로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풀을 녹, 그늘 응, 꽃다울 방, 풀초. 풀은 잎이 우거진 나무 그늘과 꽃다운 풀, 즉 여름철의 자연 경치를 한자로 나타낸 말이 녹음방초인데요. 여기에 이길 승, 꽃, 화, 때, 시자를 덧붙인 녹음방초 승화시는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 경치가 꽃피는 계절, 즉 봄보다 더 낫다는 의미죠. 이렇게 여름 경치를 예찬하는 녹음방초 승화시라는 말이 우리 옛 노래들의 관용 어구처럼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야금 명창으로 불리는 단가 중에도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간고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첫 구절부터 해가 길어진 여름 풍경을 노래하더니 바로 이어지는 가사는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요. 이렇게 음력 5월, 초여름에 찾아오는 명절 단오를 언급하는데요. 하늘 가운데 좋은 명절이란 뜻의 천중지 가절이란 말이 단오를 선명하는 공식 어구처럼 옛 노랫말에 늘 따라다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단오의 풍경 안에 속세를 떠난 선비의 한가한 삶을 그리더니 또 한 번 그달 금음 다 보내고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음력 5

올해 금음을 다 보내니 이제 6월의 명절 유두절이 돌아올 차례죠. 6월이라 유두일은 건곤은 유이하야 양신이 생겼더라. 하늘과 땅이 다 뜻이 있어 몸이 생겼단 말이죠. 또 이어지는 가사에는 홍로유금 되었으니 나도 미리 피서하야 어디로 가자느냐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홍로유금이란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에 새가 녹았다는 말로 삼복더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홍로유금의 더위에 노래의 화자가 선택한 피서지는 어디였을까요? 갈 곳이 막연구나 한 곳을 점점 들어가니 조그마한 법당 안에 중들이 모여서서 제맞이를 하느라고 이런 가사로부터 어느 절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이 한참 묘사되다가 제절로 찾아가서 제맞이 밥이나 많이 얻어먹고 우리 고향이 어서 가세 라는 말로 노래는 마무리됩니다.

대대마당 소인용 앞에 사냥.

사인님 아유 숨에 늘어지

가을이래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긴 살긴

가락 부분이 난데 우리 본집 그거 내가 이겨 안 오고 시절이

승하라 가사 작곡 그거 새로지게 매우고 구구구구구구 예쁘죠.

박귀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녹음방초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단가는 본래 판소리꾼이 본격적인 소리판을 벌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불렀던 짧은 노래였죠. 이 단가의 많은 곡목들이 가야금 병창의 레파토리로도 수용돼 불려왔는데요. 오늘 들은 녹음방초의 경우는 원래 단가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판소리 무대에서는 거의 불리지 않고요. 가야금 병창으로 꾸준히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김정승 외 여러분의 연주로 천년만세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김용호의 풍리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박준영 유지숙의 소리 술빛 타령이었습니다. 멜로디가 아주 흠겹고 어깨춤이 덩실덩실 추워지는 그런 민요였죠. 서도 지역의 뱃노래였는데요. 그물에 연결하는 닷줄, 술비라고 하죠. 그 닷줄을 꼬며 풍어를 기원하는 노래였습니다. 잠시 지난주 참여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전병훈 방아타령, 오늘은 행운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775님, 전병훈 방아타령입니다. 전병훈님 노래는 자주 들어도 흥겹고 신나요. 얼치고 좋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영민님, 방아타령, 오늘 민요 빨리 끝내고 왔습니다. 아, 네, 민요 수업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역시.

예, 잘 공부하고 계시네요. 우리 전영민님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승승 장군님 방아타령 정겨운 가락이네요. 네, 오늘도 역시나 멋진 소감 함께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도 멋진 풍류곡들 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2부 첫 곡 맞추기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지난주 발표와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선곡 게시판에 올려서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받으실 주소와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유경화의 철연금, 대금의 이용구, 장구의 김태영의 연주로 대금, 철연금, 이중주, 산주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철연금은 20세기 이후 김영철이란 분이 거문고와 기타의 장점을 수용해서 새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오늘은 대금과 함께 어우러지는 풍류음악인데요. 영롱한 철연금의 소리, 24분의 여유로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저는 풍류사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성아, 오늘이 며칠이더냐?
1: 오늘은 음력 4월 초하루예요, 아버지.
0: 이제 겨우 4월이 시작되는데,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게야? 아, 고운 빛의 봄, 염양추는 다 가고 물속 용의 읊조림, 수령음이 시원하게 들리는 계절이 왔구나.
1: 어? 아버지, 염양충이랑 수령음은 자진한잎 모음곡으로 연주되는 곡들 아닙니까?
0: 어, 그래. 우리 청이 참 똑똑하네. 맞아, 맞아. 자진한잎 중에서도 개면조 두거를 부르는 아명이 염양충이고, 평농, 계락, 편수대엽을 부르는 아명이 수령음이지.
1: 아명이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왜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0: 그것은 말이야. 아, 풍요 사전에 잘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펼쳐보거라.
2: 잘 펼쳐주셨습니다. 아명이란 본래 공명 외에 새로 붙인 우아한 공명을 뜻하는 말인데요. 사람도 호적에 올라가는 본명 외에 옛사람들은 호나 자를 따로 지어 불렀고요. 요즘도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나 애칭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음악도 마찬가지로 본래 가진 이름 외에 또 다르게 부르는 아명들이 지어진 건데요. 음악에 아명을 붙인 건 조선 후기 궁중장치에서부터였습니다. 진연, 진찬, 진작 등 각종 연예는 많은데 음악의 레퍼토리는 한정적이다 보니 그 한계를 극복하고 풍성하게 음악을 배치하는 게 당시 궁중음악을 담당한 기관의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음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제목을 붙이기 시작한 게 아명의 아주 현실적인 탄생 배경인데요. 옛 궁중잔치의 기록마다 하나의 악곡이 다양한 아명으로 연주된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중 이왕직 악부를 거쳐 지금까지 쓰이는 아명들이 그 곡을 대표하는 아명이 된 것입니다.

곽태규의 단소, 조유해의 양금연주로 수령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가곡의 반주음악을 순수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자진하니 모음곡 중에서 평롱, 계략, 편수대엽 이 세 곡이 수령음이라는 아명으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평롱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수령음이 물속 용의 읊조림을 뜻하는 한자어라 평롱이라는 악곡의 제목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죠. 아무래도 궁중장치를 위해 지은 아명이면 고상하고 우아한 이름을 고심해서 붙였을 테니 그 아명이 담긴 의미를 알고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감상 팁이 될 수 있겠네요. 5월 17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곡으로 이문주의 소리 전장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객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의 빛깔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요. 연두빛 옷은 어느새 벗어버렸습니다. 이젠 편안한 초록빛이 됐고요. 성급한 나무는 벌써 짙은 초록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자연의 초록빛 하나만 해도 이렇게 연한 연두에서 좀 진한 연두, 연초록, 진초록 등 참 풍성한데요. 이 자연이 어디 초록빛뿐일까요? 봄꽃부터 여름꽃까지 온갖 꽃빛깔의 향연도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넉넉한 5월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이 5월의 부지런함을 느끼게 하는 음악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숙종대의 문신 남구만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우리 눈에 비치는 자연의 모습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어딜 가나 눈을 잠시 돌리면 산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늘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산의 빛깔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연한 연두빛 일색이었지만 그 빛깔은 어느새 벗어났고요. 이젠 편안한 초록빛이 됐습니다. 일부 성급한 나무는 벌써 진초록이 돼서 건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계절의 자연이 이 계절마다 참 빛깔이 풍성한데요. 자연의 초록빛 하나만 해도 이렇게 연두에서 진초록까지 참 다채롭죠. 빛깔의 향연이라 해도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자연입니다. 언제 보아도 그 좋은 자연의 빛깔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새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이야기 해봤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금과 단소병주의 영산회상 전곡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이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조유회의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 지난해에 출반된 양금 단소 병주 음반에 담긴 양금 단소 병주 영산회상 전곡 감상입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하면서 그간 풍류방 시리즈 음반을 이미 두 차례 낸 바 있는데요. 바로 양금 풍류와 가야금 풍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로서 양금과 단소가 함께 연주하는 현악 영산회상 전곡을 냈습니다. 이 음반에는 이 곡 외에도 수룡음과 헌천수가 수록돼 있고요. 세 번째 곡부터가 현악 영산회상 전곡으로서 상령산부터 군악까지를 담았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가야금 외에 양금 연주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늘 자주 연주하는 음악이지만 음반으로 내는 마음은 좀 다를 듯한데요. 그리고 단순

소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하는 연주라서 두 악기의 조화를 더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그 호흡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영산회상 9곡 구성 다 아시죠? 20박 한 장단의 상령산과 중령산, 10박 한 장단의 세령산과 가락떨이, 그리고 도드리 장단으로 연주하는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장단으로 연주하는 타령과 군악, 이렇게 긴 호흡의 음악 9곡 이번에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영산회상 전곡 듣겠습니다. 조유회의 양금, 곽태규의 단소 연주고요. 전체 연주 시간 55분 32초입니다.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아홉 곡, 영산회상 전곡을 전체 55분 32초 동안 듣고 오셨는데요. 조유회의 양금, 곽태규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금과 단소 두 악기 모두 맑은 소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맑지만 결이 서로 다른 맑음이죠. 쇠소리 악기 양금의 맑음, 그리고 대소리 악기 단소의 맑음. 그래도 결은 달라도 쾌청한 소리를 들려주어서 마음을 밝게 해줍니다. 오늘 들으신 음원은 조유회 풍류방 세 번째 음반으로 지난해에 출시됐습니다. 조유회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가야금과 양금 연주자로 활동했고요. 올해 정년을 하셨습니다. 단소를 연주한 곽태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국가무역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해에 조유회의 풍류방 시리즈 세 번째 음반으로 나온 양금과 단소 병주 중에 수록된 양소병주 영산회상 전곡 감상해 보셨고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향악정제의 하나 처용무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처용 이야기는 신라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신라 49대 헌광왕 때의 처용설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시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고려사 기록에도 처용희를 즐겼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처용가라는 노래가 민간에서도 불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무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려시대의 처용 가무가 왕실의 벽사 의례에서 의례적 측면과 오락적 측면이 연합해서 이미 고려시대 때에도 왕실의 나래 의식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성현의 용제총화의 기록을 보면 원래 한 명이 흑포 3호를 착용하고 추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조대에 학무 연화대 처용무 합설이 이루어져서 악학괴범에도 학연화대 처용합설무가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처용무 반주음악만 감상하겠습니다. 처용무 반주음악은 첫 시작곡이 수제천이고요. 신라성대 소성대를 노래하는 전대창사와 향당교주, 또 관악영산회상의 세령산 삼현도들이 반연불, 그리고 산하천리국을 노래하는 후대창사, 마지막 끝부분이 송구여지곡 웃도들이죠. 이런 순으로 음악이 연주됩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영모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12가사의 하나인 매화가 듣겠습니다. 매화야 옛 등거래 봄철이 다시 돌아를 온다. 옛 피었던 가지마다 피엄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하분분하니 필지 말지 한오매라 하는 선조대 기녀 매화가 지은 걸로 알려진 시조시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에 나오는 매화와 춘설은 종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매화꽃 그리고 봄눈으로도 볼 수 있는 춘설이죠. 그런데 이 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두 기녀 매화와 춘설의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그려진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래는 음악적으로 12가사 중에 거뜬거뜬하게 들을 수 있는 유절 형식의 노래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매화가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가사 매화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청성곡 골랐습니다. 청성곡은 가곡과 관련된 음악이라 청성 자진한 잎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곡 태평가의 선율을 보다 높게 연주하기 때문에 청성, 즉 높은 소리란 표현이 곡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높은 음역대를 소리내기 위해서 대금의 역취로 힘껏 불어 연주하는 부분에서는 갈대청 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긴 호흡의 화려한 장식 부분은 곡에 다양한 색채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청성곡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청성곡 들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면서 양주풍류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릴 음악 가곡 골랐는데요.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입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까투리가 매를 만납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죠. 또큰 바다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배도 고장나고 이런 상황에 처한 도사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엊그제 임을 잃은 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세 가지 마음 다 힘들 텐데요. 그런 내용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 듣겠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외에 매에게 휘쪽 낀 까토레 안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끊고 용총도 걷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저뭇 천지정막 까치 노을 떴는데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임여인 나의 안이사 얻다가 가을 허리요. 내 마음이 가장 힘들다 하는 내용 노래했죠.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나무도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이건회의 피리, 김상준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김치자의 검은고, 유연숙의 가야금, 김광섭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4월 1일입니다. 음력 4월이면 맹하, 여름 석 달 중에 첫 번째 달입니다. 맹하답게 날씨도 부쩍 더워졌는데요. 봄은 너무 짧았지만 여름이 주는 여름맛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슬슬 여름을 위한 준비 하나하나 해가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음력 4월 1일 맹하 첫날 시원한 양금과 단소 연주의 영산회상 전곡 감상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산책길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군량 실은 배가 튀면 선체가 온중을 티. 둥덩실로 빗더 요요하고 범유하니 만일 간기 실진된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이 말이 의심내야. 그래? 그래? 그렇겠다. 네 말이 그럼 당연하니 문빙굴러 방시하거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뺐나? 승상님 영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 지든 마든 뜻밖의 사란개가 피르르르르르르르 문빙 맞아 뚝 떨어지며 황제화선 20초 허화포 성기전과 떼떼떼라 발소리 둘이 둥둥 내고 치며 좌국 각선 부대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을 불이 벗석 전지가 떠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불이 벗석 뺏기란다. 세 번을 불러 치니 화렴이 종차운 풍성한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불타는 줄렁 전선 뒤뚱 돛대 와지끈 영총할 때 노사 곡대 구비 삼바다리 접한 행장망 갑부대가 무례가 풍 기치펄벌 장막 쪽 관련 문전당파장과 그 말량 말하면서 나발 큰 묵친 깽가리 웽기령 웽기령 와르르 절절절 산산이 깨어져서 풍파 강상의 화관이 월월 수만 전선이 간곳 없고 적비가 깡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가 전할 순백만 군병은 날도 뜨도 누가도 내비다 겁니다 달사 못하고 숨맥이고 기맥이고 살도 맞고 장도 질려 간제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발패 죽고 맞아 죽고 예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덜컥 살에 맞아 물에가 풍 맞아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흉하게 죽고 더럽게 죽고 무섭게 눈 빠져 사 빠져 등 터져 오사급산물사 악사가야 다리도 직시 부러져 죽고 보느라고 죽고 부단히 죽고 함부로 등부로 죽고 떼떼그르르 꽁굴다가 불사 낙상하자 가상 광광 부다리며 죽고 참으로 죽고 거짓말로 죽고 이놈 내미 욕하며 죽고 꿈꾸다가 죽고 한 놈은 또 큰 놈 입에다 물고 뻘쩍뻘쩍으로 넘어가고 한 놈은 주머니를 부시럭 그러더니 어따이 제기를 칠 놈들아 나는 이렇다 그번 발에 먹고 죽을라고 비상산 어떠니라 과삭과삭 개미라 먹고 물에가 풍 또 한 놈은 돗대 끝터리로 뿍뿍뿍뿍뿍뿍뿍 올라가더니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요 제발도 너 살려줘 길다 무례가 붕 또 한 놈은 백전으로 통통통통통통 나가더니 고향을 봐라

아버미요, 만배만국으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할일 없이 죽습니다. 언제 다시 그대에 오리까. 우리가 붕 박김에 부르르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 한치라고 시조바 언양에다가 죽고 직사몰사 대수중지 폭은 무대 사람은 모두 국수 불듯 더러워 적급 조총교약 등남날개 도래송 독반을 제입도 급하게 떠나갈게 1등 명장이 했을 때가 없고 날랜 장수도 무용이로구나 가전전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르르르르 저기서도 피르르르르르 화계장 서황등이 조조를 보유하야 전방지 주타라 날게 황제 과연 물음 쓰고 쫓아고 매매는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조니라 도망 말고 쉬주거라 선봉 대장의 홍제라 호통하니 조조가 기가 막혀 입은 홍포 훨씬 벗어 군사절 입어서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키며 잠조조 저기 간다 남달의 조조라는 놈 제가 진녀 조조니라 황제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진계 조조니라 조조 기가 막혀 진수염을 걷어잡아 와드득 와드득 쥐어뜯 꼬깃탈장 탈도망을 지 장유화를 급히 쏘니 황제마자 무리가 풍 거꾸러져 낙수하니 공이나 날 살려라 한당이 급히 건조사를 빼야 본진으로 보내려 할 적에 좌구팬 호통소리 조조장요 넋이 없어 오딘계로 도망을 게 조조 자말이 비상어요 문 들어온다 바람 나다라 요광 매라다 오줌 들여라 배 아프다 농치지 마라 갔다 가마라 똥 싸갔다 여봐라 정우가 이 말이 왜 되불려져 원이 돼야 앞으로는 나한테 가고 적벽강으로만 그저 부두둥 부두둥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어따 선생이 말할까구나 되겠소 조조 듣고 그 반대로 언제 옳게 다갔느냐 만복하지마 쑥 빼다가 얼른 돌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창황분유 도망을 갈게 셈만 퓨르르르르르르르 나라 나도 복병이인가 두심하고 나연발 퍼썩 떨어져도 주병인가 의심하러요 엎드리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 곳을 반성반사 도망을 간다 조조가 가다가 목을 움쑥움쑥하니 정혁이 여짜오되 아 성상님 무게 만한 중에 말 허리 누오리다 어째서 그리 멈추시나니까 야야 철안이 귀에서 엥 하며 칼날이 눈에 번 뜻번듯하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늘여 사면을 들어 살펴보옵소서 야가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망일에 좌우 상천을 살펴보려 할지 의외에 말 굽통말에서 매초리 한 쌩이 표르르르 날아나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고 야야 정우가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박소 아, 작만한 매초리를 보고 그대지 놀래진댄 큰 장뿡 보았으면 잠을 쉴 뻔했소 그려 야 그게 매초리야 그놈 비록 작만한 놈이지만은 냄비다가 양념 잘해서 보글보글보글 볶아놓으면 술안주가 몇점 참 맛있느니라마는 아이고 이 통에라도 입맛은 안 변했소 그려 조조가 목을 이래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산천은 금주노고 숨먹은 총

안하건 눈 쌓이고 천봉어 바람칠제 화초목실 가익없어 영무원하니 끈청난디 제가 이우려만은 적벽화전호 주원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여 지질거려서 우더니라 나무나무 끄끄터리 안정운한 각세 소리 도탄으로 서인 군사 고향지별이 몇해련고 귀척도 귀척도 불여귀다 설 비구는 저추원유 여산구량어 시지를 여고 존빙무량이 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 육년세 백만 군사를 자라 이 금일 폐군이여이 일고 옛빛죽 제빛죽세 자칭 영웅 간고도 없고 백개도 성어를 끌어만 탄다 꾀꼬리 소리로래로 저 꽃이 초평 대로를 받아 오고 심산총이모 꼬리가 꽉 적가마귀 가려운 따주린 장졸땡땡이들 아니 들랴 병이 좋다고 쏙고 쏙쏙고 장유론 화를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말아라 살 간다 수르르르르르르 저 호반세 반공어동둥 높이 따 통남 풍을 내가 막아 주려느냐 울도 울죠 마이 절망을 벗어났구나 화병아 우지마라 노구치리 노구치리 저주옹달새 황개호토 겁을 내어 보신 홍보를 내 입었네 따곡 따곡 저 따오이 화종도가 불언이로다 적벽 풍파가 밀어본다 어서 가자 저게 오리 문난 끝에는 겁낸 장졸 갈수록 얄망 굳다 폭벽을 보고서 도망을 허리 이리 가며 팽당 그르르르 저리 가며 행똥 행똥 사설만은 조갈미세 숨근 갑옷으로 따두고 팔도 맞고 차그도 찔려 기아르 골물이 되야 대단장을 우리 엄마라 상처도 길을 조사주마 뱃쪽 안 차

우리로 속 댕비연 고목 안고 뿌리며 떼그르르로 내리며 꿉벅 떼그르르로 두들 꿉벅 찌꺽 떼그르르로 자 떼쩌구리는 철양호구라 각세소리 조류가 뜨거니 단식이 건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각세들아 너무 다 우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대지장 죽은 원규가 나를 못만 놓여서 오르구나 이렇다시 탄식하다가 또 대소거니 정의기 기가 막혀 아 승상님 근근도생 창황 중에 아 슬픈 신세나 생각지 않고 무슨 일로 그렇게 또 운 거니까 조조 듣고 대답하되 야야 내 웃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유는 꾀가 없고 공맹은 실기 없음을 생각하여 웃었노라 이 말이 지든 말든 오림산궁 장편으로서 고성화광이 종전 한양수 나온다 한양수 나온다 얼굴은 형산 백옥 같고 눈은 소산강 물결을 하 이리 허르고 뭐 발로 포금신가 봐 발격장창을 비껴 당당히 풍일포성 큰소리로 호령하듯 아, 이놈 조조야 상산병장 조자룡 안 온다 모르는다 조조는 닫지 말고 창받으라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들리며 병력같은 소리를 우리 같이 들리 동에 얼른 선을 쳐 남에 얼른 북을 쳐 생문으로 들이마라 사문에와 번 장조도 머리가 초풍다 여비라 여와서 번뜻 하며 저가 땡기장 빼고 여와서 번뜻 하며 여가 땡기장 빼고 좌우로 죽놀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백송돌이 꽁차도 두개비 파리 잡던 인장도 갈배도 여름날 번개치도 홍행행행 쳐들어갈 게 비흘러강수 들고 죽음이어산이라 서황양 앞 산옆 개우개 구병이 오고 호르고 오고 그러고 도망을 갈 적에 바람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가본 쩐고 기계 잃고 어디 매로 가야만 살끄나 조조군도 영을로와 초녀도량 양식 얻고 말도 야바 약간 구급을 하며 처진로선 쇠풍그달고 기우기어 살아갈게 한 곳을 바라보니 한수여울 흐르는 물은 이른 교로 나은 난디 적적 산곡 청계산 그 상성 맺고만 흘리더구나 두 쪽지를 쫙 버리고 별

파가 쓰고 쓰고 등등 우고 청강도은 흥미 못노라 저 백구야 나는 너희 한강하여 홍요월세거인 일보 어적수성이 총마 근데 누지작을 기다리다가 범피창박 흐르기에 있다 서고 오락 까라 성유하고 나는 너희 분주여 천리 전장 나왔다가 백만군 쌈불사를 시키고 품박을 고난신세 반생반사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고향을 갈거나 애도 없고 푸른 뜻을

이렇다시 설리 울다가 또 대송원이 정욱이 기가 막혀. 아이 아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승상님이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느니라. 조조 얕은 속에 회를 내어. 아 이놈들아, 걔 나고 드시면 복병이 꼭꼭 난단 말이냐? 이전에 우리 입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 그냥 배병도 없고 술병만 들어오더라. 한참 이리할 적에 좌우 산곡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육이 기가 막혀. 승상님, 어서 즐기는 웃음이나 실컷 웃으시오. 죽어도 한이나 없게로. 조조 웃음 쏙 들어가며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장비 거동 가라. 표독 간제 장수 먹장나 고린 눈에 다박 수염을 거사리고 그 종마 집터 다 사무장차 비껴들고 불끝같이 그 관성적 맹호같이 달려들어. 어따 이놈 조조야, 날따 길따 길따 날따. 파론 개비다 비상처럼에 드지기라 땅을 밟다. 닫지 말고 장받으라. 우결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뒤지르며 군중 흥행하자 조조 약간남은 군현장기 쓰그 다 빼는다. 정도승 시사명령 이건을 간도 행나 금고시 약수 화전 숙정 배장 청대금 쇠돌이 깨투고 갑옷 화살동계 고돌이 시신반을 돌에 송군 말암시 장막 통로국 부수화심을 일시에 모두 갖고 자시 대쟁이 풍백을 호령하니 웅성낙조 불견하야 나는 새도 떨어지고 툭툭거지 난다. 조조가 황급하야 아래 택만 가불가불. 여봐라 증오가 전일 관공말이 내 아우 장익덕은 만군중 장수머리를 불같이 베어본다. 주야 장차 보장터니만은 그 말이 역시라니. 이런 용웅 중에 내가 어디 살아가랴. 날 살려라 날 살려라. 허재 장여서왕 등은 안장없는 말을 타고 한사석 공방에 올지 조조는 갑옷 벗고 군사 한띠 두셨기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제건방지 주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선신하니 상체명조가 싸지고에 보내요. 초제왕을 마련하여 천추만세를 유전하시고 명운한 정태봉시오 원불은 정강열애시고 판간육판간 동자육당자 그왕의 일목이왕 사자일직월직 시직여망사자요 그왕의 마인 소주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5월 18일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 책인데요. 소설 속 소년 동호는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친구의 마지막을 목격하게 되면서 한 소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봄을 겪습니다. 여느 때처럼 중간고사를 보고 늦잠도 자고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보낼 수도 있었던 평범한 15세의 날들. 하지만 그해 5월의 광주에서 소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그로부터 4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온한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지만 그 봄을 지나며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이 있고 끝내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이 있습니다. 소년 동호는 우리가 책을 펼칠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디선가 조용히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1980년 5월 광주의 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남창가곡 우조 두거 구름입니다. 노래의 박인규, 연주의 유흥복 외 여러분입니다.

남창 가곡 우조 두거 구름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노래의 박인규, 연주의 유흥복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 되는 아침입니다. 앞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뒤 광주 전일빌딩 245의 작은 북카페가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이 기증됐는데요. 소설 속 동호회 실제 인물로 알려진 문제학 열사의 아버지 고 문건양 씨가 생전에 읽었던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그 책에는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동호라는 이름 옆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곁에 아들의 이름 문제학 석자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책장을 넘기며 흘렸을 눈물, 차마 다 말하지 못한 그리움.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만나는 마음이 그 한 권의 책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문제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씨는 그 책을 광주시에 기증하며 문제학, 아들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달라라는 바람을 전했는데요. 기억한다는 건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는 일, 그날의 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범한 아침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마음속으로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지 못한 소년들, 그리고 여전히 그 소년들

를 품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까지 말입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월요일 순서 안내드립니다. 1부에서는 도들뼈 우리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볼 거고요. 이어지는 건강 더하기에서는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건강 정보들을 짚어드립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주민번호 1234에서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자, 개면조 조음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김정자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수준 높은 우리 음악의 세계를 선보여온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국악음원 시리즈 새로운 천년의 약속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음원들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수현 춘향가 전집에서 8호 대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예능보유자 김수현 명창은 전북 군산 출생의 소리꾼입니다. 어린 시절 국악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리 공력은 1989년 전주 대사슴놀이 대통령상을 받으며 꽃피웠고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재직하면서 판소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판소리를 등재하기 위해 2002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섯 소리꾼 중 하나로 프랑스 파리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 완창을 2주간에 걸쳐 선보였습니다. 김수현 명창이 수군가 예능 보유자이긴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곡은 춘향가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파루라는 대목이 저희 프로그램과 잘 어울려서 선곡해봤습니다. 이 대목의 시간적 배경이 대략 새벽 3시에서 5시경이거든요. 파루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시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뜻합니다. 거지 행색으로 변장한 이도령이 파루가 치기를 기다려 옥에 갇힌 춘향을 보러 가는 대목인데요. 든든한 북장단에 맞춰 9분이 넘는 긴 호흡으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청만의 북장단과 김수현의 소리로 춘향가 가운데 8호 듣겠습니다.
1: 춘향모가 어사 또 밥 먹는 것을 물그름이 바라보더니 잡것 밥 많이 빌어먹은 솜씨다. 아니 자네 시방 밥 먹고 있는가? 밥 총 놓고 앉았지? 내가 책방에 있을 때는 용미봉탕에 잣죽을 먹어도 체기가 있어 속이 끌끌하더니 아 형세가 이리 되니 그냥 무쇠토막을 끊어넣어도 춘삼을 얼음 녹듯 허대그려. 근디 아까 시장할 때는 아무 생각도 없더니 오장 단속을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춘향이 어디 있는가? 멋이 어쩌? 춘향이 죽고 없네. 아까 후원에 다 묻고 살려달라 빌던 것은 춘향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향단이 옆에 섰다. 서방님 파루나 치거든 가사이다. 오라 또 파루를 쳐야 되느냐? 거참 절차 많구나. 때마침 초교!

치동 치동

아니 내 울음을 누가 울며 가장은 여자

대답이 없네. 아이고 이 왼수놈들 또 투전으로 갔구나. 아가 애미가 왔다. 정신 차려라. 징.

그래.

울렁 부르는 소리가 얼른 얼른

0: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1: 김청만의 북장단과 김수현의 소리로 춘향 가운데 바로 구부녀의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김수현 명창의 호는 청합니다. 마치 그 호처럼 깨끗하면서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소리의 깊이가 긴 여운을 남깁니다. 자,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사면 영산회상 중 대영산 듣겠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소각단입니다.

중 대영산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 아 이제는 더 늦어지면 안 되는데 운동을 꼭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데 막상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 딱 한 군데만 운동해야 한다면 허벅지를 꼭 챙기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근육의 상당수가 하체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걷고 움직일 때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허벅지가 튼튼할수록 몸의 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쁜 날에는 많이는 못하더라도 하루 20번 정도 스쿼트 아시죠? 네, 이 스쿼트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깨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쿼트가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평소 앉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서 있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은요,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도 한쪽 근육만 자꾸 긴장하게 되고 반대쪽은 힘이 약해지면서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실 때는요, 허리를 세우고 양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두는 습관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운동 꼭 거창해야만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루 몇 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 또 다리 꼬는 습관을 줄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도 내 몸에는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부안농악 부포춤가락 듣겠습니다. 연주의 나금추의 여러분입니다.

부안농악 부포춤가락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나금추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인데요. 남도 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듣겠습니다. 소리의 강설래 외 여러분이고요. 반주의 김청만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 곡으로 들려드렸던 남도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강설래외 여러분이었고요. 반주의 김청만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코너죠.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서울 한복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외벽이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빛나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 디자인재단이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디자인 AI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는데요. 누구나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전통의 멋과 K-POP, 음식, 패션 같은 K-컬처를 담아낸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축제 분위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전문 영상 제작자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AI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AI의 능숙한 활용 기술보다 시민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상상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이 더 눈길을 끄는 건 수상작이 실제로 DDP 초대형 외벽에 상영된다는 점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DDP 미디어 파사드에 자신의 작품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서울라이트 DDP 2026 행사 기간에 작품 상영 기회가 주어지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도 상금과 미디어 송출 기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서울 디자인 AI 영상 공모전, 나의 아이디어가 서울의 밤을 밝힐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서울 디자인재단과 DD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풍경입니다. 연주의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희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풍경이었습니다. 연주에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이였습니다. 다음 곡은 산천초목인데요. 노래의 강관순입니다.

0: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했던 산천초목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다복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악의 앞부분에 나오는 토속 소리는 강원도 평창군 밑안면에 계시는 남극선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노래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타방네, 따북네 등으로 불리는 노래인데요. 조곤조곤 불러주시는 할머니의 노랫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합니다. 어찌 들으면 조금은 구슬프게도 들리는 이 다복녀. 정각해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1: 다복녀야 너 어디를 울민가나 우리 어머니 몸진 걸로 젖줄발에 울고 가지 아가 아가 울지 마라 너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울탈 밑에 새벽 따고 살붙거든 오마더라 울탈 밑에 새벽 따고 천년 감은 살이 붙나 아가 아가 울지 마라 너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평풍 속에 그린 달기 해치거든 오마더라 평풍 속에 그린 달기 지기 쉽지 해를 지려 아가 아가 울지 마라 너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실광 밑에 삶은 파치 싹 튀거든 오마더라 실광 밑에 삶은 파치 썩기 쉽지 싹이 튀려 아가 아가 울지 마라 너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다복녀 들으셨습니다. 노래와 연주의 정각회였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몸에는 새로 산 옷을 걸치고 마음에는 설렘을 장착하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챙기던 그날,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외출 수학여행 이야기를 세대별로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60~70년대 중고등학교에 다녔던 분들에게 수학여행지를 여쭤보면 10중 8구는 경주라고 답하시겠죠. 설악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신라의 고도 경주는 대한민국 수학여행의 성지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그때를 추억하는 분들의 기억 속에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의 정교한 미학은 의외로 흐릿하다는 겁니다. 대신 이런 투박하고 생생한 풍경들이 먼저 튀어나오곤 합니다. 경주 수학여행 갔을 때 말이야, 밤에 몰래 술 사러 가겠다고 그렇게 나갔다가 선생님께 붙잡혀서 엄청 혼났던 녀석 누굴까요? 우리에게 경주는요, 신라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기보다는 인기 가요가 울려 퍼지던, 방 불을 다 끄고 한 친구가 후레쉬 불빛을 어지럽게 흔들면서 마구 비추면 신나게 춤추던 추억이 가득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장소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 곁을 아주 멀리 떠나왔다는 해방감, 그리고 어깨만 툭 치면 어떤 음모라도 함께 작당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과 밤을 지새운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 설렜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여행길 듣고 오시죠. 연주의 정수년 외 여러분입니다.

여행길이었습니다. 연주의 정수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수학여행의 추억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들어서면 수학여행 지도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지리산과 설악산도 학생들로 넘쳐났죠.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 천왕봉의 웅장함을 마주하고 설악산 흔들바위를 한 번씩 다 밀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 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학여행 풍경도 확 바뀝니다.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과 놀이공원이 수학여행의 백미로 떠오릅니다. 조선시대 가옥을 구경하며 전통을 배우는가 싶다가도 결국 마지막 날 롤러코스터를 타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 시절 최고의 낭만이었죠. 아랫지방 아이들에게 수도권 구경은 그 자체로 커다란 자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주민번호 3과 4로 시작하는 세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지는데요. 요즘 수학여행은요, 그 옛날의 마실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2박 3일 일정에 드는 비용이 1인당 80만 원에서 90만 원, 또 싱가포르 같은 해외로 떠나는 경우 몇백만 원이라는 숫자가 학부모님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으면 추억도 못 만들어주겠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서 서울 지역 초중고교 중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한 곳이 10곳 중 2곳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들과 밤새 제잘거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광지의 유적에 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지기 마련이죠. 석굴암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첨성대가 어느 왕 때 세워졌는지, 그건 잊어버려도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몰래 베개 싸움을 하느라 친구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낄낄대던 그 순간, 잠들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친구와 나눴던 그 유치하고 쓸데없는 농담들. 사실 그 무용한 기억들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든든한 정서적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가끔 삶이 팍팍하고 숨이 찰 때 웃으면서 꺼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 같은 기억 말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했던 수학여행, 그 설레는 기억이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들어있겠죠. 오늘은 그 추억에 살며시 시동을 걸어봐도 좋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길 듣겠습니다. 노래의 강호중.

방금 들으신 곡은 길이었습니다. 노래의 강호중, 연주의 곽태규의 여러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하늘정원입니다. 연주의 권선정 외 여러분입니다.

하늘정원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권선정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문을 외치면서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해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어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저는 오늘 어른의 정의를 한 일본 작가의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당신 자신이 되세요. 성년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어른이 되는 날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고 마음먹는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어른은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더 넉넉한 어른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안녕 어른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5월의 세 번째 월요일, 매년 이날은 성년의 날이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근데 그 어른의 모습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 20살 남짓 되면 그렇죠. 계속 내면의 어른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말을 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또 내 선택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 애쓰는 것도 어른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 그게 어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년의 날인데요. 성년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응원 보냅니다. 자, 성년의 날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이란 이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만나본 좋은 어른 이야기, 또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얘기들 저희에게 사연으로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면서 따스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이 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국악밴드 나리 씨 부르고 연주합니다. 놀러.

화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세월은 무정하여 흐름이 유수하고 이만한 것이 우리네 인생 살아. 허송 저리 허송 허송 세월 허다 보면은 이러한 청춘 시절이 다.

지고 달 뜨는 일 변함없는 자. 이리도 살고 저리도 살고 정답 없는 것이 인생.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국악밴드 나릿의 놀로 이어드린 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와 심규선이 함께 했습니다. 어른이 되는 레시피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좋은 어른인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에 대한 사연 여러분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이신 황성희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 하시며 아픈 사람들 돌보시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리고 학교도 세우신 분이시죠. 어른 김장하님, 그분을 보며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 어른이란 젊은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어른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른이지만 그런 어른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아는 그것도 또 어른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끄러울 때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어른이기 때문에 가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이 아침 해봅니다. 6893님, 저희 회사 선배님이 참 좋은 어른입니다. 후배가 실수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고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 귀뜸해 줍니다. 혼내는 것도 품격이 있다는 걸 저희 회사 선배님으로부터 알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진짜 멋진 선배님이시군요. 회사는 더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그냥 뭐 동호회나 학교 다닐 때 선후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런 곳에서 마음 따뜻한 선배님을 만나면 더 기분 좋고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3370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어른 아닐까요? 식당 직원, 경비 아저씨, 택배 기사님께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분들 보면 아,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또 누가 옆에서 보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늘 한결같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따스한 말 건네는 분이 정말 좋은 어른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동덕궁, 카카오톡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홍순관의 노래 뜨거운 마음 듣습니다.

마음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고 문익환 목사님 헌정 음반 속에 담겨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신 선생님이시고요. 또뭐 지금 속보를 보니까 김정은 전군 사 여단장 회의에서 남부국경 최전선 부대 강화 막 이런 것도 뜨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노래가 의미 있는 그런 들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청해드린 햇살 이 아침 좋은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967님 지갑 열때 제대로 열어주시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지요. 돈 많다 맨날 자랑하는 그런 어른은 저는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이거 진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어른의 좋은 모습 중 하나잖아요. 7237님 전철 타고 월미도 투어를 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연세 지긋하신 어른께 자리 양보하는데 어른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아직 그 나이 아니에요. 웃으시며 사양하시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서 계실 수 있다는 거, 건강의 하나의 단면이니까 좋은 순간이었네요. 네, 7237님. 6244님, 화가 나도 말은 조심하고 힘들어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저도 그런 어른이 되려고 오늘도 마음 공부 중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좋은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정승의 노래로 신맞이 재석굿 파트 1 함께 들어봅니다.

재석 굿파트 1 신마지였습니다. 허정승이 노래했고요. 아주 강력한 하드록 사운드로 풀어낸 우리 음악 아주 멋지네요. 자, 우리 음악으로 힘도 받으셨고 지금 시각 7시 30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출근 준비는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엔 책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환의 자기계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입니다. 금요일까지 7분께 책 드리는데요. 책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1: 얼마나 놀랐을까요?
0: 그러니까요. 가자지구 민방위 측 설명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고 아직 실종자도 많다고 밝혔고요. 어린이 한 명 포함해서 최소 7명 숨지고 50여 명 다쳤다고 알려졌었는데 예. 조금 더 집계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하마스 정예부대 알카삼 여단의 최고 지휘관 알 하다드를 겨냥한 표적 작전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또 로이터통신도 이 알 하디드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고 전했고요. 근데 이스라엘 측은 이 죽은 이 사람 본인들이 죽인 이 사람이 지난 2023년에 이스라엘 공격을 직접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호. 우리가 이렇게 없애야 된다라면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1: 그러나 민간인 피해도 많네요. 그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렇게 기습 공격을 했으니 그래서 가자지구는 원래 이제 뭐 휴전이라고 하더니 이후에도 뭐 이름이 무색하게 휴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공습과 교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예. 지금까지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또 막 이스라엘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로 가서 막 국기 흔들고 성지 도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되게 이쪽에서 그 예루살렘 성지라는 건 굉장히 신성시되고 민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예, 저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굉장히 격분하게 만들고 있는 아하. 그런 요소인 건데 일부러 또 가서 거기서 이제 막 노래 부르고 국기를 흔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상황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란 전쟁도 또 사실상 진행 중이고 예. 이렇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 하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선박 나포 침몰 사건이 여전히 잇따르는 중입니다.
1: 네, 우리 선박도 공격을 받았잖아요.
0: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됐던 게 미중 정상회담이었어요. 예. 이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한 목소리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통행세에 반대한다. 공격에도 반대한다. 예. 이렇게 좀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은 이제 중국한테 친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중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주고 오. 이런 식으로 친중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
1: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믿을 구석이 필요하니까요.
0: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이 미중 정상회담 때도 분위기 진짜 좋았거든요.
1: 네.
0: 대화도 길게 하고 막 서로 어깨 두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신경전은 상당했던 게
1: 아하.
0: 원래 이 미중 정상회담 되게 주목됐던 게 그동안에 미국 일강 체제, 미국 혼자 탑이었던 이 글로벌 체제에서 예. 앞으로 진정한 이강 체제로 변하는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오. 사람들이 이제 봤었거든요.
1: 예.
0: 근데 시진핑 주석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제 둘이서 이렇게 원래 가장 강대국 둘이 싸우고 그러면 다른 데가 피해 보니까 우리 손잡자
1: 그렇게 만들어서 예. 얘기하네요. 평화를 얘기하긴 하지만
0: 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손잡자라는 것이 너랑 나가 투탑이다. 네, 그렇게 좀 재편해 버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지금 중동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도 좋지 않고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1: 예.
0: 미국 경제 지표가 워낙 나쁘게 나와서요. 그래서 우리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파업 사태. 이게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은 노사가 오늘 교섭을 재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 네. 그 삼성전자가 성과급 협상을 하고 있죠.
1: 예.
0: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던 날짜는 21일입니다.
1: 오호.
0: 총파업을 닷새 앞둔 지난주 토요일에 이재용 회장이 해외 출장 중에 일정을 바꿔서 급하게 귀국하고요.
1: 네.
0: 김포공항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1: 오호.
0: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노조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 사과를 하고 대화의 장을 열었다 싶은데요.
0: 네. 이재용 회장이 회장 되고 나서 사과한 건 처음이에요.
1: 예.
0: 그전엔 부회장일 때 한 거니까요.
1: 이 사-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마스 최고 군사 지도자가 이로써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1: 네, 우리 날짜로 지난 토요일 한밤중에 가자지구 한복판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0: 오호.
1: 이스라엘군이 주민 수백 명이 살고 있던 건물에 미사일 세 발을 퍼부은 건데요. 불길이 치솟고 폭발음이 울리자 잠을 자던 주민들이

0: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이재용 회장까지 막 긴급 출국해가지고 입국해서 막 사과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조금 협조를 하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노사협상 재개해보자 였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또 비공개로 만났다가 분위기가 다시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오늘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모여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총파업 전에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삼성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 여론은 안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게 사실은 삼성전자 노조의 패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회사의 파업은 네. 국민 여론의 힘을 입어야 돼요.
0: 아, 중요하죠.
1: 예. 국민들이 네.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능력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0: 아, 이 지점이 좀 아쉽네요.
1: 예, 일단은 이 노조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소속도 아니고요. 아. 그리고 워낙에 삼성전자의 노조의 역사가 짧아요. 예. 있던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티가 너무 나요.
0: 아, 그래요. 예.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는
1: 네, 여론전도 그렇고 예. 처음부터 이제 우리는 민주노총 그런 전통적인 노조와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표명을 하고 가기 때문에 예. 선배 노조들이 이렇게 뭐 도와주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삼성전자도 인재 유출이 이어지면 좋을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1: 안 그래도 그 전부터 뭐 다른 회사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또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부서 차이가 아무리 뭐 있다고는 해도 삼성전자 자체가 업무량이 강한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0: 아, 예.
1: 그런 부분들을 노동자 입장에서 좀 헤아려 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 성과급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회사가 너무 커요.
0: 너무 큰 거죠. 네.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1: 그래서 계열사 차이가 너무 큰 거죠.
0: 아.
1: 이렇게 메모리는 실적이 좋았어도 파운드리는 적자라든가.
0: 오, 반도체 안에서도 예. 또 다르네요.
1: 네. 그 안에서는 그리고 또 그래서 누구는 몇 억 받고 누구는 0원 받고 이러면 근데 그걸 또 가전이나 이런 쪽까지 다 챙겨주기는 어렵다.
0: 현실적으로?
1: 이런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몸뚱이가 너무 크니까 조율이 되게 어렵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이번에 이렇게 관심 쏠리는 걸 보면서 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맞긴 맞구나 어허. 싶었던 게 그동안에도 원래 매년 삼성전자 성과급은 뉴스를 뜰 정도로 좀 대표성이 있었죠.
0: 예.
1: 비단 많이 줘서 이런 게 아니고 하이닉스는 지금 뭐 많이 줘서 그렇긴 하지만 네. 그동안 매년 어떤 대표성이 있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주자이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세계적 기업이고 이 영업이익이 치솟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많아요.
0: 예. 다들 삼성전자 주식
1: 마음속에 뭐한 주식은 품고 있잖아요.
0: 진짜 주식을 딱 하나만 사라 그러면 왠지 삼성전자 사게 되지 않을까요?
1: 그래서 주식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한 주쯤 있는 분들도 예.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소액 투자자가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녀들 사줄 때도 삼성전자로 사주고 하니까요. 그만큼 주가 때문에라도 좀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예. 또 예민하게 또 보시는 거예요.
0: 아, 각자 다 이해관계가 좀 있네요. 우리 국민들이.
1: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은 본인들의 또 이게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거니까
0: 아.
1: 민감하게 보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좀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0: 잘 돼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와중에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9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지금 28만 원 뭐 이때인데
0: 예.
1: 59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두 배
0: 이상 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1: 네. 그래서 저 오늘 협상 결과에도 이 주가 향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우려와 기대도 그만큼 큽니다.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시민들을 괴롭히는 러브버그 올해도 대거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합니다.
1: 네, 정확한 명칭은 붉은 등 5단 털파리입니다.
0: 아, 명칭에 따라 느낌 완전 다른데요.
1: 아, 그치. 이 이름이 조금 더 무섭죠.
0: 예, 그러니까요.
1: 그러나 감염병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안 물어서 해충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0: 너무

0: 우리보다 한참 먼저 러브버그가 대거 출몰한 다른 나라들은 러브버그 때문에 재산 피해들도 좀 골칫거리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1: 사람한테 이렇게 건강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피해를 주네요.
0: 차량 엔진 막 망가뜨리고요. 너무 많으니까.
1: 엔진이 막 그쪽으로 들어가는군요.
0: 네네. 그리고 겉에서도 이제 부식돼가지고 도장면 손상시키거나 그런데요.
1: 벌레가 부식을 시키네요.
0: 네.
1: 차체를.
0: 그 사체가 썩다 보면 이제 산성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식이 되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해본 결과 오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가 절정이 될 거래요. 러브버그가. 활동 최성기 6월 24일 이때쯤이라고 하고요.
1: 예.
0: 고온현상 때문에 러브버그 활동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 중이고 그 지금까지는 인천, 뭐 서울, 경기 이렇게 수도권 중심이었다면 고온현상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밖으로도 또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1: 예.
0: 러브버그 출몰 지역을 지나는 차주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1: 여기 중요합니다.
0: 네, 사체나 알덩어리가 차량에 붙어서 햇볕에 달궈질 경우에 그 성분이 산성화되면서 부식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정책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량이 부식될 수 있으니 사체가 쌓이기 전에 신속하게 세차하라. 왜 이제 새똥 맞으시면은 바로바로 치우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레 사체가 있다 하면은 바로 치워주셔야 되고요.
1: 예.
0: 그리고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래요. 높은 온도, 빛. 자동차 배기가스.
1: 자동차 배기가스를 네. 좋아한다고요?
0: 네. 그 냄새에 이끌려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서 더 많이 보였던 거예요. 네. 최근에는 이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1: 예.
0: 이에 따라서 기후부가 이 피해 규모도 조사하고 방제 관리 조처도 할 수 있고 지자체도 방제 계획 수립에 책임을 지게 되는 법안이 또 수립되게 됐습니다.
1: 네, 사람을 물진 않아도 생활 불편이 워낙 큰 만큼 올해는 좀 더 체계적인 대응 필요해 봅니다. 보입니다.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죠.
0: 네, 오늘은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전국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34도로 예보됐는데요. 대구가 가장 더워서 한낮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1: 와, 뭐 폭염이네, 폭염.
0: 그러니까요. 아직 5월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1: 5월 18일인데요.
0: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염물질이 햇볕과 반응하면서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는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지고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집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네. 보내드리면서 요즘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좋아한다는 코르티스라는 K-POP 그룹이 있대요. TN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POP 그룹 커러티스의 TNT에 이어서 신현식, 정송이가 함께 연주한 리듬 인 대치타 듣고 왔습니다. 자, 창우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이 팀의 음악 제가 힘줘서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노래 가지고 왔어요. 이소부와의 거짓말쟁이 소년,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이끄는 목자라는 의미도 더불어 가지고 있는 밴드명 양치기 소년단의 노래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거침없이 연주하고 부릅니다. 이 팀도 공연하는 모습 보면 진짜 신나요. 언젠가 꼭 한번 공연을 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데요. 인디록 밴드 양치기 소년단, 2003년생 동갑내기 5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2023년에 데뷔 음반 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새내기 밴드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노래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완성도 높은 노래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되고요. 여러분 아마도 2027년이나 8년쯤에 아 그때 한디가 소개한 양치기 소년단 그 팀이 이 팀이었어요? 하면서 무릎 탁 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노래 제목은 아주 재밌습니다. 노래 제목이 떠야 해입니다. 떠야 해. 가수들이 노래가 뜬다 할 때 그 뜨는 거.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뛰기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뮤지션의 숙명적인 과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연주하고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가끔씩 전화하면 받아줘. 난 아직 거지니까. 아, 직설적이죠. 떠야 해. 널 위해 떠야 해. 좋은 차를 사고 널 옆

옆에 앉혀야 해, 불러야 해. 이런 노래 내 스타일 아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을 써야 해, 꼭 떠야 해. 이렇습니다. 자, 그들의 다짐이 어떤 노래 멜로디에 담겨 있는지 양치기 소년단의 떠야 해 함께 들어보고요. 멀리 뜨지 마십시오. 가까이서 계셔주십시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의 쌀 2부 첫 음악 임동창이 만들고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자, 창호와 함께 퀴즈 풀러 넘어갑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창호야 어서 와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음악 먼저 들려드릴 건데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이 곡은 김준태의 시를 노래로 만든 곡인데 제목이 바로 땡땡노사랑이에요. 이 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많은 시민들이 모였던 진짜로 중요한 장소라고 해요. 효과음에 가려진 이 도로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세계로, 2번 김수로, 3번 금남로, 4번 월드컵북로?
1: 아.
0: 좀 어려워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길이고 여기 분수대도 엄청 유명하다던데 청취자 여러분은 다 아시죠?
1: 네, 오늘은 창호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준태 시인의 작품을 노래로 만든 땡땡로 사랑이란 노래인데요. 박양희가 노래했습니다. 노래 제목 속 땡땡로는 과연 어떤 길일까요? 5.18 당시 많은 시민이 모였고 그만큼 아픔과 슬픔의 역사

아직도 함께 남아있는 길입니다. 자,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세계로, 2번 김수로, 3번 금람로, 4번 월드컵 북로입니다. 도로 이름이 아닌 것이 하나 보이고요. 국악방송이 위치한 저기 보이는 저 길 이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광주 지역 청취자분들에게는 아주 꺼민 퀴즈일 것 같은데요.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작곡가 원일이 만들고 정수년 해금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꽃잎 메인 테마 들어보죠.

0: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영화 꽃잎 메인 테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창호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준태 시인의 작품을 노래로 만든 땡땡로 사랑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이 땡땡로는 과연 어디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번 세계로, 2번 김수로, 3번 금남로, 4번 월드컵 북로, 이렇게 네 군데의 세 군데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를 드렸는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2707님 금남로 3번입니다 라고 정답을 보내주셨고, 8256님 월요일에 국악 들으면서 아침 맞이하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잠깐 눈 감고 들어봤는데 더 좋네요. 해금 소리도 참 좋습니다. 3번입니다 정답은 하셨고요. 2948님 정답 3번 금남로로 보내주셨는데요. 광주에서 학창시절 보냈습니다. 최루탄 시위가 늘 일상이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일상생활하기도 힘들었고 그랬죠. 9030님 3번 금남로입니다.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 2987님도 그때 그 사람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창호로부터 오늘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금남로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지는 광주에 많이 가봤는데요.
0: 오.
1: 금남로가 그렇게 중요한 길인지 몰랐다요. 다음에 가면 금남로에 꼭 가봐야겠어요.
0: 아이고 좋지. 거긴 꼭 가봐야 돼. 아는 만큼 또 다르게 보이는 거니까.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이광수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707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511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3072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707 범장기지 떡, 5115 어쩌다 못난이 김치, 3072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자, 창호 보내면서 악단광칠의 음악 듣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0: 악단광치일의 연주와 노래로 임을 위한 행진곡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법상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바로 만나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알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알쏭달쏭한 법 이야기, 이광수 변호사의 그런 법이 어딨어? 자, 오늘도 법인지 감수성 확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광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요즘에 차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필수인 시대잖아요.
0: 오, 맞아요. 뭐 한 집에 차 한 대뿐만 아니라 두세 대인 집도 네, 많더라고요.
1: 네, 보통 많던데 실제로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예, 약 2,640만 대라고 합니다. 오, 이걸 인구수로 나누면 예, 국민 1.9명당 자동차 한 대꼴인데요.
0: 와, 두 명당 한 대꼴이네요.
1: 네, 자동차가 많아진 만큼 교통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뭐 중과실 12가지 뭐 이런 게 있던데요. 그런 거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침 출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이야기 오늘 나눠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이거 볼까요?
1: 네, 원칙적으로 운전 중에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웠다. 예, 또는 다른 차량을 치워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운전자를. 예, 그럴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게 원칙인데.
0: 무거운 벌이 뒤따르네요.
1: 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 법률이 적용돼서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교통사고 나서 이제 사건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0: 오, 고로 운전자들, 차 가지고 계신 분들 종합보험 가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되는데요. 예,

0: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아, 업무상 과실치상 그리고 치사 다르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종합보험 들어있어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으면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1: 예외가 있어요.
0: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불리는데요.
1: 아.
0: 여기서 중과실이 뭐냐면 운전자가 아주 조금만 주의했어도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음흠. 그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게을리한 경우를 이제 우리가 중과실이 있다고 말하는데
1: 오호.
0: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중대한 과실 12가지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1: 예.
0: 이걸 12대 중과실 사고라 부르는데 12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뭐 사람 다치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1: 네. 자, 12대 중과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죠.
0: 네. 12대 중과실 첫 번째로 신호위반입니다. 신호등 지시를 어기거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네. 냈다.
1: 오.
0: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차량 입장에서 빨간불인데 차량을 진행했다가 보행자가 뭐 약간 다치게 됐다?
0: 네.
1: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0: 네,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고 두 번째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이거 가장 위험하잖아요.
1: 그런 엄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0: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또는 고속도로에서 유턴하거나 후진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은 없는데 교통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아서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1: 네,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나들목 빠져야 되는데 못 빠신 분들이 차량 이렇게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후진을 스멀스멀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0: 정말 위험합니다.
1: 절대 위험하면 안 됩니다. 네. 처벌을 떠나서 본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0: 세 번째는 과속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네. 네 번째도 볼까요?
0: 네. 네 번째는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방법 위반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를 들어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추월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봐서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1: 오, 이건 또 몰랐네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추월하다가 사고 나면 상해만 일어나도 이거는 또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0: 예, 보통 터널에서 앞지르기가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데 터널에서 가끔씩 앞지르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 예.
0: 만약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다.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됩니다.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1: 그렇습니다.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는요?
0: 다섯 번째는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인데요.
1: 아이고.
0: 철길 아직도 이제 철길하고 이제 도로랑 같이 붙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1: 예.
0: 그 경우에 철길 신호를 무시하거나 차단기가 내려오는데도 무리하게 운행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도 중과실 사고로 봐서 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됩니다.
1: 네. 자, 여섯 번째는요?
0: 여섯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인데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면 중과실로 인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예.
0: 항상 자동차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신호등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무면허 운전이네요.
0: 네.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또는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해서 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 예. 여덟 번째도 알려주시죠.
0: 여덟 번째는 음주운전인데요.
1: 아,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0: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 해당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 예. 아홉 번째는 보도 침범.
0: 네.
1: 이렇게 돼 있네요.
0: 네. 그 차도가 아닌 인도, 즉 보도를 침범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로 보는데요.
1: 예.
0: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도

0: 넘어와서 이제 뭐 상가나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건물까지 침입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1: 아,
0: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그런 거한 번씩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0: 네.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로 인정돼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1: 간혹 가다가 뭐 주차 공간 없으면 보도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건물 앞에 바짝 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도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 다치게 되면
0: 네.
1: 처벌 받겠네요.
0: 네, 중과실에 해당해서 이제 형사처벌 받습니다.
1: 네. 자, 10번째까지 왔습니다.
0: 열 번째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1: 승객 추락 방지? 네.
0: 의무.

0: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 해당해서 운전자분이 이제 형사처벌 받습니다.
1: 예. 11번째는 무엇일까요?
0: 11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입니다. 그 스쿨존 안에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해서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러므로 네. 스쿨존은 항상 서행하고 주의를 두 배, 세 배 더 기울으셔야 됩니다.
1: 그럼요.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리셔야 됩니다. 자, 다 왔네요. 12대 중과실 하나씩 지금 손꼽고 있는데 12번째 마지막 위반은 어떤 경우일까요?
0: 마지막은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해야 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많거든요.
1: 예.
0: 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을 실었는데 제대로 안 실어서 이제 물건이 떨어져서 뒷좌석 뒤 따라오던 차량이 이제 뭐 손괴가 있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1: 진짜 위험해요. 네. 저 아주 예전이긴 한데 앞에 트럭에서 날아온 그 고무대야 있잖아요. 엄청 예. 큰 고무대야.
0: 예.
1: 그게 앞유리를 완전 박살을 낸 적이 있거든요.
0: 예.
1: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1: 자, 12개 중과실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방법 위반도 여기 포함된다는 건 진짜 새롭습니다. 자, 이만큼 중대한 부주의로 보는 사고라는 의미일 것 같고 12대 중과실이면 보험 처리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가요?
0: 아닙니다. 일단 중과실 사고로 사람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는 건데
1: 네.
0: 형사처벌은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아니고요.
1: 아, 피해자한테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하네요.
0: 네. 12대 중과실 사고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는 진행되고 즉 보험회사가 피해자 상대방에게 치료비나 수리비는 지급합니다.
1: 예.
0: 다만 특정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금을 부담한 후에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다시 부담해야 됩니다.
1: 이야,
0: 이걸
1: 예.
0: 사고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1: 사고 부담금.
0: 예, 결국에는 특정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1: 이게 법이 어려운 이유가 다만 때문인가요? 다만.
0: 네.
1: 왜 처음에 그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처벌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0: 네.
1: 다만 12대 중과실이면 처벌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0: 네.
1: 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뭐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는데
0: 맞습니다.
1: 다만 나왔어요. 다만.
0: 다만. 다만 특정 중과실 사고에는 본인이 모두 다 부담해야 됩니다.
1: 와, 특정 중과실이 뭔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1: 예.
0: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운전자가 보상액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1: 보상은 일단 보험회사가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는
0: 예, 사고 분담금 내세요 해서 그 보험 가입된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분담시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리고 신호위반이나 주황성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는 진행되지만
1: 네.
0: 사고 이후에 보험료 할증이 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만약 사고가 났다 이렇게 뭐 12대 중과실 사고가 난 경우에 이제 형사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피해자와
1: 네.
0: 형사 합의금이나 뭐 벌금,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보험으로
1: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약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1: 예.
0: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운전자가 보상액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
1: 보상은 일단 보험회사가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는
0: 예, 사고 거네요. 분담금 내세요 해서 그 보험 가입된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분담시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리고 신호위반이나 주황성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는 진행되지만
1: 네.
0: 사고 이후에 보험료 할증이 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만약 사고가 났다 이렇게 뭐 12대 중과실 사고가 난 경우에 이제 형사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피해자와
1: 네.
0: 형사 합의금이나 뭐 벌금,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최근에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자동차 보험 위에 운전자
1: 보험
0: 네.
1: 아.
0: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분도 많습니다.
1: 네.
0: 다만
1: 그렇군요.
0: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예뻐요. 또 다만 또 나왔잖아요. 네. 이광수 변호사님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입니다. 이 다만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0: 저는 그왜 교통사고 이렇게 뭐몇대몇 하시는
1: 네.
0: 그 변호 한문철 변호사님 어뭐차두개 차량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요거 저거 저거 저거 몇 가지인 거 아니야? 전문 그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싶었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다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 대단하신 거네요.
1: 네, 교통사고가 좀 어렵습니다.
0: 아
1: 변호사들도
0: 그래요.
1: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0: 맞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안전 운전입니다. 그것이 운전자한테도 또 중요한 거니까요. 어허, 돌발 퀴즈 갑니다. 변호사님, 문제 주십시오.
1: 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0: 네.
1: 1번 신호 위반, 2번 중앙선 침범, 3번 양보 운전.
0: 오호, 자.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고요.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1번 신호위반, 2번 중앙선 침범, 3번 양보운전. 정답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0302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쪽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자 중에서 전병 세트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음악 듣습니다.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노래, 니나노 드라이버.

0: 모던 판소리 공작서 촘촘의 연주와 노래로 니나노 드라이버 듣고 왔습니다. 자,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악 듣기 전에 저희가 돌발 퀴즈 드렸습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3개 드렸습니다. 1번 신호위반, 2번 중앙성 침범, 3번 양보운전. 정답은 뭘까요, 변호사님?
1: 정답은 3번 양보운전이었는데 오답 혹시 있으신가요?
0: 아, 오답은 오늘은 이 정도 난이도의 오답 보면 정말 아니죠, 그죠? 네.
1: 그 신호위반이나 중앙성 침범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이고요. 예. 양보운전은 권장해야 할 운전 문화입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전병 세트 선물로 받으실 분 9300님. 많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샵0302 문자로 주소와 성함 알려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법이 어딨어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또 주차장에서 차 긁고 그냥 가는 경우 꽤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네, 자동차 사고 중에 3대 도주 행위가 있거든요.
0: 네, 도주 행위.
1: 네, 3대 도주 행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대로 도망가 버리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상죄, 흔히 말하는 뺑소니.
0: 뺑소니. 네. 네.
1: 뺑소니로 가중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가중 처벌되고, 예. 두 번째 도주 행위는 뭐냐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도로에 그 떨어져 있는데도 이제 2차 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네. 그냥 도주해버리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사고 충격으로 파편이 있으면 이걸 치우고 가야 되는데 네. 이걸 치우고 가지 않으면 사고 미조치로 처벌되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주차장 뺑소니거든요.
0: 네.
1: 주차장 뺑소니는 흔히 물피 도주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주차장에서 우리가 주차하다가 상대 차량을 살짝 치웠어요. 이럴 경우에는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예. 또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도 않아서 처벌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사고 워낙 많으니까 아파트에 주차하다가 상대방 콕 해놓고 이제 그냥 도망가는 경우 워낙 많아가지고 예. 2017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주차장 뺑소니 일명 물피 도주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주차된 차량을 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 도주해버리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0: 예.
1: 보통 이런 물피 도주, 주차장 뺑소니는 12만 원 내외의 범칙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0: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는 부딪힌 줄 몰랐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아파트 주차장의 CCTV나 그냥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차량 흔들림이나 운전자의 반응이 다 찍히거든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CCTV나 블랙박스를 보면 충격 후에 이제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충격된 부위를 살펴본다거나 뭐 만져본다거나 네. 이런 장면이 찍혀 있거나, 또는 블랙박스 내에서 차량에 충격돼서 그 차량이 이제 흔들림이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대처법도 좀 알려주시죠.
1: 네. 고속도로에 사고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비트박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0: 뭐 북치기 박치기 그 네. 비트박스요?
1: 네. 고속도로 한번 운전해 보신 분은 화장실에 가면 네. 비트박스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거기서 본 거거든요.
0: 좋습니다. 제가 그럼 문을 한번 띄워 볼까요? 비
1: 비상등을 켜고
0: 트
1: 트렁크를 열고
0: 박
1: 밖으로 대피하고
0: 스
1: 스마트폰 신고를 하라.
0: 아, 와. 네. 누구 이거 만든 사람 누구예요, 진짜?

0: 대단한데요. 네. 비트박스.
1: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비트박스. 고속도로 사고 시 비트박스 꼭
0: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 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차가 멈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차가 멈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자, 오늘 선곡도 해오셨나요?
1: 네. 아리수의 비트박스를 선곡했습니다.
0: 오, 아리수가 노래하고 제니스 에릭킴이 비트박스 연주를 들려줍니다. 농부가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광수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1: 네, 안전운전하십시오.
0: 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릴게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0: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8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 오후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무대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에선 국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이죠. 토요 명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무용, 창작국악 등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5월 23일과 30일 공연은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꾸며지는데요. 5월 23일엔 보허자와 피리독주 상령산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30일엔 설장구와 경풍년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학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악이 좋다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남도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다양한 무대들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먼저 5월 23일엔 황규선 무용단의 울돌내야가 펼쳐지는데요. 진도 북놀이를 바탕으로 진도 사람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남도 특유의 깊은 정서와 힘있는 춤사위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이 마련됩니다. 합주와 해금독주, 판소리, 무용, 남도민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도국악의 풍성한 매력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과 남도에서 이어지는 주말 국악 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무향춤 페스티벌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하나의 춤축제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대에선 나흘 동안 다양한 전통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태평무, 승무, 부채춤, 살풀이춤, 교방 국거리춤, 설장구춤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춤들이 무대를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가 선정한 32명의 춤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개성과 호흡이 담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산국악당 야외 잔디마당에선 한국 전통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춤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술 콜로키움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 명무가 들려주는 춤의 길 담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춤과 함께 온 삶의 이야기와 전통 계승에 대한 생각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본 공연과 부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문국악당 놀이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이 5월 29일 세종 MC어터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는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교향곡 형식으로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공연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인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고요. 작곡가 정일련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이하늘이가 참여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형식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서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가는 시간, 형식의 재발견과 함께 오늘의 국악관현악에 들려주는 새로운 상상력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9일 세종 MC어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